0: 풀잎 끝에 하얀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입니다. 이 하얀 이슬이 맺힌다는 거는 그만큼 아침 기온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입추가 지나가도 한참은 여름 같았는데 이쯤 되니까 아침 저녁 공기가 벌써 달라지죠. 신기하죠? 우리가 거울 달력을 보면서 백로구나 라고 알아채기 전에 이미 몸이 먼저 계절을 알아채는 거죠. 계절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들을 보내면서 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늦여름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가을과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네요. 9월의 새로운 한 주,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보내주세요. 100원으로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5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은빛 창가. 달팽이도 집이 있죠. 거미도 구석진 곳이면 어김없이 거미줄로 집을 지어놓습니다. 두꺼비도 당당히 현관을 차지하며 두꺼비 집이 있고, 피서지 모래사장에서도 헌집 줄게 새집다워 하면서 재건축이니 리모델링 분담금 걱정 없이 당당하게 새집을 짓습니다. 컴퓨터의 압축 파일에 R집도 어엿하게 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네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집은요? 남산 위에만 올라가도 세상에나 집이 저렇게 많아? 그런데 내 집은 어디에?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기도 하지요. 사실 요즘은 집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입니다. 내 집 마련, 내 집 사랑은 아마 평생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인이 가장 가진 재산 중 가장 큰 돈이 결국 부동산, 그리고 집이잖아요. 그 큰 돈을 움직이는 자산, 동산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에 묶어두고 평생 그 위에 앉아 사는 셈이죠. 자식을 평생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고 캥거루족이 되어 돌아와도 뒷바라지 다 해주고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놓고도 집 한 채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내 집 사랑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몇십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해도 모은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 정작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것도 노후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집이 있으면 보유세 걱정, 집이 없으면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소리가 나오고요. 영끌에서 집을 사면 또 수십 년 대출금 갚느라 인생이 저당 잡힌 하우스 푸어의 걱정. 이래저래 걱정 투성이입니다.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을 고집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지역의 콧대 높은 수십억대 똘똘한 한 채를 꿈꾸는 요즘. 어쩌면 우리는 우리 집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되네요.

8915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박기영의 나비 들려드렸어요. 그러게요. 달팽이도 집이 있고 거미도 두꺼비도 다들 저마다의 집이 있는데 집이 없는 분들은 나만 집이 없네 싶어질 때가 있겠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조금 결이 다를까요? 집 한 채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유는? 우리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 자식에 대한 사랑일까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도 정말 온 나라가 촉각을 곤두세우는데요. 그런데 집이 있는 분은 또 보유세 걱정하시고 없으면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나오고 또 영끌을 해서 대출을 하면 또 이자에 발목을 잡히고 이러저래 집이 우리 걱정거리가 되는데 너무 슬프지 않나요? 아우. 이 영어로는 집하면 하우스라는 말이 있고 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우스는 그냥 자산과 평수, 시세로 매겨지는 집인데 홈은 그 안에서 누구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그런 것을 채워주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홈이라는 가치만큼은 이 집을 가졌든 아직 마련하지 못했든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채워가는 아름다운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월요일에 소확행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퀴즈로 여러분과 함께할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들어오셔서 선물도 많이 받아가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통으로도 가능합니다. 수녀님 너무 반가운 음성이에요. 저희 귓가에서는 행복을 속삭여주는 방송으로 출근 중에 청취하고 있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7277님 감사해요. 9792님 어제 외간수도원에서 홀리 페스티벌에서 다녀왔어요. 정말요? 낮에는 조금 더웠지만 해가 지니까 시원하고 볼거리도 많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수사님들의 설명까지 들으면서 행복한 가을 맞이했네요. 아, 외간수도원에서 이렇게 홀리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하는군요. 어떤 볼거리가 많았을까요? 또 궁금합니다. 우리 수사님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 8875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이주의 특별한 문화선물입니다. 이주의 특별한 문화선물. 가을에는 이런 문화생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주의 특별한 문화선물은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의 드라마틱한 삶을 그린 연극 집단 반의 창단 30주년 기념 연극 푸른 점의 진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른 점의 진주. 날짜는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 서강대학교 메리올 대극장.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53 성함 글머리 연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박혜영님, 한 주의 시작 커피 한잔 마시면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완연. 가을 하늘입니다. 날이 좋으니 기분까지 더 좋아지는 아침입니다. 맞아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오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요. 계속 걸으라면 걷겠어요. 3544님, 하늘을 올려다보니 이제 진짜 가을이다 싶어요. 이번 가을은 조금 더 우리 곁에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아, 가을은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엄마가 좋아하시는 향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예,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인데요. 3544님이 신청하신 이동원의 향수 그리고 박세원의 꿈 두 곡 듣고요. 오늘의 소확행 퀴즈 만나볼게요.

월요병도 날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리는 소확행 퀴즈. 이맘때 알아두면 좋은 생활정보, 정보와 재미의 잡학사전 소확행 퀴즈로 함께합니다. 정답도 좋고요. 정답에 얽힌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세요. 기발한 삼행시 대환영합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앞날을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을 빵빵빵 같다. 가을 이것 같다. 부지런한 사람을 가을 이것 같다라고 합니다. 겨울을 앞두고 먹이를 마련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움직이는 동물을 빗댄 말입니다. 가을 빵빵빵 같다. 세 글자죠. 이 동물은요. 가을이면 잘 들으세요.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 아주 바쁜데요. 특히 좋아하는 것은 도토리. 도토리입니다.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 이것을 먹이로 해서 엄청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 속담에 분주하고 바쁜 사람을 가을 빵빵빵 같다라고 말합니다. 조그만 입에 먹이를 한가득 넣으면요 양쪽 볼이 빵빵 주머니처럼 볼록해집니다. 등에는 줄무늬가 있고요. 볼이 터질 듯 도토리 가득 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움직이는 동물. 앞날을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는 사람을 두고 가을 빵빵빵 가을 이런 동물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세 글자 동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옛날에 고무줄 할 때 이런 동요도 있잖아요. 산골짜기 빵빵빵 아기 빵빵빵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이런 노래 이런 동요 생각나시나요? 아, 볼이 터질 듯 도토리 가득 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바쁘게 움직이는 동물. 이때쯤 되면 또 분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을 가을 이 동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물 세 글자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발한 삼행시도 기다립니다. 가운데 글자가 조금 어렵습니다. 삼행시에는 두음 법칙으로 리을을 니은으로 바꿔도 됩니다. 람을 남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정답이 나왔을까요? 100원 누르면서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시고요.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삼행시도 기다립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세 글자. 그래서 중간 글자를 람이 어려우면 남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글자 동물은 중간에 람이라는 거잖아요. 또 힌트송 있죠. 힌트송 두 곡 조규만의 다 줄 거야. 박보 람 SG 마요 세 글자 삼행시 어려울수록 도전하는 우리 참전가 여러분의 삼행시 기다립니다. 당첨자분에게는 커피 쿠폰 드립니다. 두 곡 들으면서 삼행시 기다릴게요.

조규만의 다 줄 거야 박보람 애쓰지 마요 듣고 왔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오늘의 수화킹 퀴즈. 절기 백로를 맞아서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준비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 속담에 가을 이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다람쥐, 가을 다람쥐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람쥐는 북아메리카와 동아시아 동부에 서식하는 설치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다람쥐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둔 도토리를 어디 숨겼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산속에 여기저기 도토리 나무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람쥐라는 이름은 달리다라는 뜻의 옛말 다따에서 온 명사형이고요. 재빠르게 잘 달리는 쥐라고 해서 다름쥐가 달리기 쥐에서 지금 오늘날의 다람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삼행시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남쥐라고 해도 됩니다. 람을 나무로 바꿔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삼행시 도전 해보세요. 당첨자 분에게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분, 보통 일곱 분에게도 드려요. 커피 쿠폰 원하시는 분 삼행시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발한 삼행시 만나볼까요? 8915님, 다 같이 배워서 남주자, 쥐. 쥐방울처럼 작아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다. 그럼요, 그럼요. 너무 좋은데요. 아우, 작은 거 모아도 큰 힘이 되죠. 특히 힘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3544님, 다 함께 차차차. 람, 남 눈치 보지 말고 신나게. 쥐, 쥐가 나도 즐겁게. 미카엘 대 라인 댄스. 난생 처음 해보는 운동인데요. 오. 그래요. 재밌겠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운동이 될 것 같아요. 백은서님, 다 지나가리니 더위도. 람, 남쪽에서 부는 바람. 쥐, 쥐도 새도 없이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네요. 조용히 고요하게 부는 바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654님, 다시 만나서 행복해요. 람, 남이 아닌 연인으로요. 쥐, 쥐띠가 아닌 그분은 말띠거든요. 말띠와 연인 사이로 다시 만나서 다시 재회를 해서 행복하다는 삼행시, 달달한 삼행시 보내주셨어요. 1091님은요, 다정한 우리 엄니에게 주말이나 주일 불이 나게 갑니다. 남쪽 끝 마량입니다. 쥐가 나도록 일하시는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요. 쥐가 날 정도로 일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진짜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공 사모님, 다행이다. 람, 남자로서 체면을 지켜서 쥐꼬리만한 봉급이라도 아껴서 마누라한테 선물해야지. 아우, 마누라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거는 남자로서의 체면도 지키고 또 기쁘게도 해주고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4035님, 훈훈한 삼행시 보내주셨습니다. 다람쥐, 다남쥐로 해서 삼행시 보내주세요. 김장훈, 난 남자다.

김장훈 난 남자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소확행 퀴즈 백로를 맞아서 준비한 가을맞이 퀴즈 앞날을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는 사람을 두고 어우 가을 다람쥐 같아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람쥐에 대한 여러분의 삼행시 만나보고 있지요. 박용님, 다들 백로인데 이슬 한 잔씩 해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쥐도새도 모르게 한 잔이요. 눈치 보고 있네요? 쥐도새도 모르게 드실 거면은 눈치 보시고 계시네요. 0791님, 다 놓치고 사는 것 같아. 남의 눈치 안 보고 성경 여정에 등록했어요. 쥐가 나요.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서 멘붕이 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요. 중간중간 쥐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풀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하다 보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은 다람쥐 어떤 과예요? 부지런하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람쥐의 특징은 그렇게 부지런하게 모으고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허당미가 왠지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뒀는지 모르고 잊어먹는데 그 잊어먹은 그 다람쥐의 도토리에서 또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지런하게 뭔가를 했는데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어디 뒀는지 모른다? 그래도 새싹을 틔우고 뭔가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좋습니다. 잊어먹어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도토리를 모아야 되겠어요. 김정배님. 다 이루고 싶어요. 남들만큼 이루고 싶어요. 쥐꼬리만한 자존심 버리고 열심히 생활하면 되겠죠? 그럼요. 사실은 이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물론 자존감하고 다르잖아요. 나의 자존감,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되 남에게 비교하면서 자존심을 가지면 너무 장애되는 게 많아요. 방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존심 내려놓으면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8894님, 다 모두들 이 좋은 가을에 하시는 일 잘 될 거예요. 람바다 노래 들으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힘내봅니다. 쥐처럼 부지런히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꼭 오겠죠?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다람쥐에 대한 삼행시 함께 만났는데요. 람바다 노래 듣고 싶은 생각이 변한간 들었네요. 람바다 노래 들으면서 열심히 움직이세요. 몸이 들썩들썩할 겁니다. 카오마의 람바다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 텐데요. 오늘 당첨자분들 내일 아침에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에도 여러분 기다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4: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5: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6: 고마워.
5: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7: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9: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림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8: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요즘 러닝에 빠진 분들 많으시죠? 이 러닝을 할 때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웜업과 쿨다운을 꼭 챙겨야 하는데요. 웜업은 말 그대로 굳어있던 근육을 깨우는 준비 운동이고 쿨다운은 달리기를 마친 뒤 몸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마무리 운동입니다. 하루라는 긴 코스를 달리는 일에 비유한다면 지금은 웜업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굳어있는 몸과 마음을 깨우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천천히 시동을 거는 시간. 오늘 하루도 힘차게 잘 달리시길 바라면서 루트비 판 베토벤의 7개 바가텔 작품 33 가운데서 1악장 안단테 그라치오소 천천히 우아하게 과지 알레그레토 마치 알레그레토처럼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렌델의 연주입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7개의 바가텔 작품 33, 1악장 안단테 그라치오소 콰지 알레그레토.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칠 수 있을까.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랜델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김양희 씨, 예쁜 칸나꽃이 핀 아침. 오늘도 유클과 함께합니다. 아주 빨갛게 예쁘게 폈네요. 감사합니다. 유경랑 씨, 열일 바쁜 일범님, 오늘도 감사하게 들을게요. 올려주셨고요. 박정현 씨, 유클님들 안녕하세요. 9월의 둘째 주를 시작하며 유쾌한 클래식의 멋진 음악으로 워밍업합니다. 네, 워밍업하기에 딱 좋은 바가텔이었습니다. 자, 김상은 씨, 장일범 선생님 주말 잘 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열나고 두통, 아이고, 그래도 피아노 선율이 약같아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신다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했더니 두통과 막 이렇게 약간 아프신 거군요. 아이고, 어서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유경란 씨가 아직도 배롱꽃이 예쁘게 남아있네요. 아이고, 그 보라색이 참 예쁩니다. 엄계선 씨, 가을가을한 날씨입니다. 낮에는 건조한 햇살이, 밤에는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1년 12달 요즘 날씨 같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오셨던 손님 아침 일찍 퇴실하셔서 일하고 있어요. 어찌나 깔끔하게 사용하셨는지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싱가포르에서 오실 손님 위해 정성을 다하며 듣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셔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박정현 씨,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라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푸른 하늘의 날 특집 2부에 합니다. 백재훈의 행복한 오페라에서 푸른 하늘의 날 특집 오페라 아리아들 여러분께 들려드리니까요.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유튜브로도 여러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현 씨는 파란 하늘의 날 표현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파란 하늘도 참 저는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엄계선 씨가 아참 도봉구 홍보대사 위촉 축하드립니다. 우리 명동백장님의 승승장구 세계로 뻗어가시길 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제가 도봉문화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어요. 얼마 전에 콘서트 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곳곳에 또 이렇게 문화를 알리고 많은 분들의 문화적인 삶을 또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경락 씨, 주말 불꽃축제 보셨나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저는 진주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진주에서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랑 공연했거든요. 토요일날. 자, 좋습니다. 바르바라의 사탄브르. 이 9월입니다. 보컬의 바르바라, 피아노의 바르바라, 어코디언의 막셀 아솔라가 함께합니다.

바바라의 Septembre, 보컬의 바바라, 피아노의 바바라, 아코디언의 Marcel Azzola 노래로 함께 들으신 9월 향 냄새가 가득한데요. 이 곡에 자 바바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군요. 가을이 오고 있긴 한가 봅니다. 이런 것이 올려주셨고요. 여는 말부터 듣고 또 들었어요. 주말과 주일 바쁘게 보내고 음악들 좋은 소식 듣고 찾아보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늘 감사해 고맙습니다. 이진 씨도 올려주셨습니다. 윤은구 씨가 파란 하늘이죠 하고 이화여대 그 밑으로 싹 들어가는 그 뭐라 그러더라. 여기 그 광경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지금은 약간 그 뿌옇지 않나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침에는 그랬는데 자 그리고. 안경근 씨, 가을 바람이 기분 좋은 월요일을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기분 좋은 한 주간 시작했습니다. 유클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이양선 씨도 오셨습니다. 일범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유클 여러분 함께합니다. 일범님 홍보대사 축하드리며 도봉문화원 홍보대사. 자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백로절기입니다. 모든 분 좋은 계절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백로가 아주 그 이슬이 탁 이렇게 맺히는 절기죠. 그래서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주 좋습니다. 자, 요 기세를 몰아서 여러분께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Masters and Makers 시리즈. 이게 이제 아트센터 인천에서 펼쳐지는 공연 시리즈인데요. 지중배 씨가 지휘를 하고 KBS 교향악단이 함께합니다. 형제 피아니스트 이혁, 이효가 함께 두 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하는데 디비시의 작은 모음곡 마르티누의 두 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연주합니다. M&M 시리즈 세 번째 순서 마르티누와 이혁, 이효 이 공연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리는데요. 이 공연 여러분께 5분께 2장씩 해서 10장 선물 드리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포 핸즈, 내 손을 위한 소나타 C장조, 계열번호 521 가운데서 1악장 알렉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 포핸즈 요즘 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포핸즈 함께 하실 텐데요. 피아노의 마르타 아르헤리치, 또 피아노의 알렉산드르 라비노비치가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포 핸즈, 내 손을 위한 소나타 C장조 켈보노 52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피아노의 마르타 아르헤리치, 또 피아노의 알렉산더 라비노비치, 이 포 핸즈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자, 이진 씨, 축하해요 우리 발렌티노,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시원하다고 수려했습니다 이순담 씨가. 이항선 씨, 어제 포핸즈에 선우예건님 등장하셔서 깜놀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오, 그랬군요. 저도 봐야 되겠네요. 유경란 씨, 포핸즈 챙겨보고 있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일범님 축배 노래 토요일 방송에서 한 번쯤 불러주시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뭐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뭐 여자 소프라노, 뭐 강혜정 씨 나오시면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핸즈 드라마 어제는 4회 방영이었는데 비욘드 클래식과 시간이 겹쳐서 못 봤어요. 주중 재방송을 기다리고 있어요. 박정현 씨. 여러분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저는 사실 처음 보다가 조금 말았는데. 드라마.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씨, 오늘은 파란 하늘, 푸른 하늘에 가깝고 구름은 보이지 않던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상상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재진 씨, 스카이 블루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유경란 씨, 19일 송도 갈 건데 김칫국 한 사발, 이혁, 이효 연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박정현 씨, 4회에서는 선우예건 피아니스트의 출연이 있었군요. 와, 밤 10시 재방송하니 꼭 봐야겠어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더 높은 하늘 오늘은

백로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센터 인천 너무 멀어서 생각 못하는 곳인데 송도 사는 친구 생일이라 마침 19일에 만나기로 했답니다. 잘

갱글리히에. 이 공연이 굉장히 그 뜨거운 반향을 또 얻었던데요. 자, 소프라노 에린 월, 그리고 메초 소프라노 미셸 드 영, 메초 소프라노 시모네 슈로드, 그리고 테너 요한 보타, 바리톤 한노 뮬러 브라흐만, 바리톤 로버트 홀, 그리고 비엑 블레즈가 지휘한 슈타츠카펠레 베를린, 그리고 베를린 슈타츠 오퍼 합창단과 룬푼코어 베를린, 베를린 방송 합창단이 함께한 이 공연 중에서 일체의 무상한 것은 한낱 비유에 불과하니 듣겠습니다. 요 아주 많은 분들 또 천인교향곡 멋지게 공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그만큼 또 보람 있으실 겁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면서 저는 못 봤지만 저는 진주에서 공연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또 찬사를 받으셨어요. 자, 이곡 들어봅니다.

야, 이 장면 들으니까 그 레오드 번스타인이 옛날에 지휘할 때막 하늘로 손을 팍 뻗쳐가지고 그 지휘하던 하늘을 바라보며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8번 E플랫 장조 Symphony of a Thousand, 천인 교향곡 Alles fair gängliche, 소프라노 에린 월, 메초 소프라노 미셸 드 영, 메초 소프라노 시모네 슈로더, 테너 요한 보타, 바리톤 한노 뮬러 브라흐만, 바리톤 로버트 홀, 비엑 블레즈가 지휘한 슈타츠카펠레 베를린과 슈타츠오퍼 베를린 합창단과 룬푼코어 베를린, 베를린 방송 합창단. 뭐이 합창단들도 너무나 빼어나죠. 함께 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석합니다. 3999 쓰시는 분, 지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오, 여의도, 용산, 마포, 이태원 불꽃축제로 젊은이들 엄청났어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야, 정말 불꽃축제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네요. 저는 진주 그 남강 옆에 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하고 차분하고 재미있게 공연했습니다.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구 주인공은 르네상스 시대 화가 엘 그레코입니다.

고소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또 고소하고 르네상스 시대 이 화가는 자신의 고객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대부분 그림값을 더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법정에 나갈 때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용은 돈을 더 달라는 것. 이런 헐값의 작품을 넘기라고요? 내가 외국인이라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이 남자의 이름은 도메니코스 데오토코플로스. 하지만 길고 어려운 그리스식 이름 대신 그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인이라는 뜻의 엘그레코라고 불렀습니다. 훗날 현대 미술의 문을 연 위대한 화가로 평가받은 인물이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그림값을 문제 삼아 소송을 벌이는 그를 두고 돈에 집착하는 그리스인이라며 수군거리기도 했는데요. 엘그레코 자신도 그런 시선을 잘 알고 있었죠. 사실 소송을 계속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막대한 소송 비용 때문에 빚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돈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소송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칼 프리드리 아벨의 비올라 다 감바 콘체르토, 비올라 다 감바 협주곡 G장조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감상하시겠습니다. 비올라 다 감바의 플로렌스 볼턴, 그리고 테오르보, 이 베이스 류트죠. 테오르보 긴 테오르보의 벤자민 페로, 그리고 라 레뷰즈. 아마 벤자민 페로인 것 같네요. 벤자민 페로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엘 그레코는 스페인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그리스 출신의 화가이자 조각가, 건축가입니다. 오늘날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데요. 그의 고향은 그리스 인근의 크레타섬입니다. 1541년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를 받던 크레타섬의 깐디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동방 정교회의 종교화인 이코온을 그리는 훈련을 받았는데요. 재능은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대 초반에 이미 한 사람의 대가로 인정받았고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며 비싼 값에 작품을 의뢰받을 정도였죠. 그대로 이권화가로 살아간다면 평생 부와 명성을 누릴 수 있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엘 그레코의 눈은 바다 너머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이코온은 정해진 형식과 전통을 따르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췄어도 화가 자신의 개성과 생각을 마음껏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반면 바다 건너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의 거장들이 저마다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엘 그레코 역시 그들처럼 자신만의 예술을 펼치고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 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토마스 데 토레온 이 벨라스코, 그의 시엘 알바 소노라, 빛나는 새벽의 소리 듣겠습니다. 카를레스 마그라네르 가 지휘한 앙상블 카펠라 데 미니스트레스, 이 카펠라 데 미니스트레스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죠.

Tomás de Torrejón y Velasco. 예, Ciel Alba Sonora, 빛나는 새벽의 소리, 지휘의 Carles Magraner, 그리고 Capella de Ministres 함께 노래와 앙상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앞서서 Carl Friedrich Abel의 Viola da Gamba Concerto, Concertata, 주의장조, 1악장 Moderato, Viola da Gamba의 Florence Bolton, 그리고 Teurbo, 그리고 류트니스트이기도 하죠. 벤자민 페로의 연주, La Revues. La Revues를 만든 사람이 또 벤자민 페로이기도 합니다. 함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예술가의 항구에서 이 그리스인 엘 그레코, 이 유명 정말 명화가를 또 이번 주에 만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43, 안녕하세요. 햇살은 뜨겁지만 구름 한 점 없는 푸르디 푸른 가을 하늘이에요. 유클에서 선곡된 음악조차 가을가을했어요. 지난번 신청한 조재영님의 모차르트 연주에 저 초대해 주시는 건가요? 이미 시간은 비워놓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8643 쓰시는 분 공연 티켓 당첨되셨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번 주 중 문자로 드릴 예정이고요. 내일 또 유쾌한 클래식 초대석에 우리 조재혁 씨가 나와서 모차르트에 대해서 연주해주고 또 설명 잘 해줄 예정이니까요. 초대석 유튜브로 많이 많이 또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함께 또 들으실 곡은요. 칼 체르니의 교향곡 6번 G단조 그 중에서 4악장 피날레 듣겠습니다. 그제고스 노박이 지휘한 카이저 슬라우테른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전 2부의 백재은 행복한 오페라 푸른 하늘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오늘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해서 또 굉장히 그 순발력 있게 우리 백재현 매출 소프라노께서 창공을 날아다니시다가 와서 오셔서 미쿡에 갔다 오셨다고 보스턴에 갔다 오셔서 또 푸른 하늘 특집을 창공을 가장 최근에 보신 분이에요, 그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아주 그 창공 특집을 푸른 하늘을 이제 오늘 아리아들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순발력 있는 메초 소프라노 처음 봅니다.
1: 특집의 여왕 백재현입니다.
0: 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백버드 백재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1: 야, 오늘 이제 한강을 네. 건너가지고 방송국으로 네. 오는데 네. 어쩌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이렇게 맑은지.
0: 아, 진짜?
1: 네.
0: 정말.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만 해도 네. 약간 뿌옇거든요.
1: 아, 진짜요?
0: 아, 근데 그게 다 거쳤나 봐요.
1: 정말 야. 하늘에 구름 한 점이었고요.
0: 근데 너무 색깔이 어저께가 더 파랬다 그러는데 오늘도 파랍니까 지금?
1: 아, 어저께는 제가 하늘을 못 봐가지고.
0: 아, 그러셨군요.
1: 네, 그리하였습니다. 아침엔 하여튼 하늘이 정말 번쩍번쩍했습니다. 와. 감동하면서 한강다리를 네. 건너온 백재현 매초 소프라노입니다.
0: 네.
1: 오늘이 제가 이렇게 늘 특집을 이번 달은 뭘 하나 이렇게 매 전달에 이제 그 스캔을 하거든요.
0: 맞아요. 검색을. 그래서 뭐 경찰의 날도 했고.
1: 그렇죠. 안전의 날도
0: 안전의
1: 했고.
0: 안전의 날.
1: 네. 그런데 오늘은 네. 제7회 푸른 하늘의 날이라는 게 딱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0: 제7회밖에 안 됐군요.
1: 네. 이곳이 그 2019년에 한국의 제안에 따라서 UN 총회에서 지정된 국제 기념일입니다.
0: 또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1: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야. 정말 그냥 푸른 하늘의 날만이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y. 그러니까는 공기가 너무 청명해서 네. 파란 하늘이 보이는 그런 날인 거예요.
0: 이야.
1: 그래서 이 대기질이 좋네요. 점점 안 좋아진 이 상황에서 이것을 조금 되돌려 봐야 된다. 그래서 제정하게 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 하늘 특집 이기도 하지만 네. 하늘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청명한 공기, 반짝반짝한 하늘,
0: 네.
1: 약간 이런 것에 대한 노래들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0: 네, 기대가 큽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파란 하늘, 맑은 공기가 그 아리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게 아리아가 원래 air란 뜻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공기,
0: 공기.
1: 숨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 공기가 숨이 되고 네. 숨이 목소리가 되고 목소리가 아리아가 되고
0: 그래서 제가 오늘 네. 그냥 푸른 하늘, 파란 하늘 뜻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제일 파란 걸로 옷 입고 왔어요.
1: 그냥. 그렇네요.
0: 긴 팔도 있는데 일단 저기 이 제주 국제가 낙지에 푸른색이 이 옷하고 여름마다 열리거든요. 제가 늘 사회복. 블루 스카이.
1: 그렇네요. 블루 제이입니까? 블루 스카이.
0: 아, 이거요?
1: 네.
0: 이거 요코하마 네. 베이스타즈입니다. 원래.
1: 진짜요?
0: 하여튼 제일 파란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푸른 하늘. 스머프가 생각나는.
0: 여보세요? 똘똘이 스머프인가요?
1: 랄랄랄랄랄라. 이건 다른 얘기지만 네. 저희 이 딱 색깔을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0: 네.
1: 저희 남편님이 이렇게 그 색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옛날에 애한테 옷을 좀 입혀줘요. 우리 이제 나갑시다. 이렇게 제가 다른 거를 준비하고 남편한테 네. 옷을 입히려고 그랬더니 파란 모자에 파란 티셔츠에 파란
0: 같은 색으로 동색으로.
1: 그래서 스머프인가요?
0: 스머프이고 청군이고.
1: 아,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정말 약간 그 트라우마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절대 남편에게
0: 그런 거를 토탈 패션이라고 그러는데 제 친구는 대학교 때 그렇게 다니고 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제가 기억엔 서울대학인가에 미스터 블루.
1: 아, 블루맨 네. 있었습니다.
0: 파란색만 입고 다니는 남자
1: 맞아요,
0: 있었죠?
1: 맞아요.
0: 이거 너무 유명했어요, 그때.
1: 아니 근데 제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0: 네네네네.
1: 블루맨이 학교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0: 정말?
1: 네. 그래서
0: 학생 아니었나?
1: 아니 모르게 정체를 모르겠는데 혹시 대를 이어서 아드님이 들어온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네. 근데 이렇게 서울대가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그 음기가 모이는 곳이라 그래서 남학생들이 4년을 다니면 네. 건강을 해친다는
2: 아,
1: 거예요.
2: 그래요?
1: 그래서 파란 옷으로 어. 그 음기를 막는다.
2: 아, 뭐, 오, 뭐 그래서, 일리는 있겠습니다.
1: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런 파란 예, 파란색의 전설이 또 있는.
0: 그래서 제가 오늘 미스터 블루
1: 하고 있습니다.
2: 네네.
1: Very blue 하십니다.
2: 네네.
1: 자, 그래서 이제 뭐 air, 아리아 뭐 이런 뜻도 있고요.
2: 네.
1: 이 우리가 또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랑
0: 아, 참, 네.

0: 저 사연 봐야지. 하여튼 얘기하세요.
1: 하여튼 얘기를 해보자면 네. 우리가 신앙과의 공기를 또 연결해볼 수 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야훼라는 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0: 여호와,
1: 여호와 예, 예, 예. 테그라그라마톤이라는 네 글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테크니컬리는 네. 이게 자음으로만 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름이 자음으로만 돼 있을까?
0: 네.
1: 이게 자음으로만 돼 있으면 이렇게 날숨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여호와 이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느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
0: 예.
1: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0: 아.
1: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0: 불어넣어드려요, 코에?
1: 당황스러워. 네. 이미 불어넣으셨어요. 잠깐만.
0: 네네네.
1: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느님의 생기가 몸에 들어와 있는.
0: 그렇구나.
1: 그런
0: 저한테는 좀 많이 넣어주실 것 같습니다.
1: 콧구멍이 커서요?
0: 네. 저 콧구멍이 왜 커요? 저 선생님 크지?
1: 저도 저는, 크고 선생님도 크고.
0: 저는 작아요. 전 이제 웬만하고.
1: 네네.
0: 이제 생기 쪽으로 얘기한 거죠.
1: 생기가 많은 저는 콧구멍이 커서 생기를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0: 네.
1: 테그라 그라마톤 이 네 개의
0: 네.
1: 자음으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정말 콧구멍으로 생기가 확 이렇게 들어온 그런 존재들이 우리의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맑은 공기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요렇게도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0: 그렇구나.
1: 푸른 하늘의 날이 아닌가. 노래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네. 그렇고.
0: 정말 연결 너무 좋았어요. 네.
1: 그래서 오늘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 푸른 하늘과 연결이 된 이 아리아들과
0: 네.
1: 또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으실 이 아리아는요.
0: 예.
1: 언제 왜 힘을 주고 그러세요?
0: 아니. 어이. 이제 저
1: 얼씨입니까?
0: 네, 저걸 넣는 거죠. 이제 추임새.
1: 우리 김인영 PD님이 밖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계시는데.
0: 네, 왜냐면 제가 그 생기가 많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1: 커피 많이 드셨나 봅니다.
0: 아니. 그렇긴 하죠.
1: 네. 생기가 코로 많이 들어온 오늘날 첫
0: 네.
1: 번째 곡은 언젠가 푸른 하늘 아래서 라는 안드레아 쉐니에 나오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0: 아, 멋있죠.
1: 자, 1막에서 백작의 파티에 초대된 우리 안드레아 쉐니에
0: 네.
1: 이 시인이죠.
0: 그렇죠.
1: 시인이신데 이 백작의 딸인 막달레나가 살짝 이 둘은 약간 이 썸이 시작된 단계라고 할까요?
0: 그렇죠.
1: 어머, 너무 멋진 오빠가 오셨네. 이러면서 시인이시니까
0: 네네.
1: 사랑에 대한 어떤 시를 좀 즉흥시를 지어달라 하면서 사랑이 뭐 별건가요? 이런 식으로
0: 맞아.
1: 조금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이 남자 또 정색을 하죠.
1: 그렇죠.
0: 유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1: 뭐랄까요?
0: 좀 마음에 안 들어요.
1: 정색남?
0: 정색남? 이러더니 뭐라고?
1: 네, 그러니까요.
0: 당신 사랑에 대해 아시오?
1: 맞아요. 오빠가 조금 이렇게 유머가 있어요.
0: 유들유들해야지 프랑스 남자처럼.
1: 그렇지 않았어요. 네. 이 오빠는 그렇지 않았어.
0: 앙드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는.
1: 앙드레 오빠. 네. 앙드레 오빠가 뭐라고 하냐.
0: 사회상이 그때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어쩔
1: 그렇죠.
0: 수 없었을 거예요.
1: 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맑은 하늘 아래서 햇빛이 금의 빛처럼 쏟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늘이 얼마나 맑았으면 햇빛이 정말 금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0: 네.
1: 이 광경을 본 나는 기쁨에 차서 성당에 기도를 하러 갔다. 그러나 이 재물이 많이 쌓여있는 이 백작의 집이나 이런 사회에서도 여전히 배고픔에 구걸하는 노인을 보았다. 그래서 이 맑은 하늘 금빛이 쏟아져 내리는 이런 맑은 하늘과 많은 배부른 사람들이 사는 어떤 대비되는 사회에서도
0: 네, 네.
1: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정말 저런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0: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잘 노래해준 그런 곡이 아닌가 싶은데요.
1: 맞아요.
0: 자, 움베르토 조르다노 예, 오페라 안드레 쉐니에 가운데서 이게 이제 프랑스 말로 하면 앙드레죠. 림프로비소 즉흥시입니다. 이 막달레나의 얘기에 열받아가지고 아니 당신이 사랑에 대해 뭘 아시오? 이러면서 운디 알라 주로 스파지오 하면서 부르는
1: 예.
0: 어느 날 언젠가 푸른 하늘 아래서. 이게 정말 그 쓰리 테너 콘서트 때 이 호세 카레라스가 너무 잘 불렀는데 네. 음반으로는 또 루체노 파바로티도 너무 잘 부르고 도밍고도 잘 불렀는데 이렇게 오늘 도밍고를 또 골라 오셨어요. 네.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인스타그램 보니까 네. 박해상 씨하고 같이 노래하는데 이제 그 랑랑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나오셔서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이제 노장이 네, 되셨으니까 네. 그 운동화 신고 야외에서 부르던데 아주 참 너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연세
1: 너무 멋지시죠. 네. 네.
0: 그리고 이제 그 저기서도 또 라고 그 저 푸치니의 호숫가에 가가지고 또 막 노래하시고 이런 거. 그 집까지 방문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한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와,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 가운데에서 운디 알라 투로 스파지오, 언젠가는 푸른 하늘 아래서, 자, 당신이 사랑에 대해서 뭘 아시오? 이러면서 림프로비조, 즉흥시를 막 읊는, 야,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이었고요. 왜 이렇게 그 젊나 이렇게 통통 튀나 했더니 몇 살이었다고요?
1: 36살 때입니다. 77년. 42년생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네네. 42년생인데 네. 아직도 노래를
0: 그러니까요. 훌륭하세요. 노래 잘하세요.
1: 맞아요. 근데 저는
0: 어깨가 좀 이렇게 굽으셨는데 그게 뭐 어쩔 수 없고
1: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 그 파바로티님께서는 물론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렇게 성악가들이 소위 얘기하는 자다가 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다가 뻥. 자다가도 네. 소리가 뻥뻥 나는 그런 나이와 테크닉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다가 뻥님들은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조금 이렇게 몸이 세팅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세팅을 몸에 따라서 바꿀 줄 아는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다가 뻥님들은
0: 제가 자다가 뻥이에요.
1: 진짜요?
0: 네. 목 안 풀거든요. 거의.
1: 그렇구나. 네네네. 이 세팅이 바뀌면 그 다음 테크닉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테크닉이 그렇구나. 완벽했어가지고
0: 조심해야겠다.
1: 그냥 말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이 세팅이 안 되는데 도밍고님께서는 네. 원래 바리톤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바리톤이었는데 테너로
0: 없는 연습.
1: 그렇죠.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예. 이 도밍고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나는 크게 내고 있는데 네. 극장장들이 와가지고 너 소리 안 들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하다가 어느 날 부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 노래를 오늘 와서 한번 들어봐. 근데 내 목소리 진짜 안 들려? 그랬더니 여보 당신 목소리 안 들려. 테크닉을 손봐야 되겠어. 이렇게 부인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매일매일 테크닉을 손을 보는데 역시 도밍고 말고 저 파바로티나 예. 그 다른 분 누구시죠?
0: 호세 카레라스
1: 같은 그런 쉬운 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곰이 잘 날까 저렇게 하면 곰이 잘 날까 하면서 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중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고 이래서 연구가 길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은 바리톤 레파토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래가 잘 되는 그래서 고난이 만든 어떤 롱런 테크닉의 소유자가 맞아. 아닌가.
0: 역시 연구해야 돼.
1: 맞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고난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니다. 늘 보여주시는.
0: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언젠가 푸른 하늘 아래서 정말 제 옷 같은 그런 것이었고요. 자, 안녕하세요. 명동백장님 용인 모니카 하모니카입니다. 5977 저는 클래식이 너무 어려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이 매일 밤 클래식을 들으며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항상 차에서 클래식을 들으면서 갑니다. 이번에 차 용인에서 개인 택시를 합니다. 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USB에 저장되어 있는 곡을 못 듣는다고 아들한테 배워 다운받는 것을 보고 클래식이 저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아직도 클래식을 잘 몰라 그냥 매일 듣기만 합니다. 언젠가는 클래식을 어려워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명동 백장님의 설명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렇습니다. 또 우리 백재은 행복한 오페라 계속 꾸준히 열심히 들으시면 오페라를 좋아하실 날도 오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상 푸름푸름 파랑파랑 너무 그야말로 가을 하늘 공활한데 그렇습니다. 네, 맑고 밝은 하루 더 파란 곳 푸른 곳이 보였어요. 푸른 하늘의 날 이재진 글라라 올려주셨고요. 마리아 파크 백버드 재은님 안녕하세요. 2부의 특집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유클의 댓글을 썼네요. 1시간 집중하며 애청합니다. 푸른 창공의 날 푸른 하늘의 날 예 스머프 공기, 숨, 목소리, 노래로 이어지는 순환이군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토요일날 백재은님 만나러 갈게요. 토요일에 뭐하죠? 유경란 씨 올려주셨는데
1: 토요일날 네. 제가 카르멘을 한답니다.
0: 어디서?
1: 예술의 전당에서 한답니다.
0: 어디서요?
1: 음악당에서요. 예술의 전당 회원음악회를 한답니다.
0: 와우,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침에 하는 거죠?
1: 5시에 합니다. 오후 5시.
0: 회원 들으면 다 볼 수 있나요?
1: 예.

0: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때아닌 콧구멍 논쟁 좋았다고 올려주셨고 맑고 밝은 하늘 오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콧구멍. 요새는 콧구멍을 줄이는 저기도 있던데.
1: 수술이요?
0: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1: 뭐
0: 저는
1: 하시죠 뭐. 아,
0: 왜요? 저는 저의
1: 숨이 잘 안 쉬어요.
0: 그러니까요. 네네네. 저의 동그랗고 커다란 콧구멍을 좋아하는데 한 번에 숨쉬기가 편합니다. 네. 성악가는 좋습니다.
1: 네네.
0: 자, 두 번째 노래는 우리가 사랑에 맞이 않는 운벨디 어느 갯날. 네. 여기에 나오는 푸른 하늘은요. 네. 굉장히 희망적인 푸른 하늘이에요. 모든 푸른 하늘이 사실 그렇지만 안드레아 쉐니에 나오는 푸른 하늘도 사실 굉장히 풍족하고 모든 것이 밝고 하느님이 계시고 이런 거를 대변하는 그런 푸른 하늘이지만 네. 여기에 푸른 하늘이란 정말 남편이 푸른 하늘날 하얀 연기를 내는 하얀 배를 타고 푸른 바다를 건너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정말 희망이 번쩍번쩍 빛나는 아리아인데
1: 저는 유영석의 푸른 하늘도 정말 좋아했어요. 그 팀 공연 보러 많이 갔어요. 뭐 누군지 모르시죠?
0: 네,
1: 또?
0: 모릅니다.
1: 아, 예, 정말 유영석 씨 진짜 웃겼는데 DJ 진짜 잘해요. 하여튼 뭐 예.
0: 네, 그런가요? 제가 이 저기 아 이건 다른 얘기지만 하모니카님 성이 하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1: 그러실 거예요?
0: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하모니카님처럼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클래식만 듣다가 요새는 안 클래식을 듣는.
1: 네.
0: 언젠가는 안 클래식을.
1: 요새 랩 들으시나요? 뭐 들으시나요?
0: 요새는. 재즈도 듣고요.
1: 재즈도 듣고. 네. 그 뉴욱이 형이 아닌가?
0: 저희 아들이 그 임영웅님 너무 좋아하셔서.
1: 아드님이?
0: 아드님이
1: 특하시다.
0: 어렸을 때 TV를 안 보여줬더니요. 저희 이모님이 보시는 TV를 옆에서 따라 보다가 다른 또래들이 듣는 노래를 안 듣고 저희 이모님이 들으시는 노래를 듣다 보니까
1: 임영웅 팬이 됐군요.
0: 예. 이야. 그래서 보스턴 항법판에서 네. 이 트로트를 부르는 이야. 굉장히 특이한 청년이 되었어요.
1: 한류 확산에 굉장히 기여할 것 같습니다.
0: 좀 어질어질합니다. 자, 이 얘기가 많이 돌아갔지만
1: 네.
0: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옆에서 이 아리아를 부르는 동안 무릎을 꿇고 노래를 듣는 수줍기잖아요.
1: 네.
0: 운벨디는 제가 언제나 젖은 눈을 하고 쳐다보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초반에 저 맑고 개인 날 남편이 저 창공을 뚫고 바다를 뚫고 나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난 기뻐서 가슴이 터져버릴 거야.
1: 네.
0: 푸른 하늘을
1: 저는 백재현의 수직기 하면 그 커다란 그 문을 여닫는 그 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0: 그쵸.
1: 오페라가 제일 기억나요. 나머지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0: 사람들이 네. 어떻게 그 문 번호를 다 외우는가. 그것을 가장 궁금해하는 오페라가 네. 되겠습니다.
1: 왔다 갔다 왔다. 그날 그때 살 많이 빠지셨을 것 같더라고요.
0: 그럴 리가요. 다리 근육이 생기는데. 팔과 다리에. 네. 들어보실까요?
1: 오! 네. 최유한 씨. 라디오만 종종 듣다가 장일범님의 목소리 반가워 CPBC 빵 회원 가입했습니다. 빵이 생깁니다. 다양한 클래식 소식과 음악들 감사히 듣겠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김상은 씨도 애구숨 차라 입으로 뛰어서 건너왔어요. 다음엔 택시 타고 가야지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파란 하늘 같은 청량한 음성이 가득한 일터 손과 마음을 밝게 해주네요. 엄계선 씨 올려주셨습니다. 자, 코푸치니 오페라 마다마 버터플라이 나비 부인 가운데서 운벨디 베드레 뭐 어느 갯날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토의 음성이고요. 존 바비롤리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 테아트로 델 오페라 디 로마 로마 오페라 극장 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마다마 버터플라이 나비 부인의 초초상의 아리아 운벨디 베드레모 어느 갯날 또는 어떤 갯날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토 존 바비롤리가 지휘한 로마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네. 그 고음을 낸 다음에 약간 서로 연기가 뻘쭘하다면서요?
1: 그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엄청 길잖아요.
0: 라라리 라라. 나, 어떻게 하세요?
1: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눈물을 아주 천천히 이러면서 네. 바닥을 꼭 짚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일어나서 그리고 천천히 끙 하고 일어나가지고 네네. 눈물을 한 번 더 닦은 다음에 아주 천천히 나비 부인에게 걸어가서 따라란 딴딴 여기서 안아야 돼요. 박자를 다 세가지고 그럼 우후후 이러고 끝나는데 그 중간이 정말 그 나비 부인이나 수주끼가 이 오페라를 처음 하는 소위 말해 초짜다. 네. 그러면 정말 어색하기가 쉬운 그런 장면이라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네.
0: 와, 장 선생님 파란 모자 파란 티 너무 잘 어울리세요. 김상은 씨 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푸른 하늘 특집을 한번 제가 마음 먹고 제일 파란색들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파란색도 그 저 명암 차이도 있고 조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코발트 블루 뭐 이런 게 아닐까요?
0: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블루. 준비를 했고
1: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스머프 얘기 계속하지만 스머프가 파란색이잖아요. 이런
0: 근데 파란색. 스머프가 네. 그 벨기에 건데 네. 스머프 그 저 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찍는 그 로로 피에로 선생님 피에로 선생님한테 네. 그 어떻게 얘기가 나왔어요 스머프 그랬더니 그 이름이 스머프가 아니래 원래.
1: 뭐예요?
0: 근데 그걸 까먹었어요. 하여튼 다음에
1: 찾아서.

0: 드리고요. 하여튼 스머프가 아니고 뭔데 하여튼 국제적으로는 스머프라고 불린다고
1: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아 근데 이렇게 파란색이면 네. 맛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0: 네?
1: 끓여도 맛이 네. 없을 건데
0: 파란색은 좀 맛있는 색깔은 아니에요.
1: 근데 그 가가멜은 이 스머프를 먹겠다고 맨날 소스 올려놓고 근데 이게 국끓이면 진짜 맛없을 것 같은데 저걸 굳이 먹겠다고 크지도 않은 애들은 토끼나 먹지. 그게 늘 고민이었다.
0: 가가멜에?
1: 네. 아니 저는 의문이었다. 그런 말씀을.
0: 악당이지 뭐 악당 캐릭터.
1: 이제서야 드려봅니다.
2: 네네.
1: 고기도 없고 색깔도 맛이 없네.
2: 아이고
1: 다음에 들으실
0: 네.
1: 노래는요.
0: 네.
1: 진주조개잡이. 비제의 진주조개잡이.
2: 오, 진주조개잡이.
1: 진주조개잡이.
0: 다 지읒이 세 번 들어봤나?
1: 네.
0: 아, 진주조개. 네 번.
1: 자, 네.
0: 제가 이 오페라 진짜 좋아합니다.
1: 진짜요? 이 오페라 하느라고 고생한 우리 홍주영 양이
0: 갑자기 저는 기억나요.
1: 그 그때. 기억 어떤 기억이 나세요?
0: 아유, 그때 얘기하시잖아요.
1: 아, 그렇죠. 제 입으로 얘기하고 너무 미웠다. 이렇게 저런 의상을 가져오다니 성악가들한테.
0: 좋았습니다, 근데.
1: 아, 예, 아니, 그녀는 예, 예. 그녀는 아름다웠으나
0: 예, 예.
1: 그런 옷을 입히는 연출자들은 상당히 미워요, 성악가들은. 저는 여기서 엉덩이까지 새틴으로 딱 달라붙는 옷, 카르멘 옷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옷을 입으라 그래가지고.
0: 그랬군요.
1: 그래서 정말 그때 근데 그 옷을 안 입었으면 00살을 못 뺐을 것 같아요, 진짜.
0: 와, 자연스럽게.
1: 배꼽이 비쳐 보이는 그 얇은. 그런 옷을 주면 곤란합니다, 성악가들은.
0: 아,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1: 네, 연출가들은 네. 참고해 주세요. 네. 자, 이 장면이 자 스리랑카입니다. 그 우리
0: 맞아요.
1: 옛날에 어렸을 때
0: 스리랑카
1: 지금도 있나요? 그
0: 실론섬
1: 실론차 뭐 예,
0: 그
1: 약간 그
0: 그럼요.
1: 자주색
0: 그 얼마나 유명한데요?
1: 아 지금도 있나요?
0: 네.
1: 그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처음 나온 그 음료수인데
0: 네.
1: 정말 너무 신비할 것 같다. 그래서 사가지고 딱 마셨는데 초등학생이 네. 무슨 그 차가 맛있었겠어요.
0: 그래서 그 저는 맛있었는데. 하여튼 뭐
1: 하여튼 네. 하여튼 네. 그래서 그 생각이 실론 스리랑카 하면 그 차 맛이 딱 생각. 이 나는 머리가 띵 하는 그 맛. 아, 스리랑카입니다. 여기서 진주를 채취하는 진주 어부들, 진주 조개 잡이들의 이야기인데요.
0: 네.
1: 이 진주를 캐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이 다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건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봄철에
0: 우리나라 제주도에 해녀 분들이 그 하는 작업이죠, 뭐.
1: 해녀들이 하면 엄청 그 잘하실 것 같은데
0: 네네.
1: 이 실론의 이 아저씨들은 별로 그렇게
0: 실력이 뛰어나지 않나요?
1: 네, 신통치 않았는지 그래서 봄에 한번 정결한 여사제를 데려다가 기도를 시킵니다.
0: 네.
1: 자 여기에 나오는 여사제가 레일라라고 하는 여사제고요.
0: 그렇죠.
1: 여기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인물 중에 나디르와 주르가라는 이 두 친구가 있는데
0: 네.
1: 옛날에 레일라를 만난 거예요.
0: 이제
1: 둘이 같이 발견을 하고 이 멋진 이중창도 부르고 뭐 이러는데 둘 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 참 저 같으면 한 사람한테 뭐 야, 나는 괜찮으니까 네가 가서 사겨라고 얘기를 하든가 뭐
0: 그건 사랑은
1: 안 돼요?
0: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이죠.
1: 너도 사귀지 말고 나도 사귀지 말. 그게 뭐야? 너무 윈윈도 아니고 루스루스한 이
0: 왜냐면 이제 신성한 존재니까 우리 터치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신성 계약을 맺는
1: 너무 못됐어요. 못됐어.
0: 못됐는 건 아니었는데
1: 낭비예요. 청춘의 낭비야. 그러나 네네. 이 아무리 맹세했어도
0: 네.
1: 이 재채기와 사랑은 막을 수 없다는데 그렇죠? 나디르와 레일라는 몰래 사랑을 합니다. 사랑에 빠졌으나 나는 배신을 하면 안 되지. 사랑했지만 너는 안녕. 이거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베일을 쓴 레일라니까 모르고
0: 예.
1: 있다가
0: 예.
1: 노래하는 목소리를 듣고 이제 알게 됩니다. 레일라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노래를 하면서 레일라가 왔다. 주르가는 이걸 모르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합창을 하고 레일라가 노래를 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투명한 하늘 아래서 깊은 밤의 품 안에서 당신께 경배합니다. 신이시여 진주 조개를 잡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지켜주소서 하고 합창과 이 이중창과 이 여사제인 레일라의 노래가 등장하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0: 그렇군요.
1: 장면입니다.
0: 사실 이제 그 인도에서 독립했잖아요. 스리랑카가
1: 네.
0: 그 종교적인 이유로 불교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전 이야기입니다. 원시
1: 그렇죠.
0: 시대,
1: 옛날

0: 시시 때에 이제 그 사제가 있었을 때 얘기고요. 레페쉐드 벨르 진주 조개잡이 오페라 가운데서 오 뉴 브라마 브라마의 신이요. 당 르 시엘 상발 이 뜻이 왜 여기 안 적혀 있을까요?
1: 오 브라마 신이구나.
0: 브라마 신이요. 맑게 갠 하늘 아래서 이렇게 되어 있군요.
1: 네네.
0: 자 좋습니다. 레일라에게 소프라노 일레아나 코트루바스 그리고 아 나 이분 좋아하는데. 나디르 역의 테너 알랑방조. 알랑방조가 이 역할 정말 잘했죠. 조지 프레트르가 지휘한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파리 국립 오페라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0: 오늘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백재현의 행복한 오페라에서는 푸른 하늘의 날 특집 푸른 하늘의 노래 계속해서 듣고 계신데요. 와 정말 스리랑카의 그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막 떠오릅니다. 와 그렇게 그 거기 가시면 네. 그 티를 많이 사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실론티 유명해가지고. 자, 조르지 BJ의 오페라 레페쉐드 베를르 이 진주 조개잡이 오뉴 브라마 브라마의 신이요 당르시엘 상발 맑게 긴 하늘 아래서 소프라노 레일라 역할 너무 잘 불렀네요. 일레아나 코트루바스 왜 카라얀이 좋아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디르 역의 테너 알랑방조 노래로 들으셨고요. 조르지 브레트르가 지휘한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파리 국립 오페라 합창단이 함께 해줬습니다.
1: 네. 아름다웠어요.
0: 네, 좋았습니다.
1: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으실 곡은요.
0: 오, 네네.
1: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는 정말 너무 낭만적이고 낭만이 넘치다 못해 관능적이기도 하고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네. 아침을 맞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딱 나오면 저 무대에 파란 하늘이 희망인데 너무 슬프고 자기 사촌을 자기 남편이 죽였고 우리는 헤어져야만 하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둘이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하늘이 이제 창공이 밝아오는 거예요.
0: 네.
1: 파란 하늘이 쫙 펼쳐지면서. 근데 날이 밝으면
0: 네.
1: 날이 밝았는데 로미오가 이 마을에서 발견이 되면 안 되니까 베로나에 있으면 네.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빨리 가요. 라고 얘기하던데 헤어지기가 싫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파란 하늘이 햇빛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가야 돼요. 아니야. 저거는 달빛이 너무 밝은 거야. 파란 하늘에서 종달새가 울고 있어요. 아니야. 저건 종달새 소리가 아니야. 막 그러면서 둘이 정말 뭐랄까요. 이건 아니야. 이거야. 우린 가야 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 티볼트를 죽인 거는 정말 너무 슬프지만 당신이 티볼트를 죽이지 않았으면 티볼트가 당신을 죽였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용서를 한다.
0: 사촌 오빠니까.
1: 마음이 아프죠. 왜 그렇게 싸우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 장면을 연기하다가 사랑에 빠지는 테너와 소프라노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0: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1: 네.
0: 그렇구나.
1: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래서
0: 연기를 하다 보면
1: 맞아요. 맞아요. 그 있잖아요. 그 노래가 이렇게 이중창을 부르는데 묘하게
0: 이중창 너무 아름답죠.
1: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화음이 막 겹쳐지면서 그렇구나. 뭔가 그 영혼이 통하면서 그런 이중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로는 안젤라 게오르규가 알라니아에게 그랬대요.
0: 네.
1: 당신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을 나랑 하는 거 말고는 다른 소프라노랑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분명히 바람이 날 테니까. 그래서 그런 특별한 주문을 했던 이 오페라기도 합니다.
0: 예.
1: 거기에
0: 의미가. 어저께 보니까 로베르토 알라니아 알렉산드르 꾸르차크하고 같이 이렇게 부부 생활 이렇게 재밌게 한 사진 와 올렸던데.
1: 성격이 되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둘이.
1: 지금은 그렇고 그때는 네. 그랬다.
0: 나. 네.
1: 그것이 바로 이
0: 게오르기오는 쉽지 않은 여성이니까 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1: 맘마미야.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주문을 했겠죠. 또.
0: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아, 와우. 백영한 씨, 두 분의 티키타카를 들으면 만담꾼 같아요. 클래식의 만담꾼.
1: 맞습니다.
0: 뭐 일정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머프, 크. 이렇게 김상은 씨 올려주시면서 파란 모자, 파란 티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스머프의 일원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들을까요?
1: 들을까요?
0: 샬 구노의 오페라 로메오 에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가운데서 와, 주테 바르도네. 아, 가요.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니 디멘에. 우리의 홀레날이요. 히멘가 이게 이제 그 사랑 결혼이잖아요. 결혼.
1: 결혼의 신.
0: 결혼의 밤. 네. 아, 결혼의 밤이 이제 다 펼쳐지고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프고 테너 롤란도 비아손. 이 두 사람이 원래 짤스브루크 페스티벌에서 이걸 같이 하려고 했는데

0: 이제 그 페스트슈필하우스에 그 페이젠라이슐레라고 그 승마학교 그 원래 자리 있잖아요.
1: 네.
0: 그 극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안 나야 될거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차하고 이제 다른 소프라노가 올라가서 유명해졌죠. 자, 니콜라 루이소티가 지휘한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오늘 또 멋진 푸른 하늘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살베.
1: Salve.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우종합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코로나19 임상 승인 치료제 개발업체 청탁 의혹과 가족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활동했던 언더조직의 성차별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1.5%포인트 떨어지면서 8주 연속 하락해 역대 최저치인 37.4%로 집계됐습니다. 미군이 지난 5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보호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원유 수송량이 전쟁 전보다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가 1년 안으로 다가오면서 대회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역대 세계 청년 대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구글 트렌드에서 세계 청년 대회를 검색해 봤습니다. 시간에 따라 검색 관심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국내 검색 추이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세계 청년대회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지난 1년간 검색량은 170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그 1년 전에는 검색 자체가 많지 않았던 만큼 증가율만으로 국내 관심이 본격화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3: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김광두 신부입니다.
4: 한국 사람들이 뭔가 검색을 했을 때 사실 WID보다 세계 청년대회로 바로 검색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검색어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역시 전년도 대비에 그 1700% 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앞에는 별로 검색을 안 했던 것 같다.
2: 검색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히면 보다 뚜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세계 청년대회 주제가 발표처럼 대회와 관련한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검색 관심도가 크게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트렌드 서비스가 시작된 2004년부터 올해까지로 측정 범위를 넓혀봤습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7번 뚜렷한 상승 구간이 나타납니다. 2005년, 2008년, 2011년, 2013년, 2016년 등 검색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모두 세계 청년대회가 개최된 해입니다.
3: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김광두 신부입니다.
4: 2005년에 아주 피크를 찍었는데 현대 때고 여기가 그 시드니 이제 2008년 전 시드니 대회고 여기가 13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2: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도 눈에 띕니다. 이탈리아와 캐나다, 미국, 호주, 필리핀 등 세계 청년 대회를 개최했던 나라에서 차기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WID를 경험한 국가에서 다음 대회까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7 서울 WID 조직위는 이달 2차 국제회의를 앞두고 있고 다음 달 참가 등록이 시작되면 전 세계 청년들이 실제로 서울행을 준비하는 단계에 돌입합니다.
3: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김광두 신부입니다.
4: 대회가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이 관심도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고 그 9월 달에 있을 이제 2차 국제 회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하고 10월 달에 이제 등록 시스템이 이제 열리게 될 거예요. 이제 등록 시스템 열리게 되면 더 많은 관심들이 이제 다들 이제 이 검색어로도 표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2027 서울 WID가 1년 안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의 관심이 서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지 주목됩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0: 정부가 배달기사와 프리랜서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가칭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노동계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가톨릭교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가칭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을 담은 하반기 업무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6: 가칭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5: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가사, 돌봄 종사자 등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특별히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법과 제도로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김비호 신부입니다.
7: 법률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방식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또한 지향하는 바는 사람, 특히 노동약자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노동을 드러내는 외연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호나 보장의 정도가 인간의 존엄에 미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5: 노동계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위한 기본법이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0: 지적합니다.
1: 구규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지부장입니다.
2: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산업안전은 좀 지키면서 해야 된다. 뭐 4대 보험 정도는 좀 들어주면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구체적이고 좀 실질적인 이런 권리 보장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0: 플랫폼 노동자를 둘러싼 국제적 흐름이나 법적 환경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지난 6월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했습니다. 7월에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1: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지부장입니다.
2: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죠. 계약서도 안 쓰고 수당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노동부 같은 기관이 근로감독을 나가서
0: 라이더 유니온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주목해서 보는 건 근로자 추정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1: 구규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지부장입니다.
2: 근로자로 먼저 추정을 하고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용자들이 입증을 좀 하시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제도라기보다는 그냥 합리적이고 비정상을 정상상태로 전환시키는 돌려놓는
0: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3: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정부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추진과 관련해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통합공사 본사도 대구에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조직과 자산, 매출 등에서 석유공사보다 규모가 크고 대구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천연가스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어 통합의 중심 역할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구에는 전국 천연가스 주 배관과 공급관리소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중앙통제소가 있어 국가에너지 공급망 운영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에너지총회와 세계가스총회 개최를 통해서 쌓은 국제 네트워크와 교통,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통합공사 본사 입지로서 대구의 강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대구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지난해보다 올해 추석 체감 경기가 악화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8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 악화의 가장 큰 이유로 50%가 내수 부진을 꼽았습니다. 또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는 기업도 62.1%에 달했습니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기업은 42%로 지난해보다 4.4%포인트가 줄었고 추석 연휴 휴무일 수는 4일이 76%로 가장 높았습니다. 추석 이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0.1%로 가장 많았고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29.7%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벌초와 성묘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벌쏘임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벌쏘임으로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5%가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벌쏘임 사고의 70%가량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됐으며 특히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식은땀, 전신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에서 지난 2일 올해 첫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유행하는 A형입니다. 보건당국은 영유아와 임산부, 노약자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특히 신경 쓰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6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늘부터 13일까지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체험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경북 여행몰을 통해 포항 내연산 치유의 숲이나 경주 코롱 호텔 등 도내 13개 웰니스 관광지의 체험 상품 24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구매한 상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체험 주간 이후에도 할인 혜택이 단계적으로 이어집니다. 또 체험 주간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용객 대상 후기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오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6 대구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예술활동과 창작환경, 생활복지여건,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해 대구 예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 예술 관련 학과 학생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로와 지역 예술계 진입에 필요한 지원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리고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1.5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7.4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하양성당 최한준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25일째 라디오 망집입니다.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0: 아우 더워, 아우 더워.
1: 그 더웠던 더위가 서서히 식어가고요. 후,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 때면 우리 선조들은 안부를 전할 겸 편지를 쓸 때 첫머리에 이렇게 쓰곤 했대요. 포도 순절, 기체 만강하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도 순절, 이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도가 제철인 시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 포도 농장에서는요, 보다 튼튼한, 튼실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지치기를 하죠. 이 계절 또 알알이 익어가는 제철의 포도처럼 우리의 감성도 생각도 알알이 익어갈 텐데요.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무성해질 때면 적당한 가지치기가 필요하기도 하겠죠.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박경수 엘리사벳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DJ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오늘 이 첫 곡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막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네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친숙한 가톨릭 성가였는데요. 가야금 연주로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백로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이 백로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라는 절기고요. 이 오늘 백로부터 추석까지가 오프닝에 설명드렸던 포도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송이가 많이 달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해요. 그만큼 포도알도 작고 또 부실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포도를 키우시는 분들, 부지런히 가지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와, 손이 또 얼마나 많이 갈까요? 우리 역시도 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지치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죠. 머리가 너무 복잡해. 다 쏟아내고 싶어. 어떻게 지내지? 라고 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가지치기 한다면 좀 더 중요한 핵심만 딱 골라서 찾을 수 있는데요. 너무 무성해진 포도 넝쿨처럼 혹은 이 너무 무성해진 내 머리카락처럼 좀 가지치기 하면 좋을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책상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제 책상에 이제 바쁘다고 이 서류, 저 서류, 막 신문, 책 정말 온갖 것들을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한 거예요. 아, 저 책상 언제 한번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책상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겠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죠. 내 짐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내 마음 정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 단톡방 정리 아니면 인간관계도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왠지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기도 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도 살짝살짝 가지치기 하면서 오늘 라디오 빵집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귀가 솔깃 맛있는 소리빵을 굽는 라디오 빵집 문 활짝 열었는데요. 오픈 시간 맞춰서 찾아와 주신 분들께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684님 오셨는데요. 포도순절. 와, 신부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포도예요. 포도가 먹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2684님 말씀 들으니까 드라마의 한 장면 떠오르는데요. 우리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1화는 청포도가 먹고 싶은데 라고 했던 그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 저도 탐스러운 포도가 땡기는 그런 날입니다. 8695님께서요. 가지치기 말고 저는 머리카락 치기가 좀 필요해요. 반곱슬이라서 조금만 머리가 자라도 푸스스해줘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도 곱슬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곱슬을 좀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좀 피는 편인데요. 아, 머리카락 정리하는 거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남자들 미용실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특히 내향인들은 이 머리카락 정리하는 거 자꾸 귀찮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머리카락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일상도 좀 차분히 정리를 하면서 이 계절을 또 보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빵집 가족분들 혹시 신신우신까지 정리하신 건 아니죠? 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남겨놓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면서 이 시간 함께 보내면 좋겠고요. 아유, 신부님 벌써 월요일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과 함께 기쁨 가득 채우시면서 출석 인사 남겨주시고요. 모두 모두 우리 라디오 빵집 무료 입장 해주세요.
1: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오늘 월요일 문도 활짝 열었는데요. 6414님께서요. 신부님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참 너저분하네요. 아침에 이참에 말끔하게 한번 치워야겠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집안 청소 밀어놓으면 밀어놓을수록 더 오래 걸리고.

우리 강아지 미용하러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여름 내 덥수룩해져서 잘라주려는데 미용을 너무 싫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제 반려동물 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 강아지, 고양이, 새 정말 이 동물 애호가라고 할수 있는데 강아지는 또 이렇게 사람처럼 자주자주 미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강아지들도 이렇게 덥수룩했을 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쵸? 이번 기회에 5832님 이렇게 또 강아지 미용하러 가시는데 이 여름에 덥수룩해졌던 털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더욱 예뻐진 모습으로 만나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신신후신에서는 매일 요일별로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빵 구워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 2부! 교회 안팎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맛있는 만남. 빵집 사람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인공, 와, 아주 아주 스페셜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다니 세상에! 이런 느낌인데요. 우리 피아노 치는 배우, 손여은 카타리나 배우님 함께 오십니다. 이, 저희 지난달 매일 미사 때 반주를 해주셨어요. CPBC 매일 미사 보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여기서 또 반주까지 해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이슈가 되고 계시는 손여은 카타리나 배우님, 오늘 우리 라디오 빵집에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또 맛있는 시간이 될까?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이 배우님 만나보면서 어떻게 매일 미사 반주를 하시게 되셨는지, 배우 활동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피아노 치는 배우님이시다 보니까 우리 빵집 가족분들을 위해 손여은 배우의 미니 피아노 라이브 연주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미니 콘서트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와, 여러분, 2부까지 본방사수 필수인 거 아시죠? 우리 잠시 후 2부에서 손여은 배우 만나볼 예정이고요. 오늘 1부 이 시간 함께 하면서 듣고 싶은 음악과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함께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채워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선곡 기다리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마무의 피아노맨.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월요일 오후 우리 빵집 가족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우리 라디오 빵집에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에서 맛있는 선곡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가득가득 구워드릴게요. 9311님께서요. 포도 순절! 포도뿐 아니라 걷기도 제철인 것 같아요. 성지순례도 제철이죠. 저도 다음 주말에 9월에 동행, 지난주 빵지순례 다시 듣기 하면서 서울순례길 걷기 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 이 9월의 동행 소개해드리고 또 순례자 여권도 함께 선물로 나눠드렸었는데요. 아, 이 9월의 동행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걷기 좋은 계절이구나, 성지순례 가기 딱 좋은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장 벌써 많이 찍으신 분들 있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저도 찍었습니다. 어디 찍은지 아세요? 명동성당이요. 퇴근길에 명동성당이 너무 먼데 제가 아주 힘내가지고 한번 가서 찍어봤어요. 네. 걸어서 3분이나 걸리는 아주 긴 거리를 걸어가지고 도장 저도 찍었는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성지순례 가는 걸음도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 어떻게 한번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만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9311님 혹시 지나가다가 저 만나면 신부님 저 반갑게 신신우신 듣고 있어요 라고 인사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좋은 계절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배송곡 한 곡 전해드릴게요. 페퍼톤스의 공원여행.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두 곡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아, 걸으면서 듣기 좋은 딱 그런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지난주에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명동 성당 그 안쪽을 좀 걸어갈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엘리베이터 타고 성당까지 올라간 다음에 성당 마당 쪽으로 좀 걷고 있었는데 딱 약간 이 들었던 노래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오늘 약간 신나는데? 하는 느낌으로 걷고 있는데 우리 또한 자매님께서 신부님 혹시 저희 평화방송에서 보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또 신신우신 들어주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네, 맞아요. 제가 그 용디예요. 라고 인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 참 좋았던 기억인데요. 그런 사뿐사뿐한 마음으로 딱 걷기 좋은 노래 두곡 함께 들었네요. 사사공구님께서요. 신부님, 독서가 제철이기도 한데요. 저는 갈수록 책이 쌓여서 책장이 터질 것 같아요. 혹시 저인가요? 제 책장이야말로 가지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셨는데, 공감합니다. 와, 제 책장도요, 터지다 못해 이제 책이 안 꽂혀가지고, 네,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저희 둘다 가지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사사공구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딱 통해 있네요. 우리 사사공구님께 요 노래가 저의 동질감을 딱 불러일으켜줄 것 같아서 전해드릴게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 나갑니다. 백로인 오늘은요, 파란 하늘의 날이기도 한데요. 정말 포도순절. 백로인 오늘부터 추석까지 가을의 상징인 파란 하늘 아래서 걷기 정말 딱 좋은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걸어도 걸어도 제자리인 건 뭘까요? 정답도 좋고요. 정답보다 재밌는 오답도 환영하니까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정답과 재치있는 오답 보내주세요. 걸어도 걸어도 제자리인 것 어떤 것인지 신태송인 듯 아닌 듯 노래 한 곡 들으면서 함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째깍 째깍 째깍.

악동 뮤지션의 째깍째깍째깍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걸어도 걸어도 제자리인 것은 무엇일까? 와, 이제 청취자분들 정답 너무 잘 보내주시는데요. 4849님께서 걸어도 걸어도 제자리인 것, 체지방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018님께서 걸어도 제자리 걸음하는 거 혹시 에스컬레이터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럴듯한데요? 에스컬레이터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우리를 움직여주니까요. 9907님께서, 신부님, 힌트송 듣고 알겠어요. 정답! 시계바늘이요. 저희 집 거실 벽시계 또 배터리가 다 됐는지 제자리 걸음하다 멈췄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그렇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걸어도 걸어도 제자리인 것은 시곗바늘 정답이었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답 맞추시고 선물 받으실 분, 신신우신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잠시 후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피아노 치는 배우, 손여운 카타리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도 들어도 참 좋은 피아노 연주, 라이브로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끝곡으로 G.O.D의 하늘색 풍선,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입으로 건너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5: 펄!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 거북이의 사계라는 노래 함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건너가는 딱 그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청년미사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랑 밥 먹으러 이제 딱 나가려고 마당에 서 있는데 바람이 시원하게 이렇게 부는 거예요. 와, 가을 바람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어제 좀 절감을 했는데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성당에서의 자리들, 우리의 미사들, 우리의 일상들,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빵집까지 늘 계절이 바뀌고 이 온도가 바뀌지만 여러분과 함께한다라는 느낌을 좀 담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 거북이의 사계라는 노래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여러분과 닿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실비아님께서 신부님 안녕하세요 라고 또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네요. 우리 실비아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신신우신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이 이제 2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최근 우리 CPBC 매일 미사 반주하는 배우로 이슈가 됐었죠. 오늘 피아노 치는 배우 손여운 카타리나와 함께 합니다. 와, 벌써부터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매일 미사에서 반주로 이슈가 되었던 우리 손여운 카타리나 배우님. 특별히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피아노 선율로 라이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2부 이 시간 방구석 1열에 무료로 앉아서 입장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라디오 빵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빵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입장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라디오 빵집의 주인공 손녀 카타리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0: 신신우신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 오늘은 이 매일미사 반주로 화제가 된 우리 피아노 치는 배우 손여은 카트리나와 함께 하는데요. 우리 손여은 배우님은요,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또 배우로서 연기 활동과 음악 작업을 이렇게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다양한 방송 활동들 경험이 있으신데요. 2004년 MBC 드라마 천생연분으로 이렇게 데뷔를 하셨고요. 그 유명한 드라마 각시탈 등 여러 작품에서 또 이렇게 필모그래피를 쌓았고, 스타골든벨, 해피투게더, 런닝맨, 라디오스타 등 정말 여러 프로그램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하셨습니다. 우리 배우님, 제가 입으로 소개해도 다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손여은 카타리나입니다.
0: 와, 정말 이 연예인 보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제가 네, 실감하고 있는데요. 우리 라디오 빵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1: 어디 보고 하면 돼요?
0: 여기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배우 손여은 카타리나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돼서 너무 반갑고 설레고요. 한 시간 강영신부님 잘 이끌어 주실 테니까요. 잘 재밌게 얘기 나누고 가겠습니다.
0: 와,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저희가 이제 강경인의 빵집, 우리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이렇게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 평상시에 빵 좀 좋아하시나요?
1: 저 너무 좋아합니다.
0: 빵순이시군요.
1: 네, 진짜 빵을 너무 좋아해요. 밥 대신 빵만 먹어도 살 수 있다.
0: 가장 좋아하는 빵, 어떤 종류의 빵을 좀 좋아하세요?
1: 저는 그래서 이 빵으로 항상 소개를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빵은 크림빵 종류는 다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좀 건강을 생각해서 요즘은 통밀빵, 뭐 홈밀빵 이런 쪽으로 좀 이게 식성을 바꾸고 있는데 한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크림빵. 네. 맛있는 빵.
0: 맛과 건강의 딱 이 중간 지점을 이렇게 찾아가고 계시는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우리 또 이 즐거움과 기쁨 사이에서의 우리가 조화를 찾는 것처럼 우리 또 이렇게
1: 비유가 너무
0: 오늘 이 라디오 빵집에 너무나도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또 이 은총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찾아주셨는데, 최근 우리 이렇게 가톨릭 평화방송과 인연이 좀 이어가고 계세요.
1: 네.
0: 처음에 이제 매일미사 반주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1: 네.
0: 어떻게 출연을 좀 하시게 된 건가요?
1: 제 지인 친구 중에 이제 한번 그 본당에서 그 매일미사를 이제 불렀던 소프라노 친구가 있는데 연락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르간 반주 혹시 같이 해줄 수 있겠냐고. 네네. 그래서 전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해서 나 바로 할게.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출연하게 됐어요.
0: 네. 네. 뭔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1: 그럼요. 바로. 네.
0: 이 매일미사 코너가 사실은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의 가장 메인 채널 중에 하나라고 좀 할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평화방송의 매일미사를 보시고 또 기도를 더하시는데, 출연하고 나서 좀 알아보시는 분들 있으셨나요?
1: 알아봤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냥 반주를 하러 간 건데, 제 얼굴이 이렇게 바스트가 이렇게 잡혀서 연주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전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영광이었어요. 사실 그 미사에 반주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그래서 좀 긴장도 됐었거든요. 사실 저도 매일 미사를 평일 미사에서 못 갈 때는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너무 영광스러워서 캡처해서 인스타에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또 신자분들께서 제가 신자인지 모르셨던 천주교 신자분들께서도 많이 또 찾아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저는 지금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올려주신 걸 보고 섭외를 한 거라서 저희도 이렇게 그 인연이 왔다, 어떻게 신신신까지 모시게 됐네요. 라는 마음이 또 있는데. 네네.

0: 이렇게 묘일미사에서 반주하시고 또 이제 라디오로까지 또 오셨어요.
1: 네.
0: 지난번에 우리 유쾌한 클래식의 진행자를 함께 맡아주셨는데
1: 맞아요.
0: 그럼 또 어떻게 맡게 되셨나요?
1: 피디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네. 이제 장일범 선생님께서 이제 휴가를 가시는 그 시기에 스페셜 DJ로 이제 부탁을 주셨는데 너무 기쁘고 그래서 바로 제가 해볼게요 라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긴 했어요. 장희범 선생님께서 너무 그쵸. 유쾌하고 너무 네.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거기를 갈 능력이 될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가니까 또 편안하게 또 잘 해주셔가지고 CPBC는 참 올 때마다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0: 약간 고향이 오는 느낌이신가요?
1: 네. 그 어떤 방송국보다 편하고 다 따뜻하게 잘 해주셔서 잘 마치고 갔는데 참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0: 그 네. 라디오 DJ 생방 경험은 처음이셨던 거죠?
1: 네.
0: 그때가?
1: 처음이에요.
0: 오늘 이렇게 그래서. 이제 DJ에서 게스트로까지
1: 네.
0: 신부신까지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1: 맞습니다.
0: 우리 경혜님께서 오늘 노란 튤립 같으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우리
1: 감사합니다.
0: 명배우 손녀님이 신신신에 나타나시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또
1: 감사합니다.
0: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사실 TV에 여러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이런 데 출연을 하시고 저희 이제 라디오에 좀 나오시게 됐는데 라디오의 매력 어디에 좀 있는 것 같으세요?
1: 라디오는 저 어릴 때부터 라디오 듣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TV하고 라디오를 비교한다면 TV는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데서 뭔가 이렇게 한정이 된다면 라디오는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물론 요즘은 보이는 라디오도 많지만 네. 소리를 들으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더 상상력이 더 많아지니까 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0: 그렇죠,
1: 게
0: 그렇죠.
1: 저는 네. 예, 뭐 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장점이지 않나. 네.
0: 사실 이제 뭐 드라마를 출연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TV 프로그램을 출연하시면 보통 이제 녹화를 하잖아요.
1: 맞아요.
0: 이렇게 또 나중에 후편집을 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여러 각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 라디오는 거의 생방송이죠.
1: 맞아요.
0: 혹시 이렇게 생방송 코너를 내가 맡게 된다.
1: 네.
0: 라디오에서 약간 한 코너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면 어떤 코너를 좀 해보고 싶으신가요?
1: 그냥 뭐든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방송에 대한 제가 어떤 좀 두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 두 시간 그때 진행했지만 하면서 체험해보니까 이거 진짜 색다른 경험이고 생방송의 매력이 있구나.
0: 네.
1: 그래서 어떤 게 주어지든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하게 해준 기회였어요.
0: 네. 우리 CPBC 라디오에서 손녀은 배우님에게 나중에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라고 제의가 오면 흔쾌히 할 마음이 있다.
1: 당연하죠. 저 아주 흔쾌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우리 PD님들 아마 줄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우리 또 이렇게 손녀은 배우님과 함께 오늘 신신우신 이 시간에 준비해보면서 특별히 이제 매일매일 반주도 해주셨지만
1: 네.
0: 우리 신신우 씨를 위해서도 또 피아노 연주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들었어요. 이 피아노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늘 반주를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 먼저 저희가 피아노 연주를 한번 청해 듣고 이 느낌을 좀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곡 어떤 곡을 좀 들려주실 건가요?
1: 첫 곡은 아무래도 청취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만한 곡들 생활선과 성가 중에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곡을 피아노로 연주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그럼
1: 네.
0: 우리 피아노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빵집 사람들 손녀은 카타리나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배우님께서 직접 라이브로 연주해 주시는 이 성가와 연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0: 와, 브라바. 야, 우리 손연 카트리나 배우님의 아무것도 너를 이 피아노 연주 라이브로 들었는데 잠깐 이 음악에 젖어 있었어요, 제가.
1: 아, 정말요?
0: 진행가 잠깐 놓칠 뻔했어. 너무 이 우리의 그 마음을 약간 담은 노래라고 할까요?
1: 네. 네, 제가
0: 처음에 약간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는 느낌이었다가 네. 어느 순간 가사도 약간 이렇게 흘러 지나가고 네. 그 음악 자체 약간 저도 묻어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1: 아, 정말요? 네. 잘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이 성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가사 중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그 가사가 저는 그 의미를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지나가는데 어쨌든 인내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곡을 좀 좋아하게 된 이유가 예전에 제가 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그 주보의 글을 재개를 한번 부탁을 하셔서 네. 제가 너무 신앙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말씀을 좀 이렇게 정중하게 드렸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녀님께서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떠시냐. 그러면 뭔가 신앙적으로 더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으실까요?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그때 딱 하신 말씀이 다 지나갑니다 자매님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셨죠 수녀님은.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사실 그 당시에는 별로 저한테 큰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제가 그냥 하느님 뜻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주보에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그 힘들던 게 다 제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길을 따라갔을 뿐인데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지나간다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성가는 저한테 되게 특별한 성가?
0: 약간 의미 있는 네. 그런 가사가 된 네, 그 성가시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라이브 연주를 함께 전해주셨는데 그 소리를 들으신 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느끼신 것 같아요. 우리 캉캉님께서 와 대박이라고 보내셨고요. 신란스텔라님께서 와 감동이네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 경혜님께서는 세상에 어쩌면 부드러운 움직임 같은데 손가락에 힘이 느껴져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하느님께서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로 듣는 아무것도 너를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제 박수는 제가 대신 쳐드리겠습니다.
1: 와. 감사합니다.
0: 윤세호님께서 우리 손녀원 배우님 아주 감성적인 피아노 선율 너무 좋아요. 저 응원할게요. 저 창원에 사는 윤세호 애창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스프님께서 여원님 안녕하세요. 저 20분 지각했어요. 라고 보내셨는데 저희 라디오 빵집 2시까지 빵빵하게 열려 있으니까요. 아직 네 라이브와 또 못다한 이야기들 많이 남아서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기 활동과 음악 작업을 좀 이렇게 병행해 오고 계세요. 그냥 어릴 적에 장래 희망 약간 어릴 때부터 나는 좀 피아노를 계속 치겠다 아니면 배우가 되겠다 마음이 좀 있으셨나요?

0: 어릴 때는 피아노를 치는 걸 좋아해서 제가 배우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1: 그래요?
0: 되게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그런 아이여서
1: 네.
0: 어디서 연기하고 이런 거는, 예, 뭐 가족들이랑 친한 사람들 앞에서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는 저는 스스로는 생각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예.
1: 약간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모습을 어릴 때는 꿈꾸지 못했던.
0: 네네.
1: 오, 그러면 어린
0: 그렇죠.
1: 시절부터 이렇게 피아노를 좀 이렇게
0: 네.
1: 전공을 하고 공부를 좀 해오셨네요.
0: 예.
1: 피아노의 매력, 나에게 피아노란?
0: 저에게 피아노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저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힘들 때를 생각해 보면, 뭐 스트레스를 받던 아니면 뭐, 막 힘들던 속상할 때던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해결이 되고 또 피아노 치면서 성취감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음악은 저한테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예.
1: 저도 이제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 동네 피아노 학원에 다녔는데 이제
0: 정말요?
1: 한번칠 때마다 하나씩 칠해야 되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게 칠하는 게 너무
0: 맞아요. 아,
1: 싫어가지고 막
0: 싫으셨어요?
1: 한 번에 막 10개씩 칠하고 이제 막 다른 거 하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0: 정말요.
1: 피아노를 어린 시절부터 쭉 해오시면서 약간 그런 뭐 지루함, 어려움들 이런 걸 어떻게 좀잘 넘어가셨나요?
0: 저는
1: 네.
0: 지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연기도 참 좋아하지만
1: 네.
0: 피아노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피아노를 직업으로 삼아서 전문 직업인 길로 또 갔다면 또 그만의 역경도 있었겠지만 저는 지금 저한테 너무 친구 같고 좋은 존재라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연습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예.
1: 이게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지겨워한 아이들은 저처럼 이제 배우다가 쫓아나가는 거고, 피아노가 친구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평생 나의 어떤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0: 네,
1: 악기와
0: 맞아요.
1: 함께 나아가시는 네, 그런
0: 네.
1: 모습을 보여주는. 아, 나도 그때 좀 친하게 지낼걸.
0: 신부님도 되게 잘 치셨을 것 같은데,
1: 아유,
0: 피아노 치셨으면.
1: 아닙니다. 네. 저희 엄청난 개구장이었어가지고, 네.
0: 정말요?
1: 피아노가 아마 저를 싫어했을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피아노와 함께 또내 전공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삶의 기쁨도 즐거움도 나누셨는데 어쩌다가 배우의 길로 또 이렇게 가시게 됐나요?
0: 제가 집이 부산이라서
1: 네.
0: 부산에서 학교를 다 다니고 그렇게 있어서 연예계 쪽 방송 쪽은 접할 기회가
1: 네.
0: 없었는데 서울에 이제 우연히 놀러 오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뭐 이렇게 이쪽으로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하고
1: 네.
0: 이렇게 명함 같은 것도 주시고 그게 어린 마음에 너무 신기했던 거죠. 신기해서 학교 다니는 중에 그럼 아르바이트를 서울에서 하면
1: 네.
0: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막 모델 활동 같은 걸 하다
1: 네.
0: 보니 자연스럽게 연기 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매력이 있어서 피아노를 하면서 연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땐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고, 예, 그런데 또 어머니께서 특히 많이 믿어주셔가지고, 예, 근데 피아노를 저는 아예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공을 했고,
1: 네.
0: 연기하면서도 피아노 칠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피아노 치는 역할 같은 걸 하는 기회가 오기도 하고,
1: 네.
0: 예,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1: 이 배우의 길을 가면서 나는 피아노를 완전히 놓진 않을 거다. 함께 갈수 있을
0: 네,
1: 거다라고
0: 그렇게
1: 이렇게
0: 생각했어요.
1: 생각을
0: 네.
1: 하셨고, 뭐 그게 그 바람대로 지금까지 또 이렇게 피아노와 함께 연기도 아주 훌륭하게 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시네요.
0: 네.
1: 이 연기라고 하는 거, 내가 이 배우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관리도 너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캐릭터를 나로서 또 이렇게 표현해야 되기도 하고, 이 피아노의 길과 배우의 길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또 걸어가고 계시는데, 좀 지치거나 힘드실 때는 없나요?
0: 많죠. 많아요. 많고,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도 물론 사람인지라 있었지만,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배우분들이 얘기를 또 많이, 이제 뭐, 이렇게 방송에서도 해주시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작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연기를 예전처럼 하고 싶은 작품,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긴 하죠. 예전만큼 저희가 막 선택해서 작품을 할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예, 그래서 인내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뭔가 타협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뭔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또 변화에 따라서 네.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되는 그런 네, 과정들이 네, 네. 좀 있겠네요.
0: 네, 네. 네, 맞아요.
1: 그러면서 동시에 나만의 컨텐츠, 약간 자기만의 캐릭터를 늘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계세요.
0: 아, 네, 네.
1: 이제 또 유튜브, 또 인별그램을 통해서 피아노 연

0: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또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할수 있는 거라 음악으로 소통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1: 어떤 채널인지 이름과 약간 이런 내용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제 유튜브 채널은 제 세례명을 따서 손녀 카타리나라고 지었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1: 주요 콘텐츠.
0: 주요 콘텐츠 피아노 채널이에요. 예. 피아노 연주가 거의 주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곡들도 있지만 이제 신청해 주시는 곡들 그리고 대중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만한 곡들 많이 알려진 곡들 그런 거 위주로 커버해서 올리고요. 브이로그도 가끔씩 올리기도 하고 촬영할 때는 이제 촬영 브이로그 같은 것도 한
1: 네.
0: 번씩 올리고 예.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1: 네. 음악적으로 뭐 커버곡도 하시고
0: 네.
1: 자작곡도 하시고
0: 자작곡도
1: 네.
0: 예.
1: 그리고 나의 어떤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도 있고
0: 네.
1: 내가 배우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 다각도의 모습들을 다 구경하시겠네요.
0: 네,
1: 채널 이름
0: 맞습니다.
1: 뭔지 다시 한 번만.
0: 채널 이름 손녀 카타리나. 네, 구독 좋아요. 네, 이건가요?
1: 알람 설정.
0: 알람 설정.
1: 우리 그러면 그
0: 네.
1: 중에서 자작곡을 그럼 한 곡을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0: 네.
1: 어떤 곡일까요?
0: 자작곡은 제가 올해 3월 5일에 발매된 피아노 첫 싱글 앨범이고요. Ever a Quiet Hope라는 곡인데요. 네.
1: 직접 들어보면서 저희가
0: 그러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1: 아,
0: 네네.
1: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아노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사랑님께서 우리 손녀원 배우님은 피아니스트 역할 들어오면 멋지겠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11i11님께서 우리 서울에서 청취 중인 다혜예요. 우리 여은 언니의 피아노는 듣는 사람도 홀리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미사 시간에 언니가 쳐주시는 우리 피아노 소리 듣고 있으면 일주일이 차분히 마무리되는 기분이 들어요. 매주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또 나눠주셨는데 우리 성당 이야기 또 라이브 듣고 함께 이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녀원 배우님의 자작곡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브라보. 와, 우리 선녀운 카타레나 배우님의 자작곡을 이렇게 처음에 들었는데요. 어떤 곡인지 여쭤보기 전에 약간 저의 느낌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1: 듣고 싶어요.
0: 아, 일단 일상 같기도 하고 뭔가 창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이 뭔가 이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한 마리를 약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서 부드러움도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강렬함이 한번 또 이렇게 딱 찾아왔어요. 약간 꺾이지 않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간 장면들이 또 떠오르는 그런 노래였는데 제가 잘 들은 게 맞을까요?
1: 네. 포인트를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제 자작곡이고 저의 느낌을 담은 거지만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해석이 저는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열어놓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곡을 작곡할 때는 좀 사실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 언제 끝나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뭔가 그래서 이제 왼손 아르페지오가 계속 똑같이 일정하게 계속 나오는데 그게 어떤 제 마음이 대변됐던 것 같아요. 같은 어떤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아련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곡을 작곡하면서 느꼈던 거는 곡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난 꺾이지 않을 거야 하고 이렇게 한번 터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부제가 quiet hope인데요. 조용한 희망. 그 안에 소리 없이 자라나는 희망이 있었더라. 내 안에는 항상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더라. 그런 제가 마음을 담은 곡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곡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힐링이 되고 위로가 많이 돼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0: 약간 이 또 곡 설명을 저희 들으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냥 모습들, 그냥 뭐 지나가네, 하하호호 모습이 지나가네 라고 하지만 그 안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치열함이 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너무나도 좋은 곡이었고요. 제목이 어떤 곡이죠? 그래서
1: Ever a Quiet Hope라는 곡이에요. 원제는 Ever고 부제를 이제 Quiet Hope라고 지어봤어요.
0: 우리 YJ님께서 피아노 치시는 선율 너무 멋져서 들으러 왔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지구사랑님께서 너무 좋다.
1: 감사합니다.
0: 8363님께서 와, 손녀원 배우님 피아노 선율 너무 좋네요. 저는 이 곡을 들으니까 호수가 생각이 나요. 항상 응원할게요. 자작곡 최고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칸칸님께서 저는 이미 손녀원 배우님 구독도 했습니다. 와라고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 직접 작곡을 하시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작곡을 정말요? 하시지?
1: 네. 저도 제가 작곡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이 곡도 제가 습작처럼 이렇게 막 끄적끄적했던 곡이거든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앞부분 좀 만들어 놨다가 완성하는데 거의 뭐 그냥 하루 만에 썼던 곡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제가 어떤 느낌이 잡히면 바로 써지거나 아니면 이제 안 떠오르면 그 곡은 그냥 안 되는 곡인 것 같아요. 저는.
0: 또 나의 어떤 삶과 나의 느낌이 쏙 들어오면 그게 곡으로 또 표현이 되시네요. 이제 또 나의 어떤 삶과 신앙을 분리해 놓을 수 없는 한 명의 또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약간 신앙인으로서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는 언제 받으셨나요?
1: 저는 세례를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모태신앙이죠. 어머니께서 신앙이 있으셨으니까. 그래서 언니는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버지 집안은 또 되게 독실한 개신교 집안이시고 어머니 집안은 천주교 집안이시고 해서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했다가 제가 전 성당이 더 좋아요.
0: 나랑 맞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세례, 영성체 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고 받았어요.
0: 그 뒤로 이제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고 계시는데 내가 이 성당 다니길 잘했다, 뭔가 가톨릭 신앙을 갖길 잘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나요?
1: 저는 항상 그런 제가 천주교 신자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어떤 종교보다도 저는 그래서 묵주반지도 항상 촬영할 때도 끼고 그래서 천주교 신자분들 동료분들 만나면은 정말 식구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0: 최근에 이제 또 청년 성가대 활동도 하신다고 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성가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 저희 성가대는요. 창단한 지 1년이 됐고요.
0: 네.
1: 네. 처음에 저희 지휘자 반주자까지 다 합쳐서 한 6명 오. 그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나? 네. 7명 그 정도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한 16명 정도
0: 와,
1: 17.
0: 거의 두세 배가 막 됐네요. 네. 네.
1: 지금도 이제 계속 신입다운들이 그래도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라시아스 성가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그래서 제가 또 훌륭한 지휘자님과 네. 또 이렇게 저는 반주를 또 맞춰서 하고 있고요. 너무 좋은 우리 성가대 식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0: 사실 이제 배우 활동도 하시고 아까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이 콘텐츠 촬영도 하시면서 네네. 이 성당 신앙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게 어찌 보면 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 그런가요?
0: 아니 왜냐면 이제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일정들도 있고.
1: 아, 그쵸, 그쵸.
0: 그 안에서 내가 약간 스케줄 조율도 해야
1: 맞아요.
0: 되고.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뭐 스케줄뿐만 아니라 약간 나의 마음의 에너지. 여기다가 내 작품 활동을 위해 쓰는 마음의 에너지가
1: 맞아요.
0: 있고 또 신앙생활 단체를 함께하는 마음의 에너지를 또 이렇게 나눠서 맞아요. 쓰게 되는데 이런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는데 어쩌다가 성가대를 하시게 됐나요?
1: 성가대는 사실 제가 처음에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성당 말고 그 전 성당에서도 제가 청년 성가대 반주를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그 굿뉴스
0: 네네네.
1: 거기 이제 구인 이런 거 나오잖아요.
0: 네네네.
1: 거기에 저희 집 근처의 성당에서 반주자 구한다고 해서 쭉 그냥 신청해가지고 가서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촬영도 좀 바빠지고 해서 네네. 잠시 이제 쉬려고 하던 타이밍에 또 제가 잘 아는 신부님께서 이번에 성가대 창단을 하는데 이렇게 섭외를 이제 부탁을 하셔서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으쌰으쌰 해서 네. 이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죠.
0: 그 신부님께서 네. 약간 사람을 낳는 어부셨군요.
1: 아.
0: 네, 이렇게 나를 낚아가지고
1: 아,
0: 뭐 청년 성가대를 한번 시작해보자.
1: 아, 맞아요.
0: 그래서 처음부터 네. 와, 창단부터 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1: 맞아요. 그게 너무 의미 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네, 그래서 다 끈끈하고 네.
0: 우리 배우가 반주하는 성가대. 어머 사실 어머 우리 배우님이 와서 반주도 해줘. 우리 성가대 약간 특별해. 약간 이런 느낌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성가대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성가대
1: 저요?
0: 약간 창단부터 내가 쭉 지켜봤지만 이런 장점이 있다.
1: 일단 다들 열정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막 느는 게 느껴져요. 저도 이렇게 반주하면서 막 들리잖아요.
0: 네네.
1: 지금 성량도 굉장히 커졌고 풍부해졌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는 대로 다 흡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고 일단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제가 가면 너무 좋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요. 네, 너무 맑고 너무 네, 좋은 집단. 네, 그래서 제가 더 잘해주고 싶은.
0: 네.
1: 네.
0: 오히려 내가 에너지를 얻고 오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실제로 그래요. 네. 네.
0: 그럼 매주 청년 성가대와 함께 이렇게 음악을 나누고 반주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1: 네, 매주 일요일.
0: 청년 미사는 우리가 책임진다.
1: 아, 그럼요.
0: 우리 청년 그라시아스
1: 당연하죠.
0: 성가대가 이번 청년 미사는
1: 맞습니다.
0: 이끌고 간다.
1: 네.
0: 그런 느낌으로.
1: 맞아요. 네. 네.
0: 사실 이 배우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매주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이어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게 또 그 안에서 오히려 기쁨을 얻고 있다고 말씀을
1: 네.
0: 해주셨는데 저희가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그래서 어딘데요 신부님 빨리
1: 아, 정말요?
0: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느 본당인가요?
1: 그거 얘기해도 되나?
0: 네.
1: 저는 집에서 조금 멀리 다니

0: 다니긴 하는데
1: 네.
0: 강서구에 소재하는
1: 네.
0: 성당에 다니고
1: 아,
0: 있습니다.
1: 강서구에 있는 모 성당. 네. 여러분, 강서구 성당들 중에서 몇 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아마 이 바닥이 이제 또 소문이 잘 나기
0: 아,
1: 때문에 네, 금방
0: 그런가요?
1: 찾으실 수 있을
0: 아,
1: 겁니다.
0: 저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1: 아.
0: 저희 미사 되게 좋거든요.
1: 네.
0: 예, 미사단 보러 오시고 등등
1: 네. 등,
0: 등땡
1: 삼, 아,
0: 등
1: 네. 아무튼, 네. 우리 김준영님께서 성가대 빛과 소금 우리 여원 선생님,
0: 우리 준영
1: 네,
0: 형제님이
1: 반주자님과 함께 활동하는 이 경기도 시흥사는 성가대원입니다. 멋진 반주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반주자님 그리고 성가대원들 지휘까지 또한 목소리로 성가 부르는 게제 삶의 낙입니다. 멋진 반주들 감사드립니다라고
0: 아,
1: 이렇게 네,
0: 감동이다.
1: 해주셨어요.
0: 창단
1: 창단
0: 멤버거든요.
1: 멤버, 와, 그 7명, 8명 안에
0: 네,
1: 들어가는, 네.
0: 맞아요.
1: 우리 도엽님께서는요, 같은 성당에 계신 분들 부럽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저도 부럽네요. 아, 저도 그 성당으로 가고 싶네요, 네.
0: 오세요, 주민님.
1: 우리 또 단원 모집에, 네,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0: 네.
1: 바라고요. 지구사랑님께서, 와, 우리 배우님 진짜 팔방미인이시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어요. 정말 골고루 다양한 또 이런 재능과 달란트 선물을 받으셨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 또 배우님께서 준비해주신 특별한 한 곡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0: 아,
1: 어떤
0: 네.
1: 노래를, 완전 따끈따끈한 노래를 좀 준비해주셨다고? 네.
0: 네. 이번에 그 세계 청년대회 주제곡, WID 주제곡이 나온 지가 또 얼마 안 됐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이 곡, 뭐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서 또 애쓰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할수 있는 건또 뭘까 생각도 하는 계기가 됐어요,
1: 네,
0: 이번에. 근데
1: 오.
0: 오케스트라 버전, 또 이렇게
1: 팝
0: 버전이 이렇게
1: 버전?
0: 팝
1: 네.
0: 버전이 있는데 피아노 버전으로 제가 한번 편곡을 해서 들려드리면 또 어떨까?
1: 어머나, 어머나.
0: 예,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우리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0: 네.
1: 공식 주제가를 우리 손여원 배우님이 편곡한
0: 아,
1: 피아노
0: 네.
1: 버전으로 오늘 최초 공개인가요?
0: 최초 공개예요. 유튜브에
1: 야.
0: 아직 업로드가 안
1: 네,
0: 됐습니다.
1: 오늘 이
0: 예. 네.
1: 신신우신에서 최초 공개하니까요. 우리 피아노 앞으로 한번
0: 네.
1: 모시고, 네, 처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신우 씨 빵집 사람들 배우 손여원 카타리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세계 청년대회 이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명의 청년으로서 함께하는 마음을 담아 이 공식 주제가를 피아노 버전으로 또 편곡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손여원 카타리나님의 연주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와, 브라보! 우리 2027 서울 세계 청년대 공식 주제가를 우리 선유원 배우님의 편곡과 피아노 버전 라이브로 첫 공개, 최초 공개로 이렇게 함께 들었는데요. 와, 정말 용기를 내어라. 세상을
1: 네,
0: 이겼다.
1: 세상을 이겼다.
0: 그 마음이 막 타오르는 것 같아. 빨리 빨리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 아, 이런 느낌으로
1: 네, 네,
0: 함께 들었는데요. 김상은님께서 와, 힐링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유원 배우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8363님께서 선유원 배우님 연주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무슨 연주인가요? 여쭤보셨는데 네, 최초 공개입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공식 주제가를 우리 배우님의 직접 편곡과 예, 피아노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들었고요. 아이11님께서 원래 그냥 청년 미사만 드렸었는데 성체 성가 후에 파견 성가 후에 연주해 주시는 곡 들으면서 미사 여운을 너무 풍성하게 느껴서 함께 성가대하고 싶은 마음에 청년 성가대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1: 우와.
0: 너무나 좋은 우리 성가대 식구들 덕분에 매주 주일이 몇 배 더 기다려져요. 우리 그라시아스 성가대 네,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 네, 누구지? 누구지? 이름을 안 밝혀서 네. 누굴까?
0: 아, 이렇게 또 파견 성가 다 하시고 연주를 좀 묵상곡을 해주시나 봐요.
1: 어, 네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끝나고 네. 이제 또 가실 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퇴장하실 때 또 음악 제가 항상 연주해드리고 있어요.
0: 네, 네. 와, 이 또 그 묵상곡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까지 또 주고 계시네요. 솔레님께서 손녀원 배우님 예뻐요. 라고 전해주셨는데 저 바로 앞에서 지금 1m 앞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네. 우리 손녀원 배우님과 함께 오늘 신신우시 빵집 사람들 이 코너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 앞으로의 약간 나의 바람, 나의 지향점들, 나의 또 삶이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들 어디에 있을까요?
1: 저 앞으로 신앙생활 지금처럼 네, 열심히 잘 하면서 제가 하는 연기 활동 그리고 음악 활동 잘 병행해서 앞으로도 네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가고 싶어요. 오, 네, 잃지 않고 오, 그 마음 잃지 않고
0: 좋습니다. 네. 이게 약간 신앙인으로서의 참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신신우 씨 빵집 사람들 함께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라이브 또 이런 신앙에 대한 나눔들 또 어떤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 오늘 라디오 빵집 나와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아, 라디오 어떠셨나요 오늘?
1: 진짜 너무 아 벌써 다 끝났나요 시간이?
0: 시간이 네 벌써
1: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요? 네. 아 그러네요. 아, 저 온다고 굉장히 설렜었고요. 너무 너무 나오고 싶던 프로그램인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고 어, 왔는데 좀 그래도 생방이라 좀 떨렸는데 네. 신부님이 긴장도 많이 풀어주시고 또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고 해서 네 청취자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개인적인 바람으로 우리 CPBC 라디오에서 네. 또 약간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코너나 이런 데서 한번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1: 아,
0: 생각이
1: 좋은데,
0: 들고
1: 네 기회만 되면 네. 얼마든지
0: 우리 또
1: 네.
0: 신앙과 함께하는 배우 생활 그리고 또 뭔가 라디오의 어떤 게스트나 DJ로서 그리고 앞으로 성가대 단원으로서 이 앞으로 주님의 은총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저도 네.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배우 선녀원 카타리나와 함께했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열리는 빵집 콘서트는요, 천상의 하모니, 우리의 귀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CPBC 소년소녀 합창단 어린이 27명을 저희 라디오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 프리 콘서트를 좀 준비를 하는데요, 오는 9월 18일 제26회 CPBC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라디오 빵집에서 미리 만나보는 시간이니까요, 내일도 많이들 놀러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선녀온 배우님의 네가 좋아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명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들에도 재치 발랄, 센스 만점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월요일도 그냥 월요일이 아니라 새롭게 힘을 내고 싶은 월요일. 뭐 아네스 씨도 그냥 아네스 씨가 아니라 늘 예쁜 미소를 장착한 친절한 아네스 씨 이런 식으로요. 불필요하게 장황한 미사여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더 친절해야 할 것 같고 더 예쁘게 미소 지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책임감 같은 게 든다고 해야 할까요? 하루에 한 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가을 하늘 보기 주간. 다른 건 몰라도 고마웠다는 말은 아끼지 않는 고마워 주간. 여기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더하는 기도 한 스푼 주간.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평범했던 일주일에 예쁜 이름을 붙여서 나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행복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픈 9월 7일 연중 제23주간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예쁜 이름을 붙여줘야 하는데 이렇게 각오해야 말았네요. The Bangles의 Manic Monday, 정신없는 월요일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실제로 냉털 주간이라는 걸 실천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달에 한 주간을 딱 정해놓고 구석에 남아있는 당근 하나, 언제 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두부 반모, 조금 남아있는 대파와 양파까지 모두 꺼내놓고 그래, 이번 주 메뉴는 너희들 차례다 하면서 그 식재료들로 매일매일 식단을 꾸미는 거죠. 이런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도 줄이고 지구에게 덜 미안한 한 주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한편에서 냉동실에 쌓여있는 오래된 비밀, 바로 검은 비닐봉지부터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공동의 집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자, 고물가 시대에 아끼고 절약하자, 이런 캠페인성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냉동실 안에 검은 비닐봉지부터 해체하고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 비움 주간을 설정해 보는 것도 창조 시기를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이번 한 주간은 틀림없는 정답과 센스 만점 5답에 모두 도전하는 퀴즈 주간으로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요즘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정말 즐겁죠. 피부에 와닿는 바람도 선선한 행복으로 다가와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땡땡입니다. 처서와 추분 사이의 24절기로 하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뜻의 이 절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백로, 2번 백설, 3번 백숙.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그리고 무료 빵톡으로 CPBC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세요. 또 더 매력적인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지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풀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 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티켓 두 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페라 두 공연은 마감됐고요. 양촌리 러브 스캔들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또 폐막작인 오페라 미인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이 두 공연만 남아 있습니다. 1인당 티켓 두 장 드리고요.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원하시는 작품 알려주세요. 오늘은 무슨 절기에 해당되는지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힌트송 한로로 시간을 달리네 띄워드릴게요.

한 로로 시간을 달리네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백로였습니다. 백로 하면 하얀 새 백로가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24절기의 백로는 하얀 새가 아니라 하얀 이슬을 뜻합니다. 백로 무렵이 되면 밤 기온이 내려가면서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삼남매 아빠님 1번 백로 잘 단호하게 외쳐주셨고 윤세호님 정답 1번 백로 가을바람이 부는 날씨 역시 백로네요 하셨고요. 대건안드레아님 백로 엘리사벳님 백로 또 문자메시지로도 3045님 백로 하시면서 가을 햇살 날에 정성껏 말린 빨래를 걷어 하나하나 개며 이 좋은 방송을 함께하니 이보다 행복함이 또 있을까요 하셨어요. 아유 날씨도 좋고 방송도 좋고 그죠? 맞아요. 일하면서 이렇게 노래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노래만 들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시면 굉장히 능률도 오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우리 3045님 정답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오늘 기프티콘 받아가실 5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3721님 오늘 날씨 오늘 하늘 100점 만점에 100점 하셨어요. 와 진짜 딱이긴 하다. 맞아요. 오늘 날씨 100점 하늘에 정말 구름 한 점이 없더라고요. 점심때도 나갔다 왔는데 이 정도야 이게 낮 기온이지 싶은 바람도 한 번씩 불고 그늘에선 시원하고 진짜 100점짜리 날씨입니다. 늘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9128님 백로가 서렸으니 치킨을 먹자. 이게 무슨 상관관계죠? 그래요 맞아요. 치킨은 언제나 진리죠. 언제나 사랑이고 뭐 비가 온다 치킨을 먹자. 아 오늘 발을 헛디뎠다 치킨을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공감합니다. 아 그래도 오늘 날씨를 완전히 100으로 라임을 맞춰주신 우리 3721님 100점짜리 문자에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 예쁜 이름을 붙여주세요. 가을 하늘 보기 주간 고마워 월요일 등등 다 좋고요. 저는 당연 이겁니다. 대구시 PBC 30주년 생일 주간 여러분 아시죠? 유리상자 가을 하늘 듣고 얘기 나눌게요.

커피 차 한잔하면서 수다 떨어요. 이번 주에 예쁜 이름을 붙여준다면 9128님 치킨으로 가을을 만끽하는 치킨주가. 아니, 아까 퀴즈 그 참여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죠. 치킨에 굉장히 꽂혀 계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같이 치킨주간으로 보내고 싶네요. 9736님 말조심주간. 요즘 말실수가 잦아요. 이번 주는 말조심해야겠어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 인지하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 아주 좋습니다. 말이란 게 참 어렵긴 하죠.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할 때, 또 해야 할 경우에는 적당히 센스 있게, 참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침묵이 더 금인 것 같긴 해요. 대건 안드레아님은 이무진 사랑의 주간. 아, 맞다. 지난주 이무진님 공연이 1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사진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청춘 만화 등 힌트곡뿐만 아니라 제주 축구팀 응원가까지 불러주셔서 오늘부터 이무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와, 안에 그 빨간색 티셔츠가 혹시 그 경기복인가요? 위에 이렇게 자켓을 입었는데 그래도 괜히 힙하고 괜히 패션 같고 다 멋있네요. 아, 귀가 얼마나 녹아내리셨을지 부럽습니다. 6804님 풀메이크업 주간. 날도 딱이니 꾸밀 때가 됐어요. 그래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 여자 되셔야죠. 약간 브라운 계열로 좀 맞추시고 한 듯 안 한 듯 풀메이크업 쫙 해주시면서 사진 건지시고 가을, 이 짧은 가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4521님 6주간의 9일기도 마지막 주간. 오, 또 이런 홀리홀리한 문자 있어야죠. 54일 기도를 아주 제대로 하고 계시는군요. 와, 근데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며 다 하셨네요. 진짜 대단하세요.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시면서 무언가 또 나만의 기쁨, 주님께 받는 선물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오늘 차담 선물은 우리 4521님 그리고 9128님, 아까 퀴즈 했었죠? 6804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앞으로 한 걸음 더. 아니스의 행복찻집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망의 월요일 코너 월요
1: 청년대회.
0: 오늘은 한 달 만에 이분을 모시고 WYD Q&A 라운지 함께합니다. WYD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나에게 물어보라.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대구교구대회 조직위 사무차장

0: 배용석 스테파노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0: 피식피식 피식피식.
1: 이제 제가 뭐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0: 요즘 이제 스파이더맨으로 아주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 최성곤인지 김부장인지.
0: 부캐가 엄청 많으시네요.
1: 네.
0: 아, 이 얘기를 좀 빨리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뵀어요, 그쵸?
1: 아, 그때 예 사정이 있어서.
0: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날렵하세요. 지금 슉슉 가면서 굉장히 날렵하시네요, 신부님.
1: 아니, 저는 엄청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만큼밖에 안 뛰었더라고요.
0: 그렇죠. 어머. 뭐 벤치 위에 올라가서 써시고.
1: 아, 저 봐. 저밖에 안 올라가.
0: 어, 문도 막 거미줄로 여시고.
1: 아, 네. 아 네, 너무 착한 사람만 보인다는.
0: 그 아, 너무 재밌게 왔습니다.
1: 아, 네.
0: 못 보신 분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신부님?
1: 네, 지난주에 한티로 사제 연중 피정을 다녀왔어요.
0: 아,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빛이 나시는군요.
1: 맞죠. 네. 이래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네. 한티 성지가 주는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저는 한티 성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0: 아, 그러세요?
1: 예,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살면서 아, 한티에 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0: 오, 그
1: 어떤 사람들은 어, 너무 멀지 않냐, 뭐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냐 이랬는데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0: 아.
1: 거리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0: 네. 그래서. 좀 이러다가 WID 끝나면 한티로 또 이렇게 잡혀가시는 거 아니에요?
1: 아, 저는 죄송합니다. 그럴 만한 야,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0: 아, 갑자기 겸손해지시네. 어,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그래도 이제 또 한티 하면 가을이잖아요.
1: 네.
0: 어떻게 한티에서 좀 계절의 변화를 느끼셨나요?
1: 오, 정말 조금 시원했어요.
0: 네, 아,
1: 걱정을
0: 확실히.
1: 진짜 많이 하고 갔거든요.
0: 네.
1: 네, 너무 시원하고 네. 좋았어요.
0: 지난주부터가 사실 좀 시원해지기는
1: 네.
0: 했죠.
1: 네. 한티, 비도 오고.
0: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티는 가을을 더 빨리 맞았을 것 같은데
1: 네.
0: 또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데 어떻게 좀 가을 타시나요?
1: 추남.
0: 아, 추남. 추남. 네. 가을 추남.
1: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추남이긴 하지만
0: 네.
1: 시기가 시기인지라 정신이 없네요.
0: 아,
1: 네, 뭔가 가을. 이렇게 낙엽이나 단풍이 싹 들면 이제
0: 네.
1: 아, 가을이구나.
0: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또 바쁘셔가지고
1: 네.
0: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또 선선한 날씨에 힘입어서 여러분 오늘 질문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듣고 와서 질문 하나씩 뽑아보겠습니다.
1: 네.
0: 오늘 무슨 노래 들을까요, 선생님?
1: 오늘은 가을을 미리 만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을 컬렉션 중에 제목부터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0: 오.
1: 아이유 씨의 가을 아침을 듣고 싶어요.
0: 이 노래 오늘 선곡하고 싶었는데 딱 해주셨네요. 이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아우, 가을에 또 이 노래 꼭 들어줘야죠.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었고요. 아, 이거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자꾸 스파이더맨이 나와요. 네, 무사히 꺼드렸습니다. 우리 이상보님께서 어딜 가도 스파이더맨을 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드디어 만났네요. 좋습니다.
1: 양성 과정에 제가 첫 번째 양성 과정인데 안 계시더라고요.
0: 아, 네.
1: 서로 겹쳐서 못 뵀어요.
0: 아,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남아 보시고 이번 토요일에는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랜만에 WYD Q&A 라운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시무님. 네. 그렇죠. 보이는 라디오를 안 했어가지고.
1: 네, 맞아요.
0: 네, 자 그렇다면 저 오랜만에 질문 상자에서 첫 번째 질문 뽑아 주시죠. 연두색공 뽑아주셨고요.
1: 네.
0: 안에 어떤 질문이 들어있을까요?
1: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이 다섯 분이나 된다고 들었어요. WID 수호성인은 어떻게 정해지고 또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요. 라고 아, 네. 말씀했습니다.
0: 이 질문이 언제 나오나 했어요. 한 몇 달 전에 WID 수호성인이 발표됐죠.
1: 네.
0: 어떤 분들이 있나요?
1: 네. 요한 바오로 2세, 김대건 안드레아와 동료 순교자들. 그리고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그리고 요세피나 바키타, 카를로 아쿠티스,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또 마침 오늘이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성 카를로 아쿠티스가 시성된 지 딱 1년째
1: 네,
0: 되는
1: 맞아요.
0: 날이라고요.
1: 9월 7일.
0: 와, 딱 오늘 우리 방송이랑 겹친 것도 신기하고.
1: 네.
0: 이 아쿠티스 성인이 WID 수호 성인으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지금 가장 최근에 시성된 성인이실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요즘 아이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그리고 지금 시기에 이런 어린아이가 어떤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을 건데
0: 네네.
1: 그것을 한꺼번에 깨면서 당신께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느님을 알리고 성체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알린 그 친구가 당연히 지금 세계 청년대회 수호성인으로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0: 네.
1: 그런 생각입니다.
0: 정말 대표적인 청년 성인.
1: 네, 맞아요. 네,
0: 요즘 애들에 대한 그 편견을 깨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동료 순교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수호성인이 됐을까요?
1: 이것도 당연하겠죠. 한국 최초의 사제로서 어떻게든 한국 교회의 기초 확립에 기여하신 것은 분명하고요.
0: 네.
1: 또 이번 달이 또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일구어진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김대건 신부님께서 순교하실 때가 몇 살인지 아시죠?
0: 20대로 알고 있는데.
1: 예, 맞아요. 26.
0: 26.
1: 15살 어린 나이에 마카오로 유학을 가셨고 또 25살에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1년밖에 사제로 사시지 못했어요.
0: 네.
1: 그리고 귀국하시자마자 투옥했죠. 투옥 당하셨죠. 그래서 6개월 동안만 우리 조선 땅을 밟으셨는데
0: 네.
1: 그것도 자유로운 신분으로 계시지 않으셨다.
0: 네.
1: 근데 그 신부님의 특유한 당당함 때문에 잡히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짓

0: 거짓말하고 뭐 얼버무리고 뭐 이렇게 약간 바보같이 굴고 이랬으면 안 됐을 건데 당신이 또 당당하게 이렇게 하셔서 또 잡히시고 그만큼 한국 교회에 대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서한들에만 봐도 신부님의 그 신앙과 신자들에 대한 사랑이 참 크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1: 네. 또 WRD가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또 이수호 성인이 누구지? 하고 보았을 때부터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좀 알게 될것 같아요.
0: 네.
1: 외국인들이. 그럼 이번에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WRD 수호 성인으로 선정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이거 이제 계속 당연한다,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정말 이분이 되지 않으면 누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황님께서 세계 청년대회를 만드셨으니까 예, 당연히 수호 성인이 되셔야 되고요. 또 찾아보니까 교황님의 어린 시절에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셨대요. 예, 그런 아픔을 겪으셨고 또 청년이 되셨을 때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시고 또 나치의 아래에서 억압을 받으셨고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신학교가 지하에 있었대요.
1: 와,
0: 예,
1: 그리고
0: 그래 그 지하에서도 사제성소를 키우셔서 이제 사제서품도 받으시고 보좌주교와 대주교로 크라쿠프에서 봉사하시면서 또 제2차 바티칸 공의에도 참여하셨대요.
1: 아유, 세 사람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0: 네, 그렇게 해서 1984년에 세계 청년대회를 여시고 전 세계 젊은이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시죠? 1981년에 나쁜 사람이 이제 교황님 저격한 사건. 네, 그 사건 암살 시도에서도 당신은 성모님의 보호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그 저격수를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렇게 저희한테는 아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 참 그런 분이 이렇게 세계 청년대회라는 것도 만들어주시고 이젠 서울에서 열리네요.
0: 네.
1: 참 세상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분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분들이잖아요.
0: 네.
1: 근데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성인
0: 발음도 안 되죠?
1: 발음도 어려워요.
0: 아까 저도 막,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1: 또한분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 이분들은 좀 낯설거든요.
0: 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신 성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카프리니는 어린 시절부터 수도 생활을 참 원하셨는데 몸이 허약하셨대요. 그래서 여러 차례 수녀원 입회를 거절당하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굳은 신앙과 열정으로 그를 이겨내시고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는데 힘을 쓰셨고요. 그래서 당신이 수녀회를 설립을 하셨대요. 예,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를 설립하셨고
1: 대단하시다.
0: 당신도 끝까지 어떤 중국 선교도 이런 게 희망을 하셨지만 그 교황님의 뜻에 순명해서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위해서 뉴욕으로 또 향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적같이 연약한 몸으로 수녀원도 입회를 못했는데 대서양을 30번이나 건너시면서 미국 전역, 남미, 유럽에 걸쳐서 고아원과 학교, 병원, 수녀원 등 67개의 기관을 세우셨대요. 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이셨고, 그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 최초로 시성되셨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민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1: 이렇게 이민자들을 위하기도 하고 그냥 몸이 안 좋은데도 끊임없이 선교하려는 또 이런 모습 때문에 서울 WRD의 수호 성인이 되신 걸까요?
0: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제일 더울 때, 그리고 항상 한참 휴가철인데,
1: 맞아요.
0: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그런 핸디캡들, 어려운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본받을 수 있는 성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 근데 또 몸이 약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WRD 참여 못할 것 같아 하는 분들에게도 또 힘이 될것 같아요.
0: 네, 저도 이제 2019년에 파나마 청년대회 갔을 때, 그, 밤샘 기도하는 그 장소가 처음에 이렇게 통과를 하고 좀쭉 많이 걸어 들어가요. 거기서도 같은 조원이었던 청년이 힘들어서 주저앉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우리 다른 조원들이 가방도 막 들어주고 발도 보폭도 맞춰주고 또 쉬면 또 쉬고
1: 네.
0: 이렇게 해서 갔던 또 기억이 또 나네요.
1: 또 이런 과정이 숨어 있는 거군요. 네. 이러니 또 이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0: 네.
1: 또 성인이 수호 성인이 되는 것도 마땅한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는요?
0: 네, 제가 보기에 이 성인들을 최대한 많은 대륙 출신과 그리고 다른 인종으로 좀 하시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1: 네.
0: 성 요세피나 바키타는 수단에서 태어나셨고
1: 네, 아프리카 수단.
0: 예, 어린 시절 납치가 한번 되셨대요. 그래서 바키타라는 이름도 그 말로는 행운 또는 행복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별칭으로 불려지면서 노예로 팔려 다녀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네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이탈리아로 건너가셔서 하느님 사랑 안에서 드디어
1: 네.
0: 존엄과 자유를 되찾으셨고 그 뒤에 세례를 받으시고 요세피나라는 세례명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뒤에 카노사 에덕의 딸 수녀회에 입회를 하셨고요.
1: 네.
0: 예. 근데 거기에서도 봉사를 하신 거죠. 평생 수도원 문지기와 요리사 같은 낮은 자리에서 헌진하시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증언하셨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선종하시고 나서 2000년 대인연에 시성되셨다고 하네요.
1: 참 이렇게 어린 시절 고초를 겪으면서도 이 바른 방향으로 하느님을 향해 가는 게 참
0: 네.
1: 대단해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우리 서울 WID 수호 성인이 되시니까 정말 또 전 세계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또 그 모습의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참 다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그럼 이 다섯 분의 성인을 누가 어떻게 서울 WID의 수호 성인으로 정한 거예요?
0: 예, 이 수호 성인 선정 과정은 2024년 말부터 시작되었대요. 그래서 전국 청소년 청년 및 사목자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그 뒤에 후보군을 검토하고 조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고요.
1: 네.
0: 최종적으로는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었습니다.
1: 체계적이네요.
0: 예, 오디는 세계청년대회를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에서 관할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1: 네, 네.
0: 네, 그래서
1: 평신도 가정생명부.
0: 네, 네. 그래서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이신 케빈 페럴 추기경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소성인들은 모든 세계 청년대회 준비 과정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양성자, 사목자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선물을 성찰하고 세례 성소를 비롯해 사제, 수도, 혼인 성서를 깊이 묵상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1: 네.
0: 네. 그리고 다가오는 이 세계 청년대회의 주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가 보여주듯이 소성인들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 너그러움과 용기로 응답하도록 격려해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 또 이런 도우심이 있기에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겠죠?
0: 네네.
1: 네.
0: 그렇게 해서 우리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장이신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도
1: 네.
0: 이번 수호성인들이 이제 대륙과 시대를 아우르며 오늘날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 속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데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인물들이라며 청년들이 각자의 삶 안에서 이들의 모범을 발견하고 또 세계 청년들을 준비하는 여정 안에서 깊은 영적 유대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 아, 좋은 말씀입니다.
0: 네.
1: 자, 아직 뭐 1년이나 남았네. 뭐 놀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성인들의 삶을 한 번씩 찾아보시고 이렇게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자, 이렇게 WID 수호 성인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도 그때 뭐 발표 났을 때 아, 이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는 까먹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다시 기억을 좀 되잡게 됐습니다.
0: 네.
1: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 바로 뽑아주실게요. 신중을 기해 뽑아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있을까요?
0: 지난번 2차 교구대회 봉사자 양성 과정을 신청하려다 놓쳤어요. 지금 한창 양성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비록 신청은 놓쳤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네. 저 언제 어디서나 이런 신청 기간 놓친 분들 꼭 나타나시죠?
0: 네. 아, 그래서
1: 네.
0: 지금도 약간 걱정이 되지만 그래서 네. 지난주에 3차 양성 과정 모집 공문이 나갔어요.
1: 3차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0: 네, 3차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1: 네.
0: 네. 10월 21일부터 시작하는데
1: 네.
0: 그래서 그 보시고 대구교구 홈페이지에 공문 안내란과 대구교구 홈페이지 오른쪽에 노란색 아이콘 클릭하시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2차를 못 하셨다면 3차에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3차가 마지막 기회죠, 신부님.
0: 네.
1: 아, 이번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뭐 2차 양성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0: 지금 지난 토요일에 1주차를 마쳤는데
1: 예. 네.
0: 참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오디가 이 양성 과정에 있다는 것은 안 비밀입니다.
1: 저도 신청했습니다.
0: 네.
1: 무럭무럭 양성되고 있거든요.
0: 좋으셨어요?
1: 재밌었어요. 너무 네. 좋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0: 저도 1차에 김윤식 신부님 그거를 못 들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안에서 들었는데 뭔가 이제 흥미를 탁 끌게 하는 그런 것이 좋더라고요. 오프너의 맞아요. 역할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너무 무겁지도 않고.
1: 네. 네. 뭐 그냥 봉사 뭐 한다, 어떻게 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0: 아니죠. 네.
1: 근데 제가 가보니까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0: 그러셨죠.
1: 네. 일단 최고령 봉사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0: 뭐 이게 좀 프라이버시도 있겠고 해서 약간 이제 상상하실 수 있게 저희 아버지보다 많으시더라고요.
1: 네. 신부님이 지금 20대시니까
0: 네. 성살 본지 그러면서 네.
1: 맞아. 근데 첫날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그 최고령 자매님과 같이 한 팀에서 성령원에서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자매님께서 뭐 우리 본당 젊은이가 같이 가자고 해서 왔어요 하셨는데 그 젊은이가 70대. 정말 그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0: 네.
1: 근데 또 최연소 봉사자도 있었죠?
0: 네.
1: 그분이 혹시 몇 살이에요?
0: 그분들 20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커플인지 아니면 본당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는지 아주 둘이 사이가 돈독해 보이더라고요.
1: 아주 커플로 같이 그런 분들도 있고요.
0: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가을 기운에 막 이렇게 핑크핑크만 봤는지 모르겠는데.
1: 네. 참 20대부터 저기 고령까지
0: 네네.
1: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
0: 네.
1: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네, 뭐 이번 한번 2차, 3차 신청에 대해서 또 이게 요일이 달라진다면서요.
0: 네네.
1: 네.
0: 1차, 2차는 다 토요일 이렇게 했었는데요. 3차 양성 과정은 이제 수요일 저녁에 합니다.
1: 왜요?
0: 네. 그래도 평일이 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요.
1: 네.
0: 10월 21일 예,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 네.
0: 9시 30분까지 근데 장소는 아마 교구청 내에 있는 장소인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1: 네.
0: 그 추후에 또 공지를 해줄 텐데 하여튼 교구청 안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하긴 평일보다 오히려 주말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런 분들이 또 3차를 노려보셔도 좋겠네요.
0: 네.
1: 네.
0: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미니스터 이거 이왕 시작했으니까 받고 싶다. 똑같은 봉사자예요. 다 같은 봉사자고 교구대회 봉사자 그리고 내년부터 하는 단기 봉사자도 다 똑같은 봉사자지만 이 6주 과정을 다 수료하신 분에게 미니스터를 수여해 주는데 이게 등급은 아니거든요. 등급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실 수도 있으신데
1: 네.
0: 등급이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은 봉사자인데 이 과정을 뭐 마쳤다 이런 거라서 혹시나
1: 약간의 뿌듯함
0: 네, 혹시나 3차에 나 수요일에 다 안 되는데 10월 21일부터 12월까지인데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에 연락을 주시면
1: 네.
0: 뭐 2차 거를 뭐 이렇게 땡겨서 들으시면 그래도 그런 걸 성취하실 수 있지 않을까
1: 그럼
0: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 네.
0: 그 어떤 신부님한테 들었는데
1: 네.
0: 만약에 한번 빠져서 에이 나 미니스터 못 봤는데 다음 나머지 거 다 듣지 말지
1: 네.
0: 막 이런 걸 하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안 오신 분들은 거기에 상하는 뭐 과제를 드리려고 하는 계획도 지금 짜고 있어요.
1: 되도록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0: 네네.
1: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상번님, 우리 팍스 단장님께서
0: 네.
1: 저도 2차 1주차 과정을 업무 때문에 못 가서 3차 1주차에 참석해도 된다고 해서 그때 가려고 합니다 하셨거든요.
0: 네.
1: 이렇게 되는 거죠?
0: 네. 그리고 교차 출석이라고 하죠.
1: 너무 좋네요. 네.
0: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교차됐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OT에 못 갔거든요.
1: 네. 네. 1주차에 오시고. 네. 그렇군요. 혹시나 지금 3주차 계획하시는데 그중에 한 날짜에 못 간다 걱정하시는 분들 2주차에 참석하시면 된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 WRD 사무실로

0: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참 신부님 그때 8월 15일까지 왜 저희 그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 만났던 그 수기 공모 했었잖아요.
1: 아, 네.
0: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 결과가 이제 공문에는 대상 한 명, 최우수상 세 명 이렇게 됐었는데
0: 네.
1: 저희가 심사를 해본 결과 너무나 다 이렇게 다 절 쓰셨고
0: 오.
1: 거기 이제 30명 좀 안 되는 분이 26 네. 개의 이제 수기가 모여가지고
0: 네.
1: 거기서 엄선한 여섯 개의 수기를 이제 우수상으로 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따로 연락을 드릴 거고
0: 네.
1: 이렇게 우수상 받으신 김에 저희 얼굴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연락드리면 교구청 오셔서 뭐 이렇게 받아가시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참 모두가 저마다의 감동을 느끼셨겠지만 좀 어떤 사연이 상을 탔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1: 네.
0: 또 행복찻집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기다려볼게요.
1: 이 보세요. 또 그 내용으로 또 섭외하시려고 또.
0: 이 감동을 공유하기 위해서.
1: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0: 우리 MJ 레나님께서 모두 열심히 준비 중이시니 참 든든하네요 하셨고요. 윤세호님, 신부님 힘내세요. 하고 응원도
1: 감사합니다.
0: 보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이나 우리 교구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일들이 있을까요?
1: 계속해서 저희가 봉사자 양성 과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이제 중요한 게 공문이 다른 공문이 또 나갔어요.
0: 또 뭐가 있죠?
1: 예. 본당 대표 봉사자 모임이 나갔는데
0: 네.
1: 이제 이게 좀 본당에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0: 네.
1: 왜냐하면 어디는 잘 모르시겠지만 9월에 네. 사목위원들이 바뀌어요.
0: 아,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주임심에 뭐 안 바꾸고 싶어도 뭐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 세계청년대회 때문에 연임하신다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나야 뭔가가 좀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도 본당 대표 봉사자 모임을 했지만
0: 네.
1: 하반기 때도 이제 10월 11일에
0: 10월 11일
1: 예, 주일에 이렇게 됩니다.
0: 이때 모든 본당 대표 봉사자분들이 다 모이시는 거예요?
1: 네, 다 모이시는데 이제 한 분만 이렇게 오시는 걸로.
0: 그렇군요. 예.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10월 11일.
1: 그리고 뭐 본당에서 네. 지인이 WID 대표 봉사자다. 아니면 새로 됐다. 이러면 이렇게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 뭐 교구 봉사자이긴 하지만 양성 과정만 봐도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나의 어떤 신앙을 다시 좀 돌아볼 수 있고 부르심에 대해 생각하고 참 영적으로 성장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느낌이 팍팍 오더라고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우리 신부님도 계속해서 힘내시고요. 또 올라올 새로운 홍보 영상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지금 또 찍으러 가요.
0: 오늘 찍으세요?
1: 네.
0: 연기 잘하시고요.
1: 아, 이번에 좀 어려운 연기인데. 네.
0: 기대된다. 살짝 스포해 주실 수 있어요?
1: 저 인스타에 좀 유행하는 릴스 뭐
0: 어허.
1: 여주 따라하기?
0: 어허.
1: 여주 따라하기. 아, 저는 그게 하기 싫은데 그 촬영팀은 그걸 하자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어쩔 수 없죠.
0: 또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긴 하던데.
1: 이왕 하는 거 또 나가는 거.
0: 아, 멋진 자세입니다.
1: 네.
0: WID 자세.
1: 네.
0: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지금까지 월요청년대회 최용석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1: 네.
0: 오늘도 내일도
1: 행복하세요.
0: 끝곡은 더 시커 이끌어 들려드릴게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하양성당 최한준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0: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첫 곡은 이영지 그리고 크리스토퍼가 함께한 트러블로 시작했어요. 2037님, 빛디 신청곡 감사해요. 피디님 감사해요. 이 고음 끝판왕, 아 정말 소름 돋네요 하신 곡은 우리가 1부 끝에 들려드린 더 크로스의 Don't Cry. 아, 진짜 이 시원하게 질르는 이 고음은 이 곡에서의 정말 특별한 매력이죠. 4201님, 오후 3시는 참 애매한 시간인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기엔 늦은

안 마시기엔 졸리고 그래도 결국 또 한 잔 마십니다. 근데 카페인에 강한 분들 있잖아요. 카페인을 늦게 마셔도 뭐 잠자는데 별 무리가 없는 분들은 뭐 마셔도 되는데 카페인에 좀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오후 2시 넘어서는 안 마시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마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마시는 거겠죠? 네. 이 시간 예, 좀 졸리고 힘들고 좀 그런데 힘을 내어보세요. 오늘 삼세판 퀴즈로 잠도 깨워드리고 선물도 드릴게요. 하선혜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 2083님 주말에 친구랑 만나면 아 진짜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지 생각해도 헤어질 때쯤이면 다음 약속까지 잡고 있어요. 저희는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 어렵습니다. 빗띠 주말에 뭐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도 진짜 오랜만에 예,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별거 아닌 거에 깔깔깔깔 웃고 이런 친구 만나서 그런지 진짜 이 막차 시간 되기 전에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 더 얘기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계속 집에 가는 걸 늦추게 되는 네 그래서 결국 에, 집 근처에 가서 택시 타고 그랬답니다. 좋은 친구와의 만남은 늘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주말이어서 가능한 그런 거잖아요. 자, 삼세판 퀴즈 노래 듣고 함께 할 거예요. 선물 푸짐하게 쟁여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시작합니다. 우즈의 해가 될까, QED의 선키스.

월요병 그게 뭔가요? 짜릿한 승부로 도파민 풀 충전 삼세판 퀴즈. 주말 후유증 날려주고 월요병까지 없애주는 바로 그 시간 2시의 뮤직에 선물 창고 활짝 열리는 삼세판 퀴즈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자, 삼세판 퀴즈 말 그대로 세 번의 퀴즈와 세 가지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준비한 선물은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걸고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1902년 오늘 9월 7일은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 서정시인 김소월 선생이 탄생한 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김소월은 시인의 본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보내드립니다. 노래는 마야의 진달래꽃 들려드릴 거고요. 힌트송 태연의 2X까지 들려드려요.

0: 2X.
1: 마야의 진달래꽃, 태연의 2X 들려드렸습니다. 월요일에 도파민 터지는 코너 3세판 퀴즈 함께하고 계세요. 정답은 퀴즈 힌트송에서 드렸던 X죠. 김소월 선생님의 본명은 김정식이고요. 흰 달이라는 뜻을 지닌 소월이라는 아호로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어서 우리가 김소월 선생이 본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6534님, 김소월의 본명은 정식입니다 하셨고, 네. 1716님, 정답 X, 김소월 시인의 본명은 김정식님이십니다. 2037님, 김소월 시인은 호 아닌가요? 이름처럼 굳어져서 다들 이름으로 알고 있겠지만 힌트가 대박입니다. 저희는 진짜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방송, 예,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안 달란 방송이잖아요. 8894님, 아니다. 아니다. 본명은 김정식입니다. 진달래꽃,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던 꽃인데요. 우리 엄마가 추석이 가까우니 너무 보고 싶네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노래인지 좋아하셨던 꽃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그리워하면 더 좋겠죠. 연구삼이님, 김소월 선생님 본명은 김정식입니다. 1934년생이시네요. 저희 아버지보다 어리세요. 아버지는 26년생이시라고. 우와. 3418님, 정답 X. 긴 겨울 지나서 봄을 알리는 꽃. 첫사랑 소녀의 수줍은 얼굴빛 마냥 곱고 고운 꽃이죠. 라고 진달래꽃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셨네요.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0932님께 트리트먼트 크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빰빠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시트 세제 에코밴 드리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찍기 실력이에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진짜 저도 몰라요. 그냥 찍으시면 돼요. 요즘 뉴스를 봤더니 K-POP 데몬 헌터스 그 영화 이후로 남산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AI 방글이에게 서울에 놀러온 관광객이라면 남산 케이블카 타기와 또 남산 가면은 또 돈가스 맛있는 데 진짜 많거든요. 남산 돈가스 먹기 요거 중에서 어떤 걸 고를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여러분은 AI 방글이가 케이블카 타기와 돈가스 먹기 중에 어떤 걸 고를 것 같은지 보내주세요. 케이블카 혹은 돈가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추첨을 통해서 시트 세제 에코밴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찍기 실력이에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진짜로. 100원의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노래는요. 러블리즈의 놀이공원 그리고 슈퍼이드의 돈가스 먹는 할아버지 들려드립니다.

0: 러블리즈 놀이공원, 슈퍼이드, 돈가스 먹는 할아버지 들려드렸습니다. AI 방글이 만나볼게요. AI 방글이 안녕, 잘 지냈지?
1: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0: 요즘에 내가 지금 방송하는 이 명동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진짜 많거든? 특히나 K-POP 데몬 헌터스 이후로 남산이 엄청 인기잖아.
1: 맞아요. 작중에 나온 핵심 배경 중 하나라 해외 팬들 사이에서 성지순례 코스로 아주 뜨겁게 뜨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K-POP 디몬 헌터스에서 엔서울타워 남산타워는 클라이맥스 무대이자 결전의 장소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현실의 남산타워에는 작품처럼 초대형 스타디움 공연장이 있진 않지만 서울 야경과 어우러지는 특유의 감성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명동과 남산은 케이블카나 산책로로 바로 연결되는 동선이라 명동에서 쇼핑하고 남산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외국인 사이에서 거의 정석 관광 리스트처럼 굳어진 분위기입니다. 남산 외에도 작중에 나온 북촌 한옥마을, 낙산공원 성곽길 같은 서울 명소들도 성지순례 유행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0: 맞아 맞아. 그래서 만약에 AI 방글이 네가 관광객이야. 이걸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남산에서 케이블카 타기랑 남산에서 진짜 맛있는 돈가스 먹기 중에서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나만 딱 골라줘.
1: 저는 남산에서 돈가스 먹기를 고르겠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멋지지만 명동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며 서울 도심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정갈하게 튀겨낸 남산 특유의 왕돈가스로 허기를 채우는 과정 자체가 한국 식문화의 소소하고도 확실한 매력을 느끼기에 훨씬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0: 오, 역시 너가 돈가스 먹기를 선택을 했으니까 오늘 돈가스를 선택하신 한 분께 선물을 드릴게. AI 방글이 오늘도 고마워. 와, 역시 우리 AI 방글이는 요즘에 남산 러닝이 그렇게 유행이잖아요. 네, 너무 좋고 걷기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이걸 또 어떻게 딱 알고 걷기를 하면서 이 남산을 더 잘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왕돈가스. 내가 왕돈가스라고 안 알려줬는데 왕돈가스 알고 있네. 어머 기특해. 똑똑해. 왕돈가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돈가스 선택하신 분께 선물 드릴 거예요. 1780님 케이블카, 3418님 케이블카. 돈가스는 그 맛이고 흔하지만 남산 꼭대기까지 걸어가려면 무지 힘들어요. 그리고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전망 좋아요 하셨어요. 아, 근데 남산 돈가스만에 뭐가 있어요. 그 맛인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한 번씩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 저라면은 전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케이블카를 선택할 것 같은데 우리 AI 방글이는 돈가스 선택했습니다. 이효미님, AI가 돈가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하셨고, 5273님도 돈가스 선택하셨고요. 9941님, 이번 주는 그나마 먹는 거 하나라서 이번 주 AI 방글이는 돈가스 먹기 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먹지 못하지만 유명하니까 선택할 것 같아요. 오, 이제 AI 방글이의 성향까지 여러분이 다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80님이 챗봇에 물어봤는데 케이블카라고 정답 밝혀줬는데 아니 이 시간 동안에 또 바쁘게 또 물어보셨어. 아이고, 그러셨구나. 근데 우리 AI 방글이는 돈가스래요. 8894님, 남산 왔으면 맛있는 돈가스 먹어야죠. 케이블카는 사진으로 담고 왕돈가스 먹고 돌아가야 남산 구경 잘했다 생각하죠. 어떻게 알았어요? 4213님, 비티 찍어보는데요. 비티.

씨는 돈가스보다 케이블카 타는 거 좋아할 것 같아. 정답. 아 근데 저는 둘 다 하고 싶어요. 돈가스 먹고 조금 올라가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네. 1716님 돈가스요. 2250님 돈가스 일단 먹고 기분 땡기면 케이블카 고고싱. 싱글이면 100% 돈가스. 아 혼자 가면은 약간 좀 케이블카 타기 약간 멋쩍다. 그럴 수 있지. 근데 혼자 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그냥 추측해봅니다. 자 오늘 방글이랑 돈가스로 마음 통하신 5273님께 에코벤 세제 보내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 빠라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가 남았어요. 세 번째 문제 선물은 바로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청춘 누룽지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UN에 제안한 뒤에 채택된 최초의 UN 기념일 푸른 하늘의 날이래요. 이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만든 날인데요. 푸른 하늘 하면은 왠지 이 노래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거 하면은 저절로 손이 그냥 움직여요. 워낙 많이 이 쎄쎄쎄로 했거든요. 푸른 하늘 다 아시죠? 이건 남녀노소 다 알 것 같아, 진짜로.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반달, 2번 보름달. 정답 맞히신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릴 거예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도 노래 힌트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정현의 반, 스트레이의 달 듣고 올게요.

이정현의 반, 스트레이의 달 듣고 왔어요. 정답은 그래서 바로 1번 반달이었죠. 아마 학창시절에 음악 교과서에서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윤구경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 1924년 잡지 어린이를 통해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요입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에 있는 하얀 쪽배가 바로 반달을 비유한 그런 말이었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진짜 푸른 하늘 은하수 너가 위에 해 내가 밑에 할게 막 이러면서 그런 추억 속의 쎄쎄쎄 곡이잖아요. 네. 막 남자애들 모르면 가르쳐서라도 막 같이 했던 네, 그런 추억들 있으시죠? 정답 1번 반달입니다. 아우 그리고 우리 너무 센스 있게 이정현의 반 스트레이의 달 둘이 이으면 반달 네. 떠먹여드리는 방송 2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4827님 정답 1번 우리 손녀랑 쎄쎄쎄 자주 하고 있어요. 너무 좋죠? 네. 손녀랑 지금 쎄쎄쎄 하시는 분들 9334님 저는 74세인데요. 국민학교 때 배웠거든요. 손녀딸도 8살부터 가르쳐서 가끔 쎄쎄쎄 하고 있어요. 요즘은 10살 며칠 후에 첫 영성치 한답니다. 어머나. 할머니랑 손녀랑 같이 할 수 있는 이 쎄쎄쎄 얼마나 좋아요. 같이. 이번에 할머니가 밑에 한다. 내가 위에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첫 영성치 받는 것도 축하드려요. 김상은님. 정답은 라면 먹고 자고 일어나니 보름달. 라면 먹고 자면. 보름달 되죠. 2037님 1번 반달 모두의 동요죠. 그래서인가 달에는 토끼가 절구방아 찍는 것처럼 보여서 달에는 토끼가 산다고 굳게 믿었죠. 그럼요. 저기 봐봐 저기 봐봐 토끼 보이지 보이지 절구 보이지 이러면은 안 보여도 어 보이는 것 같아 막 이랬었어. 근데 내가 보는 거에 따라서 약간 곰인 것 같기도 하고 볼 때마다 다르다는 거. 5815님은 고무줄 놀이도 많이 했는데 반달입니다. 아 맞다. 푸른 하늘 나소 이걸로 고무줄 놀이도 했던 기억이 얼핏 나네요. 250님 흔들리는 누룽지 흔들리는 그 눈빛에 반했어 이거죠. 네, 흔들리는 누룽지 박혜영님 정답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동요 부르던 그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저도요. 5273님 반달 1번 8766님 1번 반달 초승달 반달 보름달 다 예쁘지만요. 3418님 정답 반달 수많은 문자 중에 진달래 돈가스 문자 읽어주셨는데 선물 당첨은 왜 안 돼요? 마음이 안 통해요. 누룽지 좋아해요. 하셨는데 아니 선물이 그렇게 쉽게 그러진 않아요. 다 되는데 그 골고루 또 드려야 되고 예, 신경 쓰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지 말고 예, 그래요. 알았죠? 9334님도 반달 하셨어요. 자, 정답 1번 맞춰서 청춘 누룽지 가져가실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 인심 크게 두 분께 드립니다. 3418님, 9334님 청춘 누룽지 보내드려요. 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시고요. 자,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예, 네, 선물 하나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이제 나갈 노래는 박봄의 Remembered예요. 박봄이 속해 있는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To Anyone 그리고 2번 To 둘이 되어버린 날이 잊은 것. 자, 보내주시면 나노믹스 비누까지 선물 드릴게요. 지금 바로 샵 1053 그리고 CPBC 빵으로 보내주세요.

박봄의 Remembered 듣고 왔는데요. 박봄이 속해 있는 그룹의 이름은 바로 1번 21이었습니다. 522님, 4612님, 9525님 1번 보내셨고 채널 돌리다가 처음 듣는데 재밌네요. 점심 못 먹어서 배도 많이 고파요. 뭐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네요. 3633님 1번 21 퇴근하다가 이정현의 반 노래 나와서 볼륨 업 했습니다. 2037님 21 박봄 제일 쇼킹하게 머리하는 그룹이어서 생각 금방 나죠. 얼마나 머리카락이 위로 세워질까? 우리 산다라박의 그 머리 기억나시죠? 네, 저 안에 막대기를 쓸까 했는데 스프레이를 한 통을 다 썼대요 그때. 정답 맞춰주신 9525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릴게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 끝곡으로 임재현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주제 선곡 대결로 함께 할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네, 요즘 만원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 무엇이 있을까요? 든든한 한 끼를 사 먹기에도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는 만원인데요. 그 만원으로 어려운 이웃도 돕고 서울 곳곳을 걸으면서 여행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또 순교 성인들의 깊은 신앙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특별하죠? 아마 벌써 시작하신 우리 교우님들 또 우리 오솔길 가족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서울대교구 서울 순교자 현양위원회에서 올해로 8회째 진행하고 있는 9월 애동행입니다. 교황청이 승인한 국제 순례지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따라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걸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만원으로 구입하는 순례자 여권, 편안한 운동화, 그리고 순교 성인들의 발자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명동성당, 가회동성당, 중림동 약현성당 어디서 시작을 해도 좋지만요. 네, 지금은 우리에게 허락된 오솔길 산책부터 떠나보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기도의 오솔길로 시작합니다.

바국어 네 순례자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야 오늘 여는 말에 딱 맞는 노래가 이렇게 선곡이 됐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우 박우곤 형제님의 목소리도 참 좋구나. 그리고 노랫말도 그렇고요. 네, 여러분들은 뭐 산티아고 순례길 걸어보셨나요? 혹시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를 버킷리스트로 정해놓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그래도 뭐 멀리 떠나지 않아도 우리 가까이에서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는 성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그 중에도 서울 순례길을 가는 것,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순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요. 모두 3개의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24곳이나 가면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모두 방문해서 스탬프를 찍으면요. 구요비, 예, 욥 신부님께서, 아니, 주교님이군요. 주교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장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정말 멋지고 재밌지 않나요? 무엇보다 수익금 전액이 우리나라 기금과 또 해외 선교 사업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단돈 만 원으로 의미와 재미, 보람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행복한 순례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서울 순례길에서 만난 순교 성인 이야기나 아니면 9월에 꼭 가고 싶은 성지 마음속에 있으시죠? 아니면 벌써 다녀오신 분도 계셨겠네요. 예, 그 이야기 서로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의 순례 체험 이야기 기다릴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네,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의 사연이.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이 네 한 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1만 원, 네 만 원의 행복이네요 하셨어요. 1만 원이라고 쓰니까 이것도 또 새롭게 읽어지네요. 재밌네요. 네 맞아요. 차분해졌습니다. 날씨도 이제 길을 걸어오는데 아유 햇살이 정말 눈부시고 하늘에 구름이 몇 점 없는데요. 파란 하늘이에요. 이야 이렇게 좋은 날이 있구나. 여름을 어떻게 우리가 견뎠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 하하대사님 네 오늘 당진은 하늘은 맑고 화창하네요. 9월에 동행 한번 9월에 그러니까 사랑 애자예요. 그게 9월에 동행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데 주중에는 당진에 있어서 점점점 아이고 아쉽군요. 그럼요. 그거 참 동해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그리고 달리기 조금 전에 광고했었는데요. 이 시간 하기 전에 전 광고 교구에서 서울교구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보시고 네 검색해가지고 보시고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 대사님? 예. 임유리님, 네, 수녀님 잠시 쉬어갈게요. 네팔 소식 들으니 수녀님 생각이 났어요. 오늘 하늘이 정말 예쁘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저번에 네팔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도 아직도 생활에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분이나 네 우리 수색대가 구조대가 한 분 중국 분이었나요? 그분을 또 이렇게 찾아내셨고 또 다른 여자분도 어떤 건물 더미 밑에서 또 살아 있는 걸 발견해서 또 구출하셨어요. 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열흘이 한참 넘었는데 그 터널 안에 계신 분들 정말 정말 생사를 모르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기다려 주셨으면. 근데 뭐 먹을 것도 없고 식수도 없고 그러면 어떡하나. 우리나라 분 9분 어디에 계실까요? 참 걱정입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도미니카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왔어요. 수녀님, 가족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사제 중창단
위로가 부릅니다. 주님의 편지.

사제 중창단 위로가 불렀습니다. 주님의 편지. 와, 이게 사제들이 참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네, 부르니까 참 차분하네요. 예. 난 소중해 안나님. 네, 오셨어요. 9월 9일 건강히 정신건강의학과 다녀오게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정신건강의학과. 뭔가 심적으로 불편하고 힘든 건가요? 아마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주님께서, 네, 도와주실 거라 저는 생각하면서, 예. 뭐,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고요. 또, 그것도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의사가 또 처방해주는 대로 또, 잘 따라서 치료하면 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막 먹어야 하는 약도 안 먹고 뭐 내 맘대로 막 하게 되면 정말로 몸이 안 나아요. 낫지 않으니까 정말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하는 것도 순명이다. 주님의 뜻이다 하면서 정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 잘 챙기세요. 2037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면서 가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아침에 흰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네요. 와, 그렇군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태양이 강렬하게 햇살을 내리쬐는 오후 4시에 누구나 기도로 하나 되는 주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기도의 오솔길로 쏙 들어왔어요. 예, 2037님 늘 너무나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문장이 참 수려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좀 굉장히 기분이 업되는 그거예요. 정말 오늘 백로라는 걸 제가 지금 그 칼렌더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 정말 그러네요. 흰 이슬이라는 이름처럼 밤새 풀립에 맺힌 이슬이 아침에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날이었는데 오늘 아침이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정말 우리가 새벽엔 잘 못 봤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농부님들은 그 새벽에 맺힌 이슬을 하얀 이슬을 본 분들도 꽤 계시겠습니다. 예, 가만 생각해 보면 뭐 계절도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떤 작은 변화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백로처럼 작은 한 점으로 풀립에 맺혀지는 그것도 참 은총처럼 우리의 삶도 하느님이 그렇게 하루를 점처럼 나를 이 계절에 놓아두신 거라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예, 개혜정 스텔라님,

한달 후에 저희 구리성당에서 바자회를 하는데요. 바자회 때에는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지난 토요일 티켓을 7개나 구매했답니다. 저도 티켓으로 먹거리도 구매하고 필요할 것도 사려고요. 아무튼 구리성당 바자회가 성공적으로 마치길 응원 중입니다. 와, 우리 스텔라님 참 적극적이시다. 그죠? 와, 티켓을 7개나 뭐 먹을 것도 사 먹고 또 거기에서 바자회 때는 뭐 이런저런 물건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필요한 거 눈여겨 보시면서 또 구입도 하시고 재밌지 않나요? 아, 전 기분 업되는 일이 벌어지겠는데요. 재밌게 좀 잘 지내시고 네,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주말 고향에서 부모님 모시고 병원도 다녀오고 공서에서 미사도 참여하면서 주말을 보내고 평소처럼 일하면서 함께 들어요. 원래대로라면 먼 길을 다녀오는 일을 하나 더 해야 됐었는데 상황이 좀 문제가 생겨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하느님이 그만이라고 조금 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 모시고 병원 다니고 그러느라 주말에도 잘 쉬시지 못했잖아요. 돈은 뭐 조금만 덜 벌고 내 몸도 돌봐라 하시는지 아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항상 착하고 선한 정말 성실하신 우리 사무엘 형제님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대사님, 네, 또 올리셨네. 어제는 저희 본당 창사동 성당 출신인 정현수 스테파노 신부님이 지난 6월에 독일 프라이징 주교자 성당에서 서품 받으신 후에 출신 본당이 저희 창사동 성당에서 천미사에다가 안수까지 해주시고 점심 식사도 함께하고 잔치 벌이셨군요. 네, 잔치 국수인가요? 예,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예, 아이고 너무나 축하드리고 신자들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멀리에서 예, 또 사제 서품 받으시고 네, 출신 본당이라고 또 꼭 오셔가지고 안수까지 해주시고 잔치를 안 벌리면 안 되죠.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 평화런, 마라톤 벌써 신청했습니다. 하하하. 그렇죠. 하하대사님이 마라톤에 참석 안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꼭 했으면 하는 교구 행사니까요. WYD를 성공으로 하기 위해서 또 벌어지는 그런 행사, 마라톤 행사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김정미 모니카 자매님 기도 사연 만나봅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두들 평안하신지요? 저는 용인 동백산의 김정미 모니카이고요. 근데 저희 형부가 지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갔다가 지금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시거든요.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형부는 너무너무 순하시고 착하신 우리 형부거든요. 형부 빠른 쾌유 부탁드려요. 기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청곡은 180

네, 모니카 자매님, 안녕하세요. 아유, 근데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갑작스럽게 형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으니, 와, 가족분들 마음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또 무겁고 안타까워 하실지, 사실 뭐 멀리 있거나 뭐 관련도 없는 저 같은 사람 아니면 다른 오솔길 가족님들은 그만큼의 체감이 안 되죠. 짐작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아, 이제 더구나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예, 면회 시간도 사실은 제한되어 있고 보호자 외에는 자유롭게 찾아뵙기도 어렵잖아요. 우리 모니카 자매님이 곁에 가서 손이라도 꼭 잡아드리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도 참 답답하고 걱정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에 맞춰서 뭐 들어가는 순서를 좀 정하시면 뭐 들어가는 일은 좀 있더라고요. 보호자가 나와가지고 대신 들어가서 좀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 예. 아, 근데 회복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아유, 가족도 그렇고 본인 지금 의식이 어떤지 잘 모르겠네. 의식도 있으시죠? 잘은 모르지만 의식이 돌아오셔서, 뭐, 어디 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는데, 예, 너무 길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 말씀 중에, 네, 너무너무 순하시고 착하신 형부라는 그 말씀이, 아이고, 형부를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하고 가족들이 또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었는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프시니, 어쩌나 하는 생각, 예, 사랑하는 가족이 사실 아프면 누가 뭐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시간을 견뎌줄 수도 없어서 사실 더 마음이 아프죠. 형부니까 언니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형부를 걱정하는 만큼 언니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서, 예, 함께 주님께 우리 형부님을, 예, 맡겨드리면서 그 마음으로 오솔길 가족분들과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신 모니카 자매님의 형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자매님의 형부를 보살펴 주시고 몸의 모든 기능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치료하시는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하느님께 의탁하는 믿음과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사랑해 주님, 자매님의 형부를 보살펴 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김정미 모니카 자매님께서 아까 신청하신다고 했었는데요. 신청곡 가톨릭 성가 180번 가톨릭 합창단의 노래로 듣습니다. 주님의 작은 그릇.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는 주님이 꼭 귀 기울여 주시고 은청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수녀님 그리고 가족님들 저 이런 기도 꼭 필요해요 하고 예, 얘기해 주시면 다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별빛사랑님, 안젤라님, 네, 계정 스텔라님, 푸른하늘 사무엘님, 그리고 도메니카님, 홀로 남은 고음님, 2037님, 로즈마리님, 어우, 다 같이, 네, 형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다행히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겼다고 하니 재활을 잘하셔서 빨리 많게 되길 바래요. 아, 그렇군요. 일반실로 옮기셨다고요? 어머, 예, 정말 빨리 어느 정도 기도의 힘인가요? 일반실에 가셨으면 그래도 재활을 하실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기형님, 네, 모니카 자매님의 형부께서 빠른 회복되시길 화살기도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 맞으면서 출석합니다. 아이고, 이기형님도 좀 몸을 돌보셔야 되는군요. 네. 아유, 한 방으로 또, 예, 치료하시는 거 좋습니다. 빨리빨리 건강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순교자들의 굳센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느님, 9월 순교자 성호를 보내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목숨 바쳐 신앙을 지켜낸 그들의 용기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하소서. 주님,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저희의 마음도 천천히 돌아보게 하소서. 바쁘게 살아가느라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기쁨을 느끼게 하소서. 때로 삶의 길이 힘겹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에도 순교자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가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이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기억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할 가족 공동체와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저희가 걷는 삶의 순례길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이 순교자들처럼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하늘바라기가 노래한 순교자 송가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 빵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안경근 스테파노님, 예, 어서 오세요. 시원한 날씨가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수서동 성당은 20일이 본당 설립 34주년 본당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구역별 장기자랑 대회와 2027 세계 청년대회 준비 기금 마련 전신자 바자회를 엽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되고 수고하시는 많은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본당 행사에 또 뭐 구역별 장기자랑 아유 너무나 재밌겠네요. 신자들이 얼마나 신날까. 2027 세계청년대회 또 기금 마련 전신자 바자회 성공적으로 정말 잘 돼서 거의 뭐 40만 뭐 몇십만 명 아이들이 온다 그래요. 청년들이. 그러니 정말 제대로 성공적으로 잘 무사히 잘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황님도 오시는데 예, 바자회 해가지고 좀 보탬을 드려야죠. 예, 저희 수녀원에서도 무슨 묵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희도 뭔가를 해요. 2천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묵주를. 예, 3435님 네, 성당에서 합창 연습 마치고 일어서다가 어머머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집에 와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돼야 집에 주님의 집에 가서 미사도 드릴 텐데 속상해요. 어이구 김영주 안나님 어떻게 합장 연습 너무나 온 힘 다해서 했나요? 뭐 긴장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든가 아니면 경직돼 있으면 넘어져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다친 게 아니었길 바라면서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스티나님, 네, 요즘 마음이 힘드네요. 선의를 베풀고 배려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저에게 피해를 주는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요.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지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괜찮아질까요? 아유, 뭐.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주님께 투설도 거리고요. 마음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그분에게 차분하게 조곤조곤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상처 주고도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은 뭐 당장 그 사람에게 가면 좀 격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 다스린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예, 내 선의는 이랬었거든 그랬는데 이렇게 반응이 와서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어. 이렇게 나 전달법으로 하면 자,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8196님 월요일 아침 미사 다녀왔어요. 산정호수 하늘이 참 예뻐요. 라디오 크게 틀고 댄스 음악 나오면 춤출게요. 아니 근데 댄스 음악 뭐 우리 PD님 댄스 음악 아닌 것 같은데 어우 하늘이 진짜 진짜 예쁘네요. 오늘 왜 이렇게 예쁜 하늘을 주님이 주셨을까?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예. 6551님 수녀님 사랑합니다. 하트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에스토니아에 있는 김현진 아우구스티노 아들 생일 축하해 주세요. 며느리 김카타리나 둘째 아기 7주째예요. 임신 소식 하셨네. 와 7주 이때 참 조심해야 되는 때라고 하더군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 무럭무럭 잘 자라서 예, 세상에 또 쫙 나와야죠. 아우구스티노 아들 생일이군요. 정말 건강하고 잘 지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경산맘 네 해피맘님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도 운문산 캠핑장 다녀왔는데요. 새벽에 추웠답니다. 아 1박 2일로 와 또 이렇게 멋지네요. 오 아, 이게 텐트인가요? 이렇게도 하는군요. 아, 밤이라서 껌껌해서 사진도 좀 어둡습니다만 잘 지내다가 오셨죠? 감기 안 걸리셨기를. 네, 네 아주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작은 선택들. 술래의 길을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교자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신앙을 지키는 일이 곧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던 시대였으니 아마 우리와는 두려움의 차원이 많이 달랐겠지. 그렇다고 순교자들이 겁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닐 거야. 무서웠을 테고 떨렸을 테고 어쩌면 막막한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려움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작고 소박한 희생의 순간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사과해야 할 때, 정직하게 말하면 조금 손해볼 것 같을 때, 바른 지향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한 번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냥 그러지 뭐 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 어쩌면 이런 선택들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교자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지만 우리는 때로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것에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이 계절에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며 순례길을 걷고 싶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매일 작은 선택의 순간 있죠. 아, 정말 하기 싫은데 그냥 모른 척할까? 뭐 이런 생각 말이죠. 예, 뭐 조금 자존심 상하고 미운 사람 뭐 생각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기도를 해주는 것. 와, 이거 작은 순교 하나 했네 하고 살짝 칭찬해 줄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예, 끝곡으로 옹기장이가 부르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보금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8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3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씨.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 가운데에서 이 구절에 머물러 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박해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듯 합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를 고쳐주면 분명 자신에게 비난이 쏟아질 수 있음을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를 감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도 자신 앞에 있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청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건네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건네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희망을 선사해주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연중제 23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한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도 말라는 백로. 이 고고하고 우아한 새 백로는요, 한가로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냥을 준비하는 중일 때도 많습니다. 사냥 속도가요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요, 서두르지 않고 물고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쭉 긴 목이 순식간에 펴지면서 물속에 고기를 낚아채는 거죠. 백로는 사냥할 때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다리기이고 하나는 때가 될 때 적극적으로 빠르게 낚아채는 일입니다. 절기상 백로로 여는 이번 주도 우리도 그럴까요? 물론 여기에서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이지만 우리는 백로처럼 잘 기다렸다가 놓치지 않기, 때를 기다리며 일도 일상도 행복도 여유도 즐거움도 애틋함도 신앙도 기도도 뭐 하나 놓치지 않고 알차게 낚아채보는 한 주 어떨까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월요일 첫 곡 핑클의 나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요. 절기상 백로입니다. 하얀 새, 흰새 백로가 아니고요. 풀잎에 흰 이슬이 맺힌다 해서 백로라고 하죠. 그리고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떠올려보는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을까요? 가을이 찾아온 듯 정말 하늘이 파래요. 구름이 조금 하얀 구름들이 많이 끼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가을 하늘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푸른 하늘의 날. 아직 한 번도 내가 오늘 하늘 못 올려본 것 같다 하시면은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고개를 올려다가 하늘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을도 또 이 맑은 하늘도 뭐 하나 놓치지 않는 야무지게 잘 챙기는 그런 한 주가 돼도 좋지 않을까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코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정답도 바로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월요일 코너,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기적인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담아서 드라마도 만들고 찰떡같이 어울리는 AI 음악도 넣어서 짧은 라디오 뮤직 드라마 만들어드립니다. 일상 속 소소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 전해드릴 텐데요. 뮤지컬 배우 박상웅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음악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사연 있다면 문자나 CPBC 빵 어플 통해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노래로 만들어서 방송으로도 들려드리고 드라마로도 만들어드리고 개인적인 음악 선물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들으면 힘이 나는 비타민 같은 짧은 에세이, 비타민 5C도 있으니까요. 한 시간 꽉 채워서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CP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선물 가득 준비해 왔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잔나비가 부르는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올게요.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왔습니다. 해피맘님이 여기요 하시면서 빵톡으로 하늘 사진 찍은 거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운전하시면서 혹시 찍은 사진일까요? 잠깐 멈춰 있을 때. 아, 저는 가을 하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하늘이 다 똑같겠지만 유독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을에 올려다보는 하늘은 더 시원해 보이고 더 맑아 보이고 더 하늘색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저의 표현력이 아주 부족해요. 더 하늘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혹시 어떤 의미인지 공감 가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더 하늘색인 가을 하늘 정말 예쁩니다. 하얀 구름이 이렇게 예쁘게 그림처럼 수놓아져 있는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제 마음까지 힐링이 되는 것 같고요. 귀동 요한이유님께서는 살디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덥지 않았어요. 아침에 추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요. 아침에 한 10시, 11시까지는 시원해요. 그리고 저녁도 5시 이렇게 넘어가서는 너무 너무 쾌적해요. 좀 가을이 너무 좋아요. 이런 날씨에 살짝 이제 감기 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모두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우리 건강관리 환절기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와 함께 특별한 공연 나들이 어떠신가요? 설레라에서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의 관람권을 드립니다.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리고요.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하는 공연이 아니라요. 공연 중간중간 아이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배우들과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에도 참여하는 신나는 소통형 공연이라고 하네요.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고요. 10월 9일 금요일은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그리고 10월 10일 토요일은 오전 11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레라에서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공연 관람권 1인 2매를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 설레라와 함께 하시면서 아이와 함께 추억 만들 수 있는 초대권 선물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뜸 퀴즈. 뜸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내는 대뜸 퀴즈입니다. 오늘은요, 대구 서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요, 야간 귀갓길에 스마트폰으로 이것 순찰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식 도입에 앞서 사전 선정된 20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간 실효성 검증에 들어갔는데요. 참여 주민들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전용 어플을 이용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순찰을 예약하면 이것이 이용자의 경로를 따라서 머리 위에서 비행하고 현장 영상은 이용자와 가족에게 실시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밤에 혼자 으슥한 길을 걸어야 될 때 이럴 때 좀 무섭잖아요. 그럴 때 이것 신청하면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시대가 됐네요. 오, 신기하고 편리하고 좀 안심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것 결과도 좀 궁금해지고요.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안심 귀갓길

들에 동원되는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 전파를 이용해서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 물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인 비행 물체라고 해서 어이 그게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요즘 굉장히 다방면에서 많이 쓰이는 기계입니다. 1번 드론, 2번 창조론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감동란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드론이고요. 2번은 창조론인데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 물체.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송은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올게요.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오늘은요, 요즘에 참 많이 쓰이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이란 미국 간의 전쟁에서도 이것이 무기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것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도 쓰이지만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도 쓰이네요. 택배에 쓰이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문명의 이기가 되고 또 기갓길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가 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드론, 2번 창조론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 이거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외벽의 상태를 점검할 때도 이거를 사용해서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일일이 사람이 다 확인을 해야 됐다면 요즘은 이것을 이용해서 작은 무인 비행 물체인 이것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촬영에도 많이 쓰여요. 실제로 그 운동 경기에서 이것 카메라. 아, 오늘 정답을 막 말해버릴까 봐 계속 버퍼링이 걸리는데, 이것 카메라로 촬영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송출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귀갓길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드론, 2번 창조론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반숙란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준비되어 있는 선물이 또 있습니다.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도 준비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직접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관람권이 1인 2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관람권 받고 싶어요, 저는 초대권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송 한곡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마골피가 부르는 비행소년 듣고 올게요.

0: 마골피 비행소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이요. 드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안전하긴 하지만 왠지 너무 이제 캄캄한 저녁에 나밖에 없는 골목길에 발자국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것만 같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야간 귀갓길 안심 동행을 해주는 드론 서비스의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전용 어플을 이용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드론차를 예약하면 머리 위에서 비행하고요. 현장 영상을 이용자와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준다는데요. 이 서비스가 정착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밤길이 덜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답인 드론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3368님, 드론입니다. 신비롭습니다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9485님도 찬미예수님, 1번입니다. 드론입니다. 해주셨어요. 1642님이 정답 1번 드론. 우리 아들이 초등 때부터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이 드론 조종해보고 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도 있고, 드론 학교 같은 것들도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체험해보고 하더라고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 사실, 내가 비행기를 직접 몰아볼 수는 없는 거고, 게임에서만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데, 실제로 해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좋아하나 봐요. 2464님은 힌트송 좋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정답은 뚜둔 드론입니다! 해주셨어요. 오늘 힌트송 취향 저격이었나요? 3250님, 1번 드론! 하고 보내주셨고, 0921님께서도 정답 드론! 하시면서, 참 편한 세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이 인간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드론이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드론을 조종하는 거는 또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해피맘님께서 저희 남편 희망사항이 드론 조종사랍니다. 퇴직하면 해보라 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퇴직 후에 제2의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기능이잖아요. 기능 자격 이런 거라서 열심히 배워서 하시더라고요. 요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드론이었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반숙란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반숙란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받으시면 기한 내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당첨자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1: 기적인가요?
0: 기적을 믿어보세요. 기적 같은 순간 드라마로 전해주는 시간.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 자리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입니다.
0: 상홍 씨 반갑습니다.
1: 네.
0: 저는 항상 상홍 씨가

0: 그런 것 같아요. 오. 근데 그래도 지도 잘 검색해서 찾아가는 편이긴 한데
1: 지도를 보면 잘 찾아가나요?
0: 네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2층에 식당이 있거나
1: 네.
0: 아니면 뭐 3층에 있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1: 아, 입구를
0: 어디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되지? 막 이러면서 건물을 한 바퀴 돌고 찾고 약간 이런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 아, 저는 길을 잘 못 찾는 편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지도 보면서 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지도를 보면서 가면 왼쪽, 오른쪽, 앞, 뒤가 좀 헷갈려요. 그 지도와 나를 잘 동기화시키지 못하고
0: 핸드폰 막 이렇게 돌리면서
1: 어디라는 거지? 지금 이 방향이 맞다는 건가? 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네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특히 사거리 같은 데를 한번 지하에 있다가 올라오잖아요.
0: 네네.
1: 뭐 자주 가는 길이라도 지하에 갔다 올라오면 우리 집 방향이 어디였지? 약간 이렇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범원의 거리.
0: 와, 맞아요.
1: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면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방향이 원래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범원의 거리는 항상 거기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지하에서만 올라오면 에잉 어디였지? 그리고 강남에서도 그 강남 사거리에 네, 네. 강남역 사거리에 올라오면 에잉 어디였지? 이렇게 되는 좀 사람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길 잃어보신 적도 있겠네요.
0: 길 잃어버린 적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사실 저희 동성로가 되게 비슷비슷한데
1: 맞아요.
0: 뭔가 되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지? 약간 이러면서
1: 이게 길 잘 못 찾는 분들한테는 비슷비슷한 데가 되게 많대요.
0: 네.
1: 그게 그런 사람은 한정이래요.
0: 아 진짜요?
1: 어.
0: 근데 동성로가 딱 약간 네모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네. 분명히 요 골목인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 골목이었고
1: 오.
0: 막 이런 적이 되게 많아서 항상 짧은 거리라도 동성로에서 그 핸드폰 지도를 켜고 다니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이 길치이신 분들이 길을 기억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마트 옆에 뭐 막 약간 이런 식으로만 네네네. 기억을 한대요. 그게 약간 길을 잘 못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0: 어떻게 기억해야 되나?
1: 아니 보통은 뭐 이 사거리에
0: 네.
1: 뭐 어디 블럭까지 가서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길 자체를 기억하는데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아 일로 가면은 마트가 하나 나오지
0: 네네네.
1: 마트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맞아 뭐 커피집이 있었지 막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니까
0: 네네.
1: 그게 나중에는 처음 찾는 길을 아예 모를 수밖에 없고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도를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0: 네.
1: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사연이 자신을 지상 최대의 길치라고 말하는 분의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0: 네, 1002님의 문자 사연으로 오늘 드라마와 AI송을 만들어 봤는데요.
1: 네.
0: 어느 정도의 길치인지 같이 드라마로 만나보시죠.

0: 음치라는 단어가 끝에 붙으면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음치, 백치, 박치, 몸치, 기계치. 그리고 저와 같은 길치.
1: 아,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와?
0: 아니, 내가 들어오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몇 번이나 돌아다녔다니까? 아,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1: 들어오는 길? 무슨 들어오는 길?
0: 아, 내가 주차하고 주차하고 난 다음에 우리 동을 찾아야 되는데 아, 이게 어디 있는지 갑자기 까먹은 거야.
1: 여보, 우리 이사한 지 오늘이면 일주일도 넘었거든? 아휴.
0: 지하 주차장에서 길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1: 어? 자기야, 우리 차는?
0: 아, 여기 주차해.
1: 어디?
0: 없네? 여보, 내 차 어딨지?
1: 어?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0: 내가 주차하고 이 길로 해서 그다음 이 길로 해서 근데 왜 없는 거지?
1: 아, 그 차키 삑삑 이거 눌러봐봐.
0: 지하에서 차를 잃기도 하죠.
1: 여보야, 우리 늦었어 시간.
0: 내비게이션에서 2분 남았다 하잖아. 잠깐만.
2: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0: 아니 여기로 간다면서.
2: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0: 제가 이렇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저를 포기할 정도랄까요? 이쯤 되면 길치인지 백치인지 아내 앞에서 보이는 건 눈치군요.

0: 낯선 곳에 가면 마을을 몇 번쯤 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 여보, 천천히 운전해. 서두르지 말고 지금 비까지 오는데.
0: 알고 있어.
1: 어차피 여행 온 거잖아. 여행 왔다 생각하면 다 낯설고 뭐 괜찮네.
0: 기친 남편과 사는 일은 마음이 넓어지는 일인가 봅니다.
1: 어머, 어머, 저거 좀 봐봐, 여보. 저기 다람쥐 지나간다.
0: 숲이네?
1: 오, 와, 도시인데 여기 이렇게 숲이 있었네? 와, 공원 엄청 잘 해놨다.
0: 우리 쉬었다 갈까?
1: 좋지. 커피? 커피 한잔 할까?
0: 그래. 길을 잃는다는 것은 때론 행운이 됩니다. 길치도 결국은 길을 찾습니다. 단지 몇 번의 과정을 좀더 거칠 뿐이죠. 때론 그 과정 때문에 행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1: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예쁘다. 향기롭다.
0: 이 시간도 기적이지?
1: 그럼, 이 일상이 기적이지.
0: 길을 잃어도 그곳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0: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번쯤 겪어봤을 것 같은 일상이에요. 네. 저희도 노래 나가는 동안 이렇잖아요. 막 계속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감이 많이 가는 1002님의 사연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네. 저는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걸 굳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길을 잘 찾는 사람들은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자꾸 다른 길로 셉니다. 얼마 전에도 처음 가보는 동네에서 약속 장소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었는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까 하다가 그냥 조금 더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에서 작은 빵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갓 구운 빵이 보였고 고소한 냄새가 골목 밖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지나쳤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었으니 시간도 조금 남았습니다. 빵 하나를 사들고 나오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길을 잘 찾았다면 그 빵집을 지나쳤을 것이고 그 의자에 앉아 계시던 분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동네에 그런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길치에게 만나는 일상에 기적도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은 아 그래 너무 공감돼 하고 어떤 분은 또 아 머리 아파 아,
0: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야 막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저희는 우리 1002님이랑 결이 같아가지고 네. 마음이 변화했거든요. 네. 막 맞지 맞지라고 그러면서 거기 뭐 거기로 길 안 잊어버렸으면 이거 맛있는 빵 네. 발견 못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길을 잃어버린 어떤 슬픔과 물론 시간 낭비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빵집을 발견해서 네. 오히려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인 네. 거예요.
1: 주님의 뜻인 거죠.
0: 이렇게 말하는 거조차 너무 화나는 네. 그 공간이 진짜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 저희 어머니 항상 제가 이렇게 낙천적으로 말을 하면 등짝이라도 네. 딱 때려주고 싶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0: 아 제가 또 엄마라서 그 마음을 또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왜 이런 양가 감정이 드네요.
1: 항상 뭔가 조금 잘못됐거나 할 때 네. 저는 너무 낙천적이어서 아 뭐 그러면 이거 하면 되지 하면서 엄마 다 주님의 뜻이야 하면서
0: 저도 이런 편이에요.
1: 막 이러는데 엄마는 야 주님의 뜻은 무슨 뜻이야 너 혼자의 뜻이겠지
0: 속편한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럴까. 네. 저도 저희 아이한테는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나한테만 관대한가 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 너무 웃기다. 저도 근데 이 1002님 사연처럼 이런 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뭔가 그 집 단골이 되는 경우도 조금 있고
0: 맞아.
1: 네. 근데 사실 저는 뭔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새로운 것들을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0: 저도
1: 뭔가 이 길로 가봤으면 다음엔 이 길로 가볼까?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0: 네.
1: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거든요. 와, 이런 아파트는
0: 아,
1: 어떤 구조로
0: 호기심이 되어... 많다.
1: 네네. 막 그러면서 이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재밌고
0: 원래 이렇게 좀

0: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이런 것들의 재미를 잘 느끼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상홍 씨가.
1: 네네, 뭔가 산책을 좋아하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고 뭔가 되게 아기자기한 카페 같은 거라던가 그러면 저기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이제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길 때 혼자 가보고 막 이런 거를 좀 좋아해서
0: 소소한 행복이다.
1: 네, 그래서
0: 이해가 싹 가는.
1: 네. 길치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죠?
0: 탐험가? 탐험가죠.
1: 탐험가.
0: 일상 탐험가.
1: 네. 굳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탐험해서 가는.
0: 그렇지, 그렇지. 아니 저는 반대로 사실 익숙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익숙한 길, 익숙한 뭐 카페, 익숙하게 맨날 먹는 메뉴 이런 거를 늘 찾는 사람인데 길이라도 잘 못 찾으니까 항상 길을 못 찾으면서 발견한 새로움? 네네.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뜻밖의 즐거움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내가 빨리 약속을 가야 되거나 일을 하러 가야 될 때는 그때는 진짜 스트레스 받기는 해요.
1: 손에 땀나고
0: 손에 땀나고 진짜
1: 막 진짜 땀을 나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0: 생각보다 여유 있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길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이거 아닌데? 정신 차려! 막 이렇게 돼.
1: 맞아요.
0: 그렇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길치라고 하는 게 뭘 잘 못할 때 이 치자를 붙이잖아요.
1: 네네.
0: 수많은 치가 또 있잖아요.
1: 네, 뭐 길치,
0: 박치,
1: 뭐 음치, 뭐
0: 몸치.
1: 이
0: 중에 혹시 있으세요?
1: 아 저는 조금 몸치가 조금 있어가지고.
0: 오.
1: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고 했는데
0: 예.
1: 막 그렇게 잘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0: 뭐 축구 네, 막 이런 거
1: 딱 즐기는 정도까지만 항상 하고 뭔가 어릴 때는 사실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좀
0: 운동 많이 운동 하잖아요.
1: 운동 잘하는 친구가 좀 인기도 많고
0: 맞아요.
1: 약간 인싸라고 하잖아요.
0: 맞아.
1: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몸치여가지고. 근데 대신에 그 옆에서 열심히 박수를 쳐주는
0: 그 누군가는 그게 네, 필요하다니까. 네.
1: 열심히 조명을 비춰주는 역할을 아주 잘하는.
0: 그럼.
1: 네.
0: 다 막 나와가지고 스포트라이트만 받으면은 네. 누가 그거를 구경해요.
1: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그랬었습니다.
0: 저는 박치, 몸치, 길치예요. 이 아까 우리가 말한 네 가지 중에 음치는 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네.
0: 저는 되게 이렇게 음을 하나하나 맞춰서 부르려고 노력하는.
1: 네.
0: 음치인가? 아니요. 음치 아니야. 아니에요.
1: 치치치로.
0: 치치치.
1: 치치치.
0: 근데 이게 박치랑 몸치가 좀 같이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뭔가 머리로는 뭔가 그 박자를 뭔가 알겠는데 이걸 타지를 못하니까
0: 맞아 내 머릿속에
1: 막 이러면서
0: 머릿속에 그 그루브와는 네. 출력되는 나의 몸의 그 몸짓이 전혀 다른
1: 네.
0: 그래서 저도 몸칩니다.
1: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뭔가 이제 방어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네. 뭔가 조금 무서움이 뭐 고소공포증이라던가 뭔가 좀 이런 너무 익스트리밍한 거에 대한 조금 그게 무서우면
0: 네.
1: 조금 약간 몸이 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박자가 너무 빨라지면 사실 맞추기 좀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몸이 약간 약간 좀 굳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약간 겁이 좀 많아가지고
0: 겁이 많아서 그런 건가 보다.
1: 그래서 뭔가 되게 친구들 수영장에서 막 다이빙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전 다칠까 봐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아플까 봐.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뭔가 제가 보호 본능 때문에
0: 네.
1: 뭔가 그런 너무 빨라지면 제가 이제 좀 중심을 잃는다 생각하고 좀 약간 멈추는 그것 때문에 좀 몸치가 있나?
0: 조심성이 많아서.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몸을 유연하게 잘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서 몸치예요.
1: 근데 뭐 사실 일상생활 할 때는 뭐 크게 불편함 없으면
0: 불편함은 되죠. 전혀 없죠.
1: 네네.
0: 근데 막 저도 막 신나는 이 노래의 리듬을 듣거나
1: 네네.
0: TV에서 막 멋지게 막 춤추는 사람들 보면 한 번쯤 따라해보고 싶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거 나는 그 TV 속의 사람과 같거든요.
1: 네네. 네, 맞아요.
0: 뭔지 알죠?
1: 맞아요. 저도 제가 이제 막 그런 수파에 나오는 댄서들이고
0: 스트리트 막 댄서들처럼
1: 네, 막 표정은 막 이러면서
0: 나는 막 지금 막 네. 그런데 어쨌든 출력되는 이 출력값은 약간

0: 삐걱삐걱
1: 딱딱하게 이럴 때.
0: 근데 어떨 땐 그런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뭔가
1: 그런가요?
0: 네, 뭔가 좀 열정적인데 뭔가 조금 2%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일 때,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더 채워줘야겠다. 내가 박수를 더 크게 쳐줘야겠다.
1: 지금 방금 상홍 씨 어머님의 마음을 살짝 이해가 살짝 될 뻔했어.
0: 이제 다른 분들의 역할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박수를 쳐줄.
1: 이렇게 하다가 앉아가지고 우리는 박수 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길치 몸치 박치면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1: 조금 돌아가도 그 안에서 일상의 기적을 찾으면 크게 완전 럭키비키 행운인 거죠. 뭐.
0: 네, 맞습니다.
1: 오늘 어떠셨어요?
0: 오늘 너무 약간 동질을 만난 사연이었다고 할까요?
1: 동질감.
0: 네, 동질감이 너무 이렇게 많이 들었고요. 혹시 오늘 주제가 매우 불편하셨다면
1: 답답해!
0: 일단
1: 막 이랬다면.
0: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한 번쯤 이런 거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1: 좋습니다.
0: 추천드립니다.
1: 그러니까.
0: 라는 생각을 들었던 사연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상홍 씨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상홍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면요, 대구가 축제의 도시로 변신합니다. 9월, 10월 많은 축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는 9월 10일에서 11일 대구 남구에서는 청년예술제가 열립니다. 청년예술단체들의 공연이 이어지고요. 청년작가 104명이 참여하는 전시도 9월 18일까지 대덕문화전당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달성군 강정보 디아크광장에서는 달성대구현대미술제가 열립니다. 전국 26개 팀이 조각,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또 9월 18일에서 20일 수성못 일대에서는요, 수성못 페스티벌이 개최되고요. 18일에서 19일 중구 동성로에서는 패션을 주제로 타임워프 페스타가, 19일 북구 산격 야영장에서는 23개동 주민들이 체육으로 화합하는 한마음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3일엔 달성 100대 피아노 공연이 열리고, 10월 18일엔 서구 미소 앤 행복 구민 축제가, 23일에서 27일엔 금호강 하중도에서 대구 정원 박람회가, 그리고 이 밖에도요, 떡볶이 페스티벌, 막창 축제, 팔공산의 단풍 축제, 군위군의 바비큐 축제도 열릴 예정인데요. 가을이 정말 축제로 가득하네요. 오늘의 비타민 말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삶이 축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여기 치이고 막 저기 치워서 이리저리 터지는 하루가 돼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는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즐거움이 팡팡 터지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린 또 다른 축제를 시작해 볼 텐데요.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국내외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파병 검토 보도가 나오자 우리는 한국이 이 지역에 자산을 배치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이란 전쟁 불참을 수차례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란의 고위 정치안보 당국자는 최근 레바논 언론 알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워싱턴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란에 반하는 한국의 어떠한 행위도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중동에 있는 한국 자산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분분합니다. 이기현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 없다고 말했고 김준영 조국경치신당 원내대표는 유엔의 승인을 받은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이 아니기에 합법적 파병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반대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익이 달린 문제라며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파병에 반대하지 않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9%는 군병력 파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무기만 지원하는 것은 31.8%가 답했습니다. 군사지원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응답도 27.6%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이란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침략 전쟁입니다. 영국, 유럽연합 등 미국의 우방국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최강대국이자 우방인 미국의 압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선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차선은 이해 당사자를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대한민국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병하지 않고도 미국을 설득할 외교적 해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월요일의 정치 길라잡이 삼김천국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한 기자의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서 김종인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 또 다른 김 시사인의 김현희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그 대한민국에 훌륭한 기자는 많은데 네. 김시성을 가진 훌륭한 기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정말 어렵습니다.
1: 그렇죠. 쉽지 않아요.
0: 김씨 찾느라고 진짜. 네. 아니 대한민국의 20%가 김씨인데 이 김시성 이렇게 기자가 없나. 아, 김현희 기자님이 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오늘 리얼미터 나왔는데 8주 연속 하락했어요. 37.4%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계속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한 두 달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 언제 멈추나 저는 이게 좀 제일 궁금해요. 일단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입니다. 시민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긍정평가 37.4. 그래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 59.5. 60이 지금 턱 밑에 왔습니다. 지난주보다 0.8%포인트 늘었습니다. 이거는 원인은 아무래도 지금 인사 개각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개각 승부수가 화약고가 돼버렸죠.
0: 화약고가 됐구나.
1: 네, 부메랑이 돼버린 상황이 됐고 아까 앵커 말씀하셨던 지지율이 언제 반등할 거가 지금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0: 예.
1: 그런데 그러려면 이 개각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승원, 용해인 그 두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지금 전국을 뒤덮고 있잖아요.
0: 예.
1: 지금 뭐 한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일 녹취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용해인 후보자도 1일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시사인도 비슷할 텐데 각 언론사마다 특히 일간지는 거의 이제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슈 화력을 집중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고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수라고 던졌던 개각카드가 화약고가 되면서
0: 예.
1: 지금 대통령이 지금 프랑스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 순방을 가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간 외교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쌓아놓은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사가 이제 거기에 가닿지 않아요. 일단 이 약재를 어떻게 할 건데
0: 네.
1: 그 카드 언제 접을 거야 혹은 계속 밀고 갈 거야 여기에 지금 온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죠.
0: 그렇군요. 이게 좀 디테일을 보면은 서울이 긍정평가가 29% 지난주보다 6%포인트가 빠졌는데 대구보다 낮아요. 대구 경북보다. 대구 경북이 그래요. 29.4 그리고 서울은 29 그러니까 야, 이거는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뭐 연령대에서도 20대 28.8, 30대 29.8 그래서 20%대가 지금 계속 젊은 층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희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점점 네.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쪽 층에서.
2: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앞서서 각 언론사마다 이제 인사 검증 TF를 꾸렸다라고 하셔서 그렇구나 했고요. 저희는 꾸리지를 않아가지고
0: 예,
2: 이제라도 꾸려야 되나.
0: 이런 언론사의 기내사항을 이렇게.
2: 네. 근데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앞서도 8주 연속 하락세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무슨 67% 이제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갤럽에서는 4월 말에 67%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리얼미터에서는 5월 중순에 60%대까지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사실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거거든요. 조금
0: 예.
2: 이제 왔다 갔다는 했지만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를 살펴보면은 이제 그 4월 말 5월 초 사이에 민주당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이제 공소취소 그 권한을 주느냐 그게 굉장히 이제 공방의 빌미가 되었었는데 이제 그 이슈를 계기로 그 다음에는 사실 반등을 못하고 계속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0: 예.
2: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여권 관계자랑 얘기를 했던 게, 그 이슈가 굉장히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유권자들 시민들한테 아 맞다 이재명이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걸 환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0: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본인이 해소하려고 한다라는 의구심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2: 예.
0: 거죠.
2: 그러니까 예. 사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굉장히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네 이렇게 해서 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다른 진가가 나타나네 이렇게 보였는데 그 다음에는 사실은 사법 리스크를 어떤 대통령의 권한으로 무마할 수도 있는구나. 예. 이런 이제 의구심이 오래된 의구심이 다시 한번 불씨가 붙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를 뒤집을 만한 그런 이슈가 없이 계속 사실 이 의혹이 깊어지기만 했잖아요.
0: 예.
2: 예를 들어 뭐 조정식 의장이 이제 연임 개헌 발언을 하면서 사실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연임 개헌까지 꿈꾸나라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승원 그 후보자를 저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서 근데 그
0: 공소취소 모임 대표였죠.
2: 그렇죠. 대표를 했고 이래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불씨가 지핀 의혹을 해소할 그 계기가 없이 계속 의혹이 짙어지는 반면 사실 그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지표 같은 것들 사실 경제 성장률이 2.6%를 예상하다가 3.5%로 올라갔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정권 차원에서 엄청난 그 성과이고 호재가 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 코스피가 9천을 찍고 하락하면서 사실 정부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경제적인 이런 성과들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그 김 기자님이 화약고라고 그 말씀하셨던 이제 이기 개각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좀 더 악재는 부각이 되고 호재는 부각될 기회가 없으면서 이게 그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참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김현희 기자님이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다 뭐 고개가 수긍이 네, 돼요.
1: 저도 고개 끄덕이죠. 완전 이하 동문이고 한 줄 요약하면 저는 불신이 누적됐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앵커 말씀하셨던 서울과 2030이 왜 지지율이 앞자리가 2일까 숫자 예. 2일까 생각해보면은 결국에 서울은 부동산일 거고 2030은 공정이란 화두를 내면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특이하게 20대 남성, 20대 여성, 예. 30대 남성, 40대 여성 지지율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거 보면은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지금의 하락세가 지속되면 다음 주에는 10%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10%가. 뭐 19%?
1: 예, 예, 18, 예, 예. 지금 20% 초반에 아주 딱 붙어있거든요. 예. 그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아까 김현희 기자님 말씀 주셨던 걸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라는 서사가 엄청나게 빠르게 흔들리고 깨지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국정운영의 종착지에 결국에는 본인 재판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의심, 불신이 너무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용해인 카드가 2030 남성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탈하는 계기를 더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셨던 거시경제 지표는 사실 좋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그건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정부에서 발신해봤자 그건 모르겠고 일단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2: 그리고 사실 용해인 카드로 노렸던 2030 여성의 지지율도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번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20대 여성이 긍정평가가 36%에 그치고 30대 여성도 39%에 그쳐서 부정평가가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높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사실 20대 남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수년 전부터 반민주당화된 측면이 있는데 2030 여성들은 그래도 그 민주당이 소위 그 보수 결집 세대 포위론에 그 내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유일한 루트 같은 그런 창구가 되었는데 2030 여성들의 긍정 평가도 되게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 알겠습니다. 점은 되게 치명적이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0: 김현희 기자가 언급한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4월에 7일에서 9일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이고 이때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67%였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1: 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뭐 본인 입장을 밝혔어요. 네.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계속 녹취록을 했는데 이거 정상적인 민원이었고 불법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거 자료 얻은 거냐 지금 검찰하고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김승원 후보자도 하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녹취록에 한동훈 의원이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에요. 사실 예,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이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빠 게이트 뭐 민주당 오빠 게이트 그래서 김승원 의원 말고도 언급되는 의원들이 이름이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 뭐 다 오빠냐 뭐 이런 사적 관계로 이렇게 지금 얽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일단 국민들한테 김승원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 머릿속에 뇌리 속에 남아있는 단어는 방금 앵커 말씀처럼 오빠 부정적인 단어지만 룸살롱
0: 예.
1: 부정청탁 이런 게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원래 그 개각이 처음 2기 개각이 발표되고 나서는 용해인 후보자 문제가 훨씬 더 컸었어요.
0: 예.
1: 근데 왜 이렇게까지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가 커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김승원 후보자와 민주당이 악재를 다루는 태도가 훨씬 더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았다라고 생각해요. 김승원 후보자 오늘 나오긴 했지만 한동안 그 준비하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었고
0: 예.
1: 민주당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나 많은 의원들이 김승원 후보자를 옹호하는 모습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논리로 계속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0: 가까운 지인이 병원에 좀 있어서 그래서 못 나왔다고 네, 네. 얘기는 했어요.
1: 예, 얘기했죠. 예, 예. 하지만 가령 이런 거예요. 계좌번호를 제가 김현희 기자님한테 드렸어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 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다라고 국민들은 인식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하거나 이제 하는 논리를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좀 억지스러운데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기에 충분했죠.
0: 그러니까 이게 녹취록이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들이 있는데 그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 이거를 김승환 의원이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해서 하잖아요. 그게 농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음에 암에도 불구하고 청탁을 해서 이거를 빨리 식약처에서 이거를 임상실험을 통과시켜 줘라라고 한 거는 어쨌든 굉장히 뭐 정상적인 민원이었다고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네. 좀 인식이 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소유예 네. 처분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저기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이 민원을 전달한 것 자체는 그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 검찰에서 또 수사를 통해서 판단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사실은 이게 불법이냐라는 것과 정치적인 측면에서 도의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었냐 이거는 나눠서 따로 봐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그 제넨셀이라는 제약사이잖아요.
0: 예.
2: 그리고 거기서 만든 코로나19 치료제를 이제 임상 시험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민원의 요체였던 건데, 그리고 그 김승환 후보자 측에서는 이제 이게 공익적인 청탁 민원이었다. 왜냐하면은 예. 뭐 그 이렇게 해외 제약사들에서는 뭐 수천억씩 버는데 우리나라 제약사에서는 그렇게 잘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그런 민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야,
0: 코로나19 치료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예,
0: 당시에
2: 예예 예, 예, 예. 예. 근데 그때 사실 코로나19 치료제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마지막에 출시되기까지 간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개인가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당시 제약사들 사이에서 이게 코로나19 무슨 백신 아니면 치료제 이런 것들이 후보물질을 하나 발견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상 뭐 그러니까 임상 뭐 몇 상에 돌입 일상에 돌입했다 네.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호재들이었거든요.
0: 주가가 출렁였어요.
2: 예, 예, 예. 그래서 정말로 이게 전국적으로 그 치료제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서 전도유망한 약품이었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완성 단계까지 가기 전에 코로나19 이 유행이 끝나기 전에 어쨌든 임상에 돌입한다. 이게 사실은 그 이 제약사가 그 제약사 대표와 사실 중간에서 윤모 씨와 그리고 그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사실 요 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뭐 그 국회의원이 사실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서 관료주의 때문에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행정부처에 그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0: 예.
2: 이게 꽉 딱 국익에 부합하는 그 측면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그 의구심이 드는 그런
0: 알겠습니다.
2: 민원이었고
0: 예.
2: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그 사과할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1상, 2상, 뭐 3상 이렇게
1: 그렇죠.
0: 가는데 네. 3상까지 가기도 쉽지 않은데 3상을 막 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실은.
2: 맞아요.
0: 길면은 네. 10년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인체에 대한 안정성. 그래서 코로나19 기간에 이게 급하게 들어가 가지고 이게 정말 치료제나 백신으로서 완제품으로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의문이 있기는 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호재들로 좀 뭐 주식을 조금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냐 얘기는 당시부터 있었고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도대체 자료를 어디서 얻은 거냐를
1: 그렇죠.
0: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1: 똑같이 논란이 있죠.
0: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뭐 모르겠어요. 어디서 얻었는지 이제 한동훈 의원은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할 사람 같으냐 이거 공익적인 제보로 들어온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소위 말해서 뭐 물타기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이 되는 거냐 민주당이 아니면은 뻘짓하는 거냐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지금 민주당에 참 제가 의아스러운 거는 왜 한동훈 의원이 지금 하루에 2, 30개씩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사실상 페이스북으로 이제 공소장 쓰고 막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0: 예.
1: 왜 그게 그거에 대해서 그 자료가 부실하잖아.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너 옛날에 법무부 장관 할 때 캐비넷에 들어있던 거 아니야? 혹은 너 옛날에 검찰 친구들이 지금 막 비밀조로 갖다 주면 안 되는 거 막 불법적으로 갖다 주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런 게 보일 뉘앙스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다음 문제야. 일단은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는 먼저 듣고 싶어. 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한동훈 의원의 공세가 왜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부터 민주당은 봐야 돼요. 이게 독이 든 사과다.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다 그 재판에서 다 기각당할 거고 다 그 증거로 인용도 안 될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로는 김성원 후보자를 지금 방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김성원 후보자가 어떤 후보자예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예요.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로 법무부 장관 하면 정의부라고 알고 있어요.
0: 저스티스죠.
1: 네, 네. 저스티스잖아요. 공정과 원칙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그럼 민주당은 아 그러면 김성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되면 우리 법무부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다 민원 청탁해도 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2: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민주당에서 그 한동훈 의원이 이 자료를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를 따져묻는 것 이외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보여요.
0: 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맞네. 사람들은 지금 그렇죠.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1: 그럴 수도
0: 네,
1: 있죠. 네.
2: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기소유예 처분이 났을지라도 도덕적으로는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고 뭐 그래서 사실 김동하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한동훈 의원과 그다음에 익명의 제보자까지 고발을 한 상태인 거잖아요.
0: 예.
2: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러면은 이런 그 논란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해명에 급급하기보다는 그 김승원 의원 후보자가 왜 법무부 장관으로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적합한 인사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공세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딱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소유예 처분은 몰랐던 것도 아니고
0: 예.
2: 그 김승원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인선한 것 자체에서부터 사실 민주당의 곤혹스러움은 좀 출발을 알겠습니다. 하지 않나 싶습니다.
0: 예, 그래서 뭐 김승원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라.

0: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나를 해달라고
1: 국회의장한테 이야기했죠.
0: 예, 뭐 이런 네. 상황이에요. 예, 용혜인 후보자 오늘 이제 출근했는데 출근하면서 한 15초, 20초 정도 될까요? 걸어 사무실 걸어들어갈까요? 한 질문이 한 10개가 나오더라고요.
1: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0: 사퇴하실 겁니까? 뭐 해서 그 비선 언더 조직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뭡니까? 제가 다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뭐 시속 게임인가? 한쪽에서 뚜들어 맞으면 한쪽이 좀 덜 주목받고 그런데 요즘 김승환 후보자가 어쨌든 근데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도 의혹들이 계속 나왔는데 좀 명쾌하게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1: 명쾌하게 된 게 없죠. 저는 그 최근에 제가 2011년부터 정당 출입했는데 최근에 아 이거 진짜 고약하다. 이거 국민들 보기에 정말 불편하실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청문회장에서 대답하겠습니다. 언론이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 가지시는 거. 이게 의혹이라고 논란이라고 생각되는 걸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에 가거나 출근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은 여권이 되게 오만해 보여요. 의석수가 많잖아요. 지금 청문회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0: 예.
1: 이렇게까지 국민 여론이 안 좋은데 그냥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0: 예.
1: 승부수가 화약고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기름 끼얹는 거예요.
0: 그렇군요. 예. 뭐 문제는 청문회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게 지금 추석 직전까지 네. 지금 청문회가 계속 이어져서 이게 한 두 달이래 한 2주 정도
1: 네.
0: 정부 입장에서는 좀 두드려 맞아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2: 그리고 사실 용혜인 후보자 같은 네. 경우에는 청문회가 열릴지도 확실치는 않은 거잖아요.
1: 아직 일정이 안 잡혔죠.
2: 예. 그리고 뭐 그 민주당 일각에서도 사실은 스스로 좀 용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없지 않고요.
0: 예, 알겠습니다.
2: 그래서 과연 청문회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0: 예. 네. 그래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철거민 특별분양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의혹이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한테 제기가 됐고 또 홍지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모친의 차입금 5억 3,700만 원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산 거 아니냐 이런 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제 제기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1: 수업 때 얘기 들어보셨죠? 예. 아무도 관심 없고 예. 근데 지금 저는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기회가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저는 범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0: 범인이 누군가요?
1: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관상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0: 예.
1: 나는 파도만 보았을 뿐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0: 우리가
1: 지금 용혜인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 그 앞서 살펴보면 강선우 후보자, 이혜훈 후보자 진짜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로 말이 많았어요.
0: 예.
1: 대체 인사청문 아니 인사 검증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지금 청와대가 대체 민정수석이랑 인사수석실이랑 그다음에 네.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블랙박스가 안 드러나고 있지만 왜 계속해서 지금 부속실장 이름이 언론과 밖에서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0: 김현지 실장이 인사를 좌우하고 있다 뭐 이런 예. 이유의 민주당 대변인이 좀 우연찮게 얘기를 했죠. 예.
1: 혹은 네. 탑다운으로 이게 시스템이 가동 안 되게 탑다운으로 내려 찍어지는 거 아니냐. 검증할 시간이 없을 만큼
0: 예.
1: 그러지 않고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게 얼마나 세부적으로 얼마나 사람을 진을 빠지게 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0: 네.
1: 결국 용혜인 후보자한테 비례대표직 겸직하실 거예요를 안 물어봤거나 물어봤는데 그게 국민 눈높이에 못 맞는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었거나 김성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 다 나와 있는 걸 제대로 숙지를 안 했다는 뜻인가?
0: 네.
1: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범인은 따로 있어요 지금.
0: 레드 팀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역 원장이 혁신 원장이 이제 레드 팀을 하겠다 지금 자처한 상황이고요. 자 김민석 대표 오늘 교섭 단체 연설 내용 좀 살펴볼게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1: 맞아요.
0: 뭐 이제 적대적 이국가론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뭐 아니지만 어쨌든 또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띈 거는 개헌 추진하겠다.
1: 네.
0: 그리고 5.18 전문 수록 이제 부마항쟁까지 전문 수록 헌법 전문 수록을 하고 권력 구조 개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원하는 만큼 딱 하겠다.
1: 네.
0: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연임 대통령 연임
2: 안하 네.
0: 연임 선언을 김민석 대표가 대통령에 가서 받아오면은 그때 우리가 논의하겠다. 네. 계속 도돌이표 같아요. 이거 네. 김영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연임 안 하겠다 얘기해야 돼. 최근에 그거 발언도 해서 도둑 너 도둑질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 안 한다고 얘기해야 되냐? 뭐 이런 네.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2: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러니까 개헌을 언급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예.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절반 정도.

0: 국민적인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이제 그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하겠다라는 뿌리가 있는 반면 정반대로 장동혁 대표처럼 그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그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원한다고 우기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네. 밑밥을 까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도 되는 부분이라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한 소재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통령에서도 뭐 시민단체 그 모임에서도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애둘러 말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왜 굳이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불씨가 될 그 요소가 충분한데 넣었을까? 네.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1: 개헌을 하고 싶으니까 넣었겠죠. 아니, 뭐 연임 개헌이 아니라 개헌을 그렇죠. 87년 네. 이후로 한 번도 못했으니까 네. 그거는 국회의장한테도 영광이고지만은 네. 뭐 대표한테도 영광이 될 수 있으니.
2: 저도 방금 네. 두 분 의견에 공감하는 게 왜 네. 김민석 대표가 이 양반이 산전수전 다 겪은 양반인데 왜 방금 김현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을 굳이 넣었을까라는 질문 당연히 언론이 할 텐데 왜 넣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개헌에 대해서 되게 강한 의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역대 87년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못했잖아요.
1: 이재명 대통령 계속 대통령의 권한 분산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지금 네. 최근에도 얘기해요. 네.
2: 계속 예. 이야기하는 예. 걸 보면 지금의 정치 환경, 자기가 지금 코너에 몰린 이 구조적으로 불리해진 상황 같은 것들은 일단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개헌을 하고 싶어하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은 여쭤볼게요. 사실은 200석이 넘어야 되잖아요. 개헌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면은 무슨 연임이고 뭐고 그런 거 안 들어가요. 넣을 그렇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어떻게 넣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연임 이거를 천 반대 연임 안 하겠다는 건 천명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 연임할 생각 없다. 말로 해야 된다? 어떻게 돼요?
2: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해야 된다. 예. 해야 그래야지 개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2: 저는 받고 연임 개헌 없고 공소시효 없다라는 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본인의 입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어떤 국정 운영도 1인치도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1: 그렇군요. 예. 어쨌든 연임에 안 되고 안 하고 공소시효까지 말씀해 주셨고 연임 이거 대통령이 얘기해야 돼요?
0: 저도 해야 된다고 해야 생각하고.
1: 해야 된다고 봐요?
0: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민단체 모임에서도.
1: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 근데 사실 야당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포석을 깔아준 거잖아요. 연임 개헌 안 하겠다 말하면 우리는 적극 동참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예.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시민단체
1: 지난 4일에? 네, 예, 예.
0: 그 모임에서도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한다고 굳이 말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연임 개헌 안 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도 이거를 사실 직접적으로 그러면 얘기를 왜 못할까?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의혹을 낳고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그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게 꽤나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를 치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을 위해서 저쪽 내란당과 뭐 이르자면 내통을 하고 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민주당
1: 지지층.
0: 예, 코어 지지층에서도 굉장히 파다하게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생각이 없다면 정말로 그 연임 개헌 안 한다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최창렬 교수님도 우리 방송에 나오는데 그분도 네. 원래는 할 필요 없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이쯤 되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2: 네.
1: 일단은 제가 물어본 사람은 100% 해야 네. 된다로 연임 안 한다는 걸 자체 여론조사 3명 네. 물어봤는데 3명 다.
0: 연임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예. 그게 높게 나왔잖아요.
1: 예, 네. 그 MBS 여론조사에서 네. 60% 뭐 이 정도 나왔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호르몬초 파병. 아 이게 지금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일단은
2: 그러니까요.
1: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으로 프랑스 국빈 방문하는데 프랑스하고도 아마 이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2: 네, 프랑스 대통령을 마크롱 대통령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우격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리스크 나누고 협업을 해서 우리의 국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게 뭔지 당연히 머리를 맞대겠죠.
1: 그렇군요.
2: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1: 오늘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프랑스나 영국과 프랑스였나는 군함을 근처까지는 보냈대요. 그러니까.
2: 맞아요. 예. 그리고 근데 일본은 단칼에 잘랐잖아요. 안 하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국익 우선의 그 국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번 순방에서 좀 윤곽이 잡히겠죠.
1: 그러니까 일본은 이럴 때는 또 평화헌법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파병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2: 좋은
1: 하면서.
2: 좋은 핑계가 있어.
1: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할게요. 네. 또 이쪽으로 가고 있고. 아, 이거 어떻게 좀 된다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사실 이번 프랑스 그 국빈 방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던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 연합체에 사실 여기에 합류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영

0: 중국이랑 프랑스도 지금 군함을 보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1: 예.
0: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같이 하는 그런 방법이 사실 좀 제일 현실적이고 우리로서는 그 타협할 지점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그 8일로 예정돼 있죠. 그래서 저기 마크롱 대통령과의 오찬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좀 그래서 청와대와 대통령도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언론에서 굉장히 요 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서는 그냥 모든 매체가 일관되게 쓰는 게 딜레마라는 표현이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라크 파병을 놓고 그 국론이 분열돼서 참 어려웠고 국정 수행도 참 어려웠는데 그게 반복이 되지 않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현 시사전화 기자, 김현희 시사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산울림의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0: 40년 동안 2만 명의 새 생명을 받아낸 밀양의 유일한 산부인과가 지난주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70이 넘은 원장이 적자를 감수하며 당직을 서왔지만 인구 절벽과 구인난의 파도를 끝내 넘지 못한 건데요. 벼랑 끝에선 한국의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지역 공공의료 분야 최고 권위자인 정백근 경상국립대의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일단 이 뉴스 뭐 보신 분들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1986년에 개원한 밀양제일병원. 여기가 이제 밀양의 유일한 분만병원, 이제 아이를 받는 병원이었죠. 근데 이게 지난달 말에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40년을 버텨왔는데 이게 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교수님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1: 예, 뭐 밀양시는 전형적인 이제 비수도권의 중소도시에 해당합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비수도권 중에서도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지속적으로 지금 인구가 위축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밀양제일병원이 폐업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이제 현재와 같은 비수도권의 인구 위축 경향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분만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병원도 이제 폐업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2000년에 밀양시 출생아 수가 1280명이었는데 지난해 249명으로 줄었으면은 6분의 1, 뭐, 아니, 5분의 1 이 정도로 이제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근데 제1병원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뭐 지금까지 밀양제일병원이 이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근거해서 한 매년 5억 원 운영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0: 예.
1: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수도권의 이제 의사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경상남도는 의사 인건비 수준이 전남과 함께 중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5억 원 이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보통 의사 한 명 연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분만을 하려면 24시간 시설 장비 인력을 대기시켜야 하는데 분만 건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 5억 원 운영비로는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시군구를 단위로 해서 개별 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개별 병원에 문제가 생기면 시군구 전체 분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이런 사업은 몇 개 시군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거나 시도 차원의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지원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지방의 인구, 지역의 인구가 소멸하면은 이거는 진짜 답도 없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개선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참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지 좀 뒤에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전국적으로 좀 턱없이 낮다. 그리고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상황입니까?
1: 예, 일단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이 기형적으로 낮은 나라입니다. 이 2004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의 비중이 5%고 병상수는 9%입니다. 그런데 이걸 OECD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드러나는데 OECD 평균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55%, 병상은 72%이고 미국조차도 21%가 공공병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병원이라고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캐나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간병원의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 안에 이제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매우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지만,
0: 네.
1: 한국의 민간병원은 이윤 추구적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돈이 되는 서비스가 아니면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확충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뭐 몇몇 이제 지역의 지자체 의료원들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일부 지자체장들이 이거 폐업한다. 뭐 이래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한 10여 년 전에 있었고 뭐 그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근데 적자를 계속 보면은 그거를 지자체가 지금 메워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이게?
1: 사실 적자를 지자체가 메워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공공병원이 지방의료원인데요.
0: 예.
1: 이 지방의료원들은 기본적으로 독립재산제에 근거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한 독립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거기서 발생한 적자를 지방정부가 주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방정부는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이 적자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실 이제 공공병원이 적자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공공보건의료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적자인데
0: 예.
1: 또 공공보건의료는 사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성인데 그걸 하기 위한 정책선이 지방의료원인데 적자가 나면 모든 책임을 지방의료원에 넘기는 이런 행태를 지속적으로 지방정부가 해왔습니다.
0: 그렇군요. 뭐 이제 지역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뭐 수도권이라고 나은 상황이 아닌 게 예를 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에는 발달장애 전담 의사가 한 명도 없어서 여기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뭐 3, 4년씩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15년째 근무했던 마지막 소아정신과 전문의마저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런 것도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지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지역 필수 공공의료실 출범시켰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걸?
1: 예,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 정책이 각각 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역 필수 공공 의료실이 설치된 배경에는 하나의 조직에서 이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를 통합적으로 좀 추진 해야 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지역 필수 공공 의료실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방향은 저는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이게 뭐 이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를 이렇게 뭐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뭐 이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통합해 가지고 의료 취약 지역 이런 쪽에 좀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안이 많이 늘었네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예전과 비교하면은 좀 어느 정도 규모인 거고 이게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예, 이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돈 주머니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부 출범 이후에 최초의 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0: 예.
1: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선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중에서 한 3,605억 정도의 어떤 예산을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권과 집행과 관련된 권한을 광역지방정부에 주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어쨌든 매년 나오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공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면 지역 의료 현장의 문제들이 일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전보다 매우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광역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런 맥락에서 광역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함께 취하면서 이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뭐 이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좀 대도시에 남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이거 이제 공공의료 시설은 많지 않으니 거기에서도 이제 뭐 연봉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지역에 이제 인구가 소멸이 되면은 일정 규모의 이 병원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이게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는 거잖아요.
1: 예.
0: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1: 예, 일단 이제 뭐 아주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일단은 이제 비수도권 위축에 기반한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이 이제 경제 개발의 공간 전략 자체의 수정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5억 3특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도권 집중의 경향을 좀 막아내고 비수도권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거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 이제 그래도 그게 바로 되지는 않을 거니까 일정 정도의 이제 비수도권 지역 인구의 위축은 일정 기간 동안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민간이 주로 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 하에서는 지역인 의료기관들은 이제 수요가 그 주어지기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뭐 일정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력이 없어서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지금 이제 지역 필수 의사제나 지금 이제 또 국립 이제 의존을 이런 이제 정책 수단들을 통해서 지역의 인력을 특화해서 이제 공급하는 이런 전략들도 함께 구사가 돼야 되고,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민간 의료기관의 이윤을 쫓아서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예,
1: 이런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좀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정부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의사제예요. 이게 쉽게 하면 이제 의사 정원이 한 3천 명 정도 넘는데 이들 중에서 일부 증원을 하면서 의대생을 증원을 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 뭐 하는 거를 이제 한 490명 이거를 이제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들이 이제 실제 필드에 나가서 진료를 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제도가 좀 시행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정 정도 어떤 지역의 어떤 의료 수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엔.
1: 예, 이제 의사 인력 축의 결과가 매우 이제 들락날락하니까 뭐 정확하게 이제 이 정도 인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490명이라고 하는 규모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향후 그 이제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인력이 계속 이제 배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모 거주지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에서 중고교를 다녀야 한다는 요건까지 지금까지 나온 지역 의료 인력 대책 중에서는 가장 강도 높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학생들이 전문의가 되어서 현장에서 일을 하기까지는 앞으로 최소 10년이 소요되는데, 지금 의료계에서는 이제 이 10년을 고난의 10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이제 어떤 대책으로 좀 잘 견뎌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약간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1: 예, 저는 목적의식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일할 의사들을 뽑기 위한 제도이니까요.
0: 예.
1: 이 제도가 없을 때보다는 훨씬 저는 나은 상황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근데 이제 이 의무복무라는 게 이제 등록금의 혜택을 주거나 면제해 주는 건데, 학비를 받은 거를 나는 이자 붙여서 이거 다 그냥 뭐 소위 말해서 토해내고 반납하고 나는 수도권으로 가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기대 수익이 수도권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나 이런 거라면은 더 클 경우에는 그냥 뭐 돈 다 낼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1: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것을 그치지 말고 이제 교육 수련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이 학생들을 실제로 이제 지역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좀 밀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각 의과대학에서 그런 고민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좀 의구심이 사실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되어 있고, 이 법에 근거해서 만약에 이제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지역 밖에서 소진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어떤 조치들이 있긴 하지만 또 이제 10년을 근무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만족할 게 아니고 10년이 지나도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의사 인력을 재개하기 위한 경력 개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잘 설계해서 실제로 이제 이 학생들이 지역에 오래 남아서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 내년 3월에 지역 필수 의료법이 시행이 됩니다. 책임 의료기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라는 건데, 이게 일단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이 이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1: 예, 지금까지 이제 지역의 병원들은 이제 각자 좀 경쟁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필수의료법이 지금 제정이 됐고 이제 여기에서 필수의료의 지역 완결적 제공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필수의료 진료협력 체계인데 이 필수의료 진료협력 체계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 이 책임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임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서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구현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인데 앞으로 이제 이 책임의료기관이 이제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금 지정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권한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권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짧게 한 30초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정말 뭐 최고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다 오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런데 지금 안으로는 곪고 있는데, 뭐 아까 전에 앞에서 좀 설명해 주셨고, 정부가 명심해야 될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예, 일단 지역 주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 지역 전체를 하나의 의료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사람의 고통을 해결한다는 사람 중심 관점이 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팩트천국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9월 7일 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방송 이후에도 천국이 그리울 땐 유튜브에서 김준일의 시사천국 찾아주세요.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 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 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9: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0: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11: 볼!
12: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0: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3: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4: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5: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 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은 매년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이 나오죠. 심지어 노벨상 수상작가인 펄벅은 조선의 하늘을 네모 다섯모로 접어서 편지봉투에 넣어 보내고 싶다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유독 가을 하늘이 파랗고 높은 이유를 과학적으로 따지면 습기와 먼지가 적어서라고 하지만요, 무엇보다 여름엔 불가능했지만 고개를 들어 바람 속에서 심호흡하고 하늘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일이 가능해져서 기분까지 좋아지는 덕에 더 파랗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도 파란 하늘빛을 닮았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음악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푸른 하늘에 푸른 하늘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 느낌이죠. 월요일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 초만 해도 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쾌한 바람이 불어주니까 왠지 기분까지도 그냥 상쾌해지는 것 같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절기로 백로더라고요. 백로가 흰백 이슬로를 써서 그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온이 하락하니까 플립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시기다 해서 백로라고 하는데, 뭔가 이제는 진짜 본격적인 가을로 입장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죠? 그리고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해요. 대기 오염 문제를 세계가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가 담긴 UN 공식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소중한 맑은 하늘을 우리가 함께 잘 지켜가자는 다짐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날이네요.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양희은의 가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공유하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언제나 여러분과의 시간 함께하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음작품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 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 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유자 등등 아주 특산품이 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박진경님께서 중디다 오프닝에 하늘 얘기하셔서 푸른 하늘 신청할까 했는데 요즘 푸른 하늘 볼만하죠. 집에서 그냥 베란다 확장한 곳에 누워 하늘만 봐도 힐링하는 가을 하늘 너무 좋아요. 애국가 3절이 불현듯 생각나는 날씨와 함께 좀 덜 더워져 살 것 같아요. 하시면서 직접 찍으신 하늘 사진도 또 보내주셨습니다. 참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 보는데 아 정말 멋집니다. 하늘이 하늘엔 역시 파란 하늘만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흰 뭉게구름이 가득가득 있어야 훨씬 더 그 하늘이 더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멋진 하늘 사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진경님 사연 보면서 살짝 조금 아 이게 요즘 감성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좀 뭐랄까 이상했어요. 베란다 확장한 곳에 누워서 이 말이 우리 옛날 같으면 넓은 들판에 누워서 파란 하늘 보면서 낮잠 한번 시원하게 자고 뭐 이런 느낌인데 요즘에는 우리 진경님 사연대로 베란다 확장한 곳에 누워서 가을 하늘 보며 이런 느낌인 건가? 요즘 이런 느낌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참 묘하네요 기분이. 어쨌든 어느 곳이든 좋습니다. 시간 잠시라도 내서 이 높고 파란 하늘 한 번씩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이지영님께서 오늘도 쭝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뇨리따 아 이거 재밌는데요 지영님 안녕하세요 뇨리따 재밌는 인사가 될 것 같아요. 왠지 아, 이 인사는 그 저 스페인어를 쓰는 그런 나라들에 가서 해주면 굉장히 히트할 것 같은데 그쪽 사람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 한글 한마디씩 배우는 게 유행이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정예우님께서 가브리엘 중디님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예우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1500님께서 안녕하세요. 요즘 하늘이 너무 예뻐요. 파란 하늘도 하얀 구름도 마음껏 잡고 싶어지는 멋있는 하늘을 보니 드디어 안 올 것 같은 가을이 귀한 하루하루 생방송도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1500님. 자, 오늘도 역시 잊지 않고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들국화 손진태 씨의 이 계절이 가기 전에, 그리고 티 윤미래의 하루하루.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따뜻한 마음을 음악에 담아낸 노래 두 곡을 만나봅니다. 아, 그런데 두 곡은 가수가 혼자 부른 곡이 아니고요. 여러 동료 가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부른 노래죠. 먼저 가요계의 마당발로 불리는 남궁옥분의 함께입니다.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 미니음반에 수록된 이 곡에는 김세환, 최백호, 유익종을 비롯해 이문세, 강은철, 임지훈, 최성수, 변진섭, 박학기, 김범용, 임범석, 추가열, 윤태규, 박진광, 한승기, 윤영로까지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가수들이 함께 목소리를 보탰는데요. 특히 김범용 선배님은 이 남궁옥분 선배님과 함께 이 곡의 작사와 작곡에 참여했고, 최백호 선배님 역시 작사를 도왔다고 하네요. 이문세 선배님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해 여러 가수들이 한 소절씩 노래를 이어가고, 후반에는 모두 함께 합창을 하며 함께라는 제목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곡입니다. 살다 보면 혼자서는 버거운 순간도 있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인지 이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걸어가자는 것. 어쩌면 특별한 위로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이런 소박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켄의 2010년 노래 사랑은 라라라입니다. 이 곡 역시 여러 가수가 함께 참여해 만든 노래인데요. 켄의 백이성과 인연이 깊은 프로젝트 그룹 M4의 멤버 이세준, 김원준, 최재훈을 비롯해 김경호와 홍경민이 참여했습니다. 워낙 개성이 뚜렷한 가수들이 함께한 만큼 각자의 목소리가 어우러질 때 만들어지는 화음도 참 듣기 좋은데요. 그런데 이 노래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로 마음을 나누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판매 수익금 전액을 대한당뇨병학회를 통해 국내 당뇨병 퇴치활동기금으로 기부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고 노래를 통해 따뜻한 뜻까지 전했던 두 곡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남궁옥분의 함께, 켄의 사랑은 라라라.
1: 우리 모두는 진정한 사랑으로 소중한 평화를 지켜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2: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언제나 평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마음을 음악에 담아낸 두 곡 함께 만나봤습니다. 박진경님께서 쟁쟁한 분들 참여하셔서 듣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이 목소리가 누군지 맞히기도 재밌고. 다 맞추셨어요? 아무래도 모든 가수들이 개성이 너무 강해서 목소리 들으면 바로 아실 수 있죠. 임유리님께서 백로입니다. 하얀 이슬. 술 이름은 아닙니다. 네, 날씨가 선선하고 그냥 파란 하늘에 기분도 상쾌하니 요런 날 세주 생각나시나 봐요. 박효진님께서 퇴근해서 서점에 떡튀순 5포장에 야채 사고 책 반납 하고 집에 오니 7시가 넘었지 뭐예요. 힘들다 유유 맞죠 하면서 들을게요. 아유, 힘든 하루 보내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든 하루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좋아하는 떡튀순 먹으면서 보내는 이 저녁, 아유 너무 좋겠다. 류영진님께서 생각보다 김치 썰다 베인 손가락이 빨리 나와서 다시 주방 입성. 저녁 준비하며 들어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 비냉입니다. 아들 오기 전에 준비하느라 바빠요. 야, 영진님은 진짜 저녁 때마다 가족들하고 먹을 음식 준비할 생각에 굉장히 저녁 시간이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왠지. 오늘은 제때 맞춰서 오나? 이 녀석이? 맛있는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3198님께서 내일은 우리 부부 24번째 결혼 기념이래요. 축하 축하 많이 해주세요. 방송 듣기 딱 좋은 계절이라 기분이 우후 좋아요. 꼭 제 사연을 읽어주시고 내일 9월 8일 결혼 기념일 완전 축하 많이 해주세요. 꼭요. 하시면서 은지 인국의 커플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정은지 서인구 가수인 것 같죠? 자, 하루 전에 보내주셨지만 네, 미리 저도 축하드릴게요. 아, 24번째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복하게 한상의 바퀴벌레 같은 알콩달콩 커플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주현님이 3198 김주현님입니다. 김주현님이 신청해 주신 정은지 서인국의 커플 들려드릴게요.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3827님이 보내주셨네요. 쩡디, 오늘 저희 요양근무제 때문에 오후 4시에 퇴근했어요. 새벽같이 출근했으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보여서 기분 좋게 얼른 앉았거든요. 그런데 제 뒤로 어떤 여성분이 앞으로 아기를 안고 뒤로는 아기만한 가방을 메고 지하철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피곤한데 비켜드릴까 말까 100번 고민됐지만 결국 일어나며 여기 앉으실래요? 라고 여쭤봤더니 네 라고 하셔서 얼른 앉혀드렸어요. 아기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19개월인데 워낙 활동적이라 지금도 애기 힘 빼러 놀러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래요. 아기가 얼마나 신나게 놀았으면 제가 아기 엄마랑 얘기하는 내내 기절해서 자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지쳐 보였답니다. 제가 저는 미혼이라 잘은 모르지만 애기 데리고 나가려면 애기 무게만큼 짐 들고 나가야 하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맞다고 하면서 애기 낳으려면 체력 많이 길러두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아기 엄마가 저랑 비슷한 나이처럼 보여서 더 마음이 쓰였어요. 아기 키우는 세상의 엄마들 모두 힘내세요. 뱁지에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3827님의 신청곡 뱁지에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듣고 왔습니다. 아 어쩌면 이 신청곡도 그 아기 엄마에게 해주고 싶은 딱 그 마음 그 말 그대로의 제목인 것 같아요. 아유 참 진짜 3827님 말씀대로 이 아기 키우는 세상의 엄마들 모두 힘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고 그 자체로 엄마라는 이름 자체로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아기들 체력에 관련된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광고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심고노 씨가 레슬링 선수 심고노 씨가 광고에 등장했는데 아기랑 놀아주는데 심고노 씨가 그 체력으로 아기한테 지는 뭐 그런 광고였어요. 심고노도 안 되는 아기의 체력 뭐 이러면서 진짜 그 정도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건 정말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그리고 체력만으로 안 되는 것 같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또 그걸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아이들은 힘들지만 이렇게 나하고 함께 놀아준 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준 그 엄마 아빠와의 기억으로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착하고 예쁘게 클 것 같고 그리고 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좋은 분 3827님 같은 좋은 분이 자리를 양보해준 그런 기억 때문에 아마 그 엄마는 또 힘을 내서 아이를 키우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 음자폰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자, 3827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홍자영님께서 증대 안녕하세요. 해가 무척 짧아졌네요. 해진 후 어둑한 하늘 바라보며 라디오를 들으니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별빛과 라디오를 벗삼아 보냈던 여고 시절 감성이 펑펑 솟네요. 그때 즐겨 들었던 곡 그중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생각나 신청해봅니다. 자영님이 신청해 주신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지금 들려드릴 테니까 여고 시절 감성에 그냥 푹 빠져보세요.

박효진님께서 아까 그 신청곡 뱁지에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이 노래 들으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첫째 딸한테는 떡볶이 먹다가 맵다고 핑계댔지만 이 노래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유유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엄마들 마음은 다 비슷하겠죠? 그죠? 아마 진짜 이 노래 듣고 눈물 글썽하지 않는 그런 엄마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참 이런 사연 들을 때, 이런 사연 이렇게 받을 때마다 아, 엄마들의, 엄마의 사랑은 정말 얼마나 큰 걸까? 그 크기를 비교한다면 뭐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또 오랜만에 그 어머니 뵙고 왔는데 뭘 그렇게 못 챙겨줘서 그렇게 안달이세요. 그래서 또 먹을 거 한가득 싸가지고 또 집으로 왔네요. 김상우님께서 출석해요. 신청곡해도 되나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1부 끝곡으로 김상우님의 나는 반딧불, 황가람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언제든 편하게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상우님. 뭘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자, 끝곡, 1부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 2부에 먼저 가서 오늘 여러분들과 신나게 싱어롱하는 차터꼬 뮤직곡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준비하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2부에 봬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끝에 언박싱. 우리가 사랑하는 해외 작가 중에 알랭드 보통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불안, 여행의 기술 등등. 20여 년 전 20대, 30대들이 읽었던 알랭드 보통의 책들을 지금의 MZ세대도 그대로 읽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 SNS에서 화제가 되는 알랭드 보통의 책이 하나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은 현대사회 생존법인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잘 살기 위한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기술을 훈련받지 못했던 유혹에 취약한 소비자라고 했는데요. 수많은 광고에 넘어가 소비하지만 사람은 절대 소비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일터에서 성과를 내고 퇴근 후에는 다정한 부모 또는 헌신적인 배우자가 되어 가사와 육아를 챙겨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혹시라도 아이를 챙기지 못하면 자책감에 휩싸이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그저 지금 여기 지구라는 창백한 푸른 점 어딘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니 괴로워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대사회 생존법으로 조용한 삶을 선택하자고 했습니다. 그가 설명한 조용한 삶의 방식은요, 골목길 담벼락 사이에서 피어난 풀꽃, 저녁 노을이 물드는 퇴근길 하늘, 예전에 다녀온 짧은 여행지에서 맛본 소박한 음식 등 작은 기억을 음미하는 것. 이게 내 삶에 녹아있다면 굳이 따라가야 할 핫한 트렌드에 기웃거리다가 허탈할 필요는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알랭드 보통의 글에는 다 괜찮다라는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쉴 틈 없이 지냈으니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잘 해낸 하루였을 겁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스팅의 Fields of Gold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해외 작가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알랭 드 보통이죠. 이분은 또 우리나라를 또 좋아해서 내한도 여러 번 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20대, 30대도 알랭드 보통 책 읽었는데, 또 지금 이 MZ세대들도 똑같이 좋아한다고 하네요. 철학, 역사, 예술을 아우르는 내용을 전하면서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작가라고 할수 있겠죠. 특히 요즘 현대사회 생존법이란 책이 SNS에 화제인데, 아무래도 바쁜 일상 속에 정말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잖아요.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지 좋은 엄마야, 이렇게 해야 좋은 직장인이지,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사회적인 기준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이책 속에는 조용한 삶을 살자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다들 그것만으로도 위로받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알랭드 보통의 이 책이 인기겠죠? 저는 사실 알랭드 보통의 책몇권 읽어보긴 했는데, 현대사회 생존법이라는 책은 못 읽어봤거든요. 갑자기 관심이 훅 가는 게요, 여러분. 이 책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하고 제가 이 라디오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멘트 전해드리잖아요. 오늘도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라고 제가 전해드리잖아요. 이게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오, 나하고 알랭드 보통하고 통하나? 이래가지고 괜히 으쓱해지네. 자, 저도 한번 꼭 찾아서 읽어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2부 차터코 뮤직고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또 어떤 노래들을 함께 즐기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기분 좋은 바람을 타고 음악에 몸을 실은 채 그때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차트 업고 뮤직 고! 차트 업고 뮤직 고! 매주 월요일 2부죠.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가요 그리고 팝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온라인 웨딩 컨설팅 플랫폼 아이웨딩이 선정한 눈물을 쏙 빼놓을 셀프 결혼식 축가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셀프 축가란 뭐 특별한 가수가 아니라 신랑이나 신부가 직접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러주는 축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순위에 오른 노래들을 살펴보면요, 화려한 노래보다는 진심을 전하기 좋은 그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곡들이 오늘 이 차트 안에 들어가 있을지 10위부터 만나봅니다. 10위입니다. 이승기의 2009년 히트곡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이승기의 결혼해 줄래 래퍼 비즈니즈가 피처링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접 결혼을 청하는 내용의 노래인 만큼 결혼식 축가로 이보다 더 직관적인 곡도 드물 것 같습니다. 특히 밝고 경쾌한 분위기 덕분에 결혼식장을 즐거운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그런 곡입니다. 자, 9위입니다. 김동률의 2007년 히트곡 감사 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담담하게 노래하는 곡이죠. 그래서 결혼식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더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시간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겹쳐지기 때문이죠. 결국 감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가장 진솔한 고백. 내 인생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이다 라는 그 마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자, 이 두 곡 중 9위를 차지한 김동률의 감사 함께 들어볼까요?

박효진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기적이 이루어져서 하게 되는 게 결국은 결혼 같아요. 감사 가사 검색해서 따라 부르고 있어요. 이지영님께서 우리를 위한 노래네요. 동률님 이름만 들어도 다정다감. 박진경님께서 아 축가 왜 공감이 안 갈까요? 스몰 웨딩해서 축가가 없어서 공감 안 가나 봐요.

0: 홍장님께서
1: 쫑디의 라이브 진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랜만에 듣는 곡 절로 미소 짓게 되네요. 근데 눈에 고이는 눈물은 뭘까요? 눈은 우는데 입은 웃는 좀 무서운가요?
0: 네, 물론 그 의미는 뭔가 감동적인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건 좀 무섭긴 하네요. 네. 자, 음악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차트업고 뮤지코. 오늘은 결혼식에서 신랑이나 신부가 직접 부른 셀프 축가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8위입니다.

사랑해서 약을 하고 있죠. 한동준의 1995년 히트곡 사랑해서야. 김광진 씨가 자신의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의 주례사를 듣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 만든 곡입니다. 제목부터 결혼식과 잘 어울리는 이 곡은 오랫동안 결혼식 축가의 대표곡으로 사랑받아왔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7위입니다. 쿨의 리드보컬 이재훈의 2004년 노래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람. 바로 사랑합니다. 이재훈씨가 쿨 해체 후에 내놓은 CCM 음반 미라클의 후속곡이죠. 입소문을 타면서 역주행했습니다. CCM 곡이지만 종교적인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연인들을 위한 발라드로 많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사랑한다는 가장 단순한 말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곡입니다. 자, 이 두 곡 안 들어볼 수 없네요. 한동준의 사랑해서야,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류영진님께서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우리 신랑이 프로포즈하며 들려줬던 노랜데 벌써 내년이면 20년이네요. 양수정님께서 중디 목소리 들으며 힘내서 야근 중이에요. 아유 수정님 파이팅! 박진경님께서 내 첫사랑이 불러준 노래가 나올지 순위에 있을까 궁금. 아우 진경님 위험한 사연 감사합니다. 홍자영님께서 저는 중디이고 얼마나 너를 들려주는 사람이랑 사람에게 홀랑 넘어가 여적지 함께 살고 있네요. 이런 좋은 곡들 직접 불러주면 감동이 눈물이 되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아요. 네, 자영님 지금도 아마 행복하게 결혼생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내 노래를 추가로 불러주면 부부가 행복해진다는 참 그런 전설 아닌 전설이 자 계속해서 행복하셔야 돼요. 자 월요일 저녁에 떠나는 음악 차트 시간여행 차트업고 뮤지컬 오늘은 그때 그 시절 우리를 설레게 했던 노래 셀프 축가로 사랑받는 곡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6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6위입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걸 하려고 여기까지 불렀네요. 다행이다. 이적의 2007년 히트곡 다행이다. 이적이 유학 중인 애인이 보고 싶어 그녀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곡을 만든 후 전화해서 1분 30초 동안 직접 불러줬다고 해요. 이 노래를 불러주자 그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결혼의 골인 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팝 노래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자, 5위입니다. 크, 이 노래

추리. 성시경의 2005년 히트곡 두 사람. 잔잔한 멜로디와 성시경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결혼식장에서 특히 사랑받는 곡이죠. 힘든 날에도 서로의 곁을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들을수록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우디, 옥상 달빛 등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 하기도 했습니다. 자, 4위입니다. 구윤회의 2014년 히트곡 Marry Me. 제목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해달라고 고백하는 프로포즈송이죠. 달콤하고 로맨틱한 분위기 덕분에 신랑이 신부에게 직접 불러주는 축가로도 많이 선택되는 곡입니다. 자, 이 중 5위를 차지한 성시경의 두 사람, 4위를 차지한 구윤회의 Marry Me, 이렇게 두 곡 함께 들어보죠.

변시영님께서 얼쑤 쫑디 오늘 축가 퍼레이드네요. 이지영님께서 느릿느릿 아리고 멋진 노래네요. 2846님께서 쫑디 늘 그렇지만 오늘의 음저풍은 더더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하네요. 오늘 들려주시는 음악 들으며 떠오른 곡이 있어 살포시 내려놓고 갑니다. 언제든 적당할 때 들려주세요. 전 항상 음저풍 시간에 여기 딱 지키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음저풍 사랑합니다. 자,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고! 신랑이나 신부가 떨리는 마음으로 셀프 축가로 불렀던 노래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3위는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이적이 부른 2015년 히트곡 걱정 말아요 그대,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OST로 다시 사랑받은 노래죠. 원곡은 전인권 씨가 2004년에 발표한 곡인데 이적의 리메이크 버전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원곡까지 다시 주목받으며 역주행했습니다. 전인권 씨는 이혼의 아픔을 겪던 시기에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해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노래가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도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살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함께 잘 헤쳐나가자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식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단순한 사랑의 고백을 넘어서 앞으로 어떤 날이 오더라도 서로의 곁을 지켜주겠다는 든든한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제 2위 만나볼까요? 2위는요, 노을의 2004년 히트곡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노래 청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노래죠. 제목부터 청혼인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까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곡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우리 이제 함께 살아가자 라는 두 사람의 약속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자, 이 두 곡도 안 들어볼 수 없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 청혼.

0: 이계성님께서 정대형님 오늘 9월 7일 제 생일도 이렇게 저물어가네요. 생일을 낭만적인 청혼곡들로 채워주셔서 한 곡 한 곡 선물 받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 정빛나에게 손편지와 해바라기 두 송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늘 부족하지만 행복한 웃음을 만들어주고픈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곡으로 생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1: 아, 본인의 생일을 맞이하는 이런 마음가짐. 와, 참 바람직한 마음이네요. 많은 남편들이 공공의 적으로 만들기 딱 좋은 이계성님 생일 축하드리고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정희연님께서 오우 청혼 오랜만이네요. 박진경님께서 결론은 첫사랑이 불러준 곡은 안 나오는 걸로. 그 노래는 조장혁님의 노래였는데.
0: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오늘은 그 노래는 안 나가는 걸로. 자,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 고. 오늘은 신랑이나 신부가 결혼식에서 셀프 축가로 불렀던 노래 1위부터 10위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위 발표합니다. 1위는요, 한동근의 2016년 히트곡 그대라는 사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해졌는지를 노래하는 곡이죠. 특히 그대라는 사치, 이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사치라는 말에는 흔히 과하고 넘치는 것을 떠올리지만 이 노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는 너무나 고맙고 과분한 행복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2016년 발표 당시 한동근의 역주행 열풍과 함께 큰 사랑을 받았고요. 음원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오랫동안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노래방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 직접 불러보고 싶은 애창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1위를 차지한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들려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자, 내일은 스페셜 라이브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오랜만에 뵙는 분인데 이별 여행의 주인공 원미연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내일도 저녁 7시에 음저풍으로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0: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4: 펄!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0: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듣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네, 요즘 만원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 무엇이 있을까요? 든든한 한 끼를 사 먹기에도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는 만원인데요. 그 만원으로 어려운 이유도 돕고 서울 곳곳을 걸으면서 여행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또 순교 성인들의 깊은 신앙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특별하죠? 아마 벌써 시작하신 우리 교우님들 또 우리 오솔길 가족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서울대교구 서울 순교자 현양위원회에서 올해로 8회째 진행하고 있는 9월의 동행입니다. 교황청이 승인한 국제 순례지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따라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걸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만원으로 구입하는 순례자 여권, 편안한 운동화, 그리고 순교 성인들의 발자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명동 성당, 가회동 성당, 중림동 약현 성당 어디서 시작을 해도 좋지만요. 네, 지금은 우리에게 허락된 오솔길 산책부터 떠나보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기도의 오솔길로 시작합니다.

바국어 네 순례자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야 오늘 여는 말에 딱 맞는 노래가 이렇게 선곡이 됐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우 박우곤 형제님의 목소리도 참 좋구나. 그리고 노랫말도 그렇고요. 네, 여러분들은 뭐 산티아고 순례길 걸어보셨나요? 혹시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를 버킷리스트로 정해놓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그래도 뭐 멀리 떠나지 않아도 우리 가까이에서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는 성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그중에도 서울 순례길을 가는 것,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순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요. 모두 3개의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24곳이나 가면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모두 방문해서 스탬프를 찍으면요. 구요비, 예, 욥 신부님께서, 아니, 주교님이군요. 주교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장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정말 멋지고 재밌지 않나요? 무엇보다 수익금 전액이 우리나라 기금과 또 해외 선교 사업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단돈 만 원으로 의미와 재미, 보람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행복한 순례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서울 순례길에서 만난 순교 성인 이야기나 아니면 9월에 꼭 가고 싶은 성지 마음속에 있으시죠? 아니면 벌써 다녀오신 분도 계셨겠네요. 예, 그 이야기 서로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의 순례 체험 이야기 기다릴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네,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의 사연이.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이 네, 한 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1만 원, 네, 만 원.

네, 행복이네요 하셨어요. 1만 원이라고 쓰니까 이것도 또 새롭게 읽어지네요. 재밌네요. 네, 맞아요. 차분해졌습니다. 날씨도 이제 길을 걸어오는데 아유, 햇살이 정말 눈부시고 하늘에 구름이 몇점 없는데요. 파란 하늘이에요. 야, 이렇게 좋은 날이 있구나. 여름을 어떻게 우리가 견뎠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 하하 대사님, 네. 오늘 당진은 하늘은 맑고 화창하네요. 9월에 동행 한번, 그러니까 사랑 애자예요, 그게. 9월에 동행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데, 주중에는 당진에 있어서, 점점점, 아이고, 아쉽군요. 그럼요, 그거 참, 동행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그리고 달리기 조금 전에 광고했었는데요. 이 시간 하기 전에 전 광고. 교구에서 서울교구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보시고 네 검색해 가지고 보시고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 대사님? 예, 임유리님, 네 수녀님 잠시 쉬어 갈게요. 네팔 소식 들으니 수녀님 생각이 났어요. 오늘 하늘이 정말 예쁘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저번에 네팔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도 아직도 생활 안에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분이나, 네, 우리 수색대가, 구조대가 한 분, 중국 분이었나요? 그분을 또 이렇게 찾아내셨고, 또 다른 여자분도 어떤 건물 더미 밑에서 또 살아있는 걸 발견해서 또 구출하셨어요. 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열흘이 한참 넘었는데, 그 터널 안에 계신 분들, 정말, 아, 정말 생사를 모르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기다려 주셨으면. 근데 뭐, 먹을 것도 없고, 식수도 없고, 그러면 어떡하나. 우리나라 분 아홉 분 어디에 계실까요? 참, 걱정입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도미니카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왔어요. 수녀님, 가족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래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사제 중창단 위로가 부릅니다. 주님의 편지.

사제 중창단 위로가 불렀습니다. 주님의 편지. 와, 이게 사제들이 참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네, 부르니까 참 차분하네요. 예. 난 소중해 안나님. 네, 오셨어요. 9월 9일 건강히 정신건강의학과 다녀오게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정신건강의학과. 뭔가 심적으로 불편하고 힘든 건가요? 아마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주님께서 네, 도와주실 거라 저는 생각하면서 예. 뭐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고요. 또 그것도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의사가 또 처방해 주는 대로 또 잘 따라서 치료하면 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막 먹어야 하는 약도 안 먹고 뭐 내 마음대로 막 하게 되면 정말로 몸이 안 나아요. 낫지 않으니까 정말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하는 것도 순명이다. 주님의 뜻이다 하면서 정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 잘 챙기세요. 2037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면서 가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아침에 흰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네요. 와, 그렇군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태양이 강렬하게 햇살을 내리쬐는 오후 4시에 누구나 기도로 하나 되는 주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기도의 오솔길로 쏙 들어왔어요. 예, 2037님 늘 너무나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문장이 참 수려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좀 굉장히 기분이 업되는 그거예요. 정말 오늘 백로라는 걸 제가 지금 그 칼렌더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 정말 그러네요. 흰 이슬이라는 이름처럼 밤새 풀잎에 맺힌 이슬이 아침에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날이었는데 오늘 아침이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정말 우리가 새벽엔 잘 못 봤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농부님들은 그 새벽에 맺힌 이슬을 하얀 이슬을 본 분들도 꽤 계시겠습니다. 예, 가만 생각해보면 뭐 계절도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떤 작은 변화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백로처럼 작은 한 점으로 풀잎에 맺혀지는 그것도 참 은총처럼 우리의 삶도 하느님이 그렇게 하루를 점처럼 나를 이 계절에 놓아두신 거라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예, 개혜정 스텔라님, 한 달 후에 저희 구리성당에서 바자회를 하는데요. 바자회 때에는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지난 토요일 티켓을 7개나 구매했답니다. 저도 티켓으로 먹거리도 구매하고 필요할 것도 사려고요. 아무튼 구리성당 바자회가 성공적으로 마치길 응원 중입니다. 와, 우리 스텔라님 참 적극적이시다. 그죠? 와, 티켓을 7개나 뭐 먹을 것도 사 먹고 또 거기에서 바자회 때는 뭐 이런저런 물건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필요한 거 눈여겨 보시면서 또 구입도 하시고 재밌지 않나요? 아, 전 기분 업되는 일이 벌어지겠는데요. 재밌게 좀 잘 지내시고 네,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푸른 하늘 삼회일님, 네. 주말 고향에서 부모님 모시고 병원도 다녀오고 공서에서 미사도 참여하면서 주말을 보내고 평소처럼 일하면서 함께 들어요. 원래대로라면 먼 길을 다녀오는 일을 하나 더 해야 됐었는데 상황이 좀 문제가 생겨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하느님이 그만이라고 조금 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 모시고 병원 다니고 그러느라 주말에도 잘 쉬시지 못했잖아요. 돈은 뭐 조금만 덜 벌고 내 몸도 돌봐라 하시는지 아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항상 착하고 선한 정말 성실하신 우리 사무엘 형제님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대사님, 네, 떠올리셨네. 어제는 저희 본당 창사동 성당 출신인 정현수 스테파노 신부님이 지난 6월에 독일 프라이징 주교자 성당에서 서품 받으신 후에 출신 본당이 저희 창사동 성당에서 천미사에다가 안수까지 해주시고 점심 식사도 함께하고 잔치 벌이셨군요. 네, 잔치국수인가요? 예,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예, 아이고 너무나 축하드리고 신자들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멀리에서 예, 또 사제 서품 받으시고 네, 출신 본당이라고 또 꼭 오셔가지고 안수까지 해주시고 잔치를 안 벌리면 안 되죠.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 평화런 마라톤 벌써 신청했습니다. 하하하. 그렇죠. 하하대사님이 마라톤에 참석 안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꼭 했으면 하는 교구 행사니까요. WYD를 성공으로 하기 위해서 또 벌어지는 그런 행사, 마라톤 행사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김정미 모니카 자매님 기도 사연 만나봅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두들 평안하신지요? 저는 용인 동백산을 김정민 모니카이고요. 근데 저희 형과 지금 내치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실 갔다가 지금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시거든요.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형부는 너무너무 순하시고 착하신 우리 형부거든요. 형부 빠른 쾌유 부탁드려요. 기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청곡은 180

네, 모니카 자매님, 안녕하세요. 아유, 근데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갑작스럽게 형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으니, 와, 가족분들 마음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또 무겁고 안타까워 하실지, 사실 뭐 멀리 있거나 뭐 관련도 없는 저 같은 사람 아니면 다른 오솔길 가족님들은 그만큼의 체감이 안 되죠. 짐작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아, 이제 더구나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예, 면회 시간도 사실은 제한되어 있고 보호자 외에는 자유롭게 찾아뵙기도 어렵잖아요. 우리 모니카 자매님이 곁에 가서 손이라도 꼭 잡아드리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도 참 답답하고 걱정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에 맞춰서 뭐 들어가는 순서를 좀 정하시면, 뭐 들어가는 일은 좀 있더라고요. 보호자가 나와가지고 대신 들어가서 좀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걸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 예. 아, 근데 회복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아유, 가족도 그렇고 본인 지금 의식이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의식도 있으시죠? 잘은 모르지만 의식이 돌아오셔서, 뭐, 어디 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는데, 예, 너무 길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 말씀 중에, 네, 너무너무 순하시고 착하신 형부라는 그 말씀이, 아이고, 형부를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하고 가족들이 또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었는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프시니, 어쩌나 하는 생각, 예, 사랑하는 가족이 사실 아프면 누가 뭐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시간을 견뎌줄 수도 없어서 사실 더 마음이 아프죠. 형부니까 언니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형부를 걱정하는 만큼 언니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아서, 예, 함께 주님께 우리 형부님을, 예, 맡겨드리면서 그 마음으로 오솔길 가족분들과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신 모니카 자매님의 형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자매님의 형부를 보살펴 주시고, 몸의 모든 기능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치료하시는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하느님께 의탁하는 믿음과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사랑해 주님, 자매님의 형부를 보살펴 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김정미 모니카 자매님께서 아까 신청하신다고 했었는데요. 신청곡 가톨릭 성가 180번 가톨릭 합창단의 노래로 듣습니다. 주님의 작은 그릇.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정해 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는 주님이 꼭 귀 기울여 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수녀님 그리고 가족님들 저 이런 기도 꼭 필요해요 하고 얘기해 주시면 다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별빛사랑님, 안젤라님, 네, 계정 스텔라님, 푸른하늘 사무엘님, 그리고 도메니카님, 홀로 남은 고음님, 2037님, 로즈마리님, 어우, 다 같이, 네, 형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다행히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겼다고 하니 재활을 잘하셔서 빨리 완쾌되길 바래요. 아, 그렇군요. 일반실로 옮기셨다고요? 어머, 예, 정말 빨리 어느 정도 기도의 힘인가요? 일반실에 가셨으면 그래도 재활을 하실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기형님, 네, 모니카 자매님의 형부께서 빠른 회복되시길 화살 기도.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 맞으면서 출석합니다. 아이고 이기영님도 좀 몸을 돌보셔야 되는군요. 네. 아유 한 방으로 또 이게 치료하시는 거 좋습니다. 빨리 건강

순교자들의 굳센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느님, 9월 순교자 성호를 보내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목숨 바쳐 신앙을 지켜낸 그들의 용기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하소서. 주님,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저희의 마음도 천천히 돌아보게 하소서. 바쁘게 살아가느라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기쁨을 느끼게 하소서. 때로 삶의 길이 힘겹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에도 순교자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가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이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기억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할 가족 공동체와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저희가 걷는 삶의 순례길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이 순교자들처럼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하늘바라기가 노래한 순교자 송가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안경근 스테파노님, 예, 어서 오세요. 시원한 날씨가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수서동 성당은 20일이 본당 설립 34주년 본당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구역별 장기자랑 대회와 2027 세계 청년대회 준비 기금 마련 전신자 바자회를 엽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되고 수고하시는 많은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본당 행사에 또 뭐 구역별 장기자랑 아유 너무나 재밌겠네요. 신자들이 얼마나 신날까. 2027 세계청년대회 또 기금 마련 전신자 바자회 성공적으로 정말 잘 돼서 거의 뭐 40만 뭐 몇십만 명 아이들이 온다 그래요. 청년들이. 그러니 정말 제대로 성공적으로 잘 무사히 잘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황님도 오시는데 예, 바자회 해가지고 좀 보탬을 드려야죠. 예, 저희 수녀원에서도 무슨 묵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희도 뭔가를 해요. 2천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묵주를. 예, 3435님 네, 성당에서 합창 연습 마치고 일어서다가 어머머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집에 와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돼야 집에 주님의 집에 가서 미사도 드릴 텐데 속상해요. 어이구 김영주 안나님 어떻게 합장 연습 너무나 온힘 다해서 했나요? 뭐 긴장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든가 아니면 경직돼 있으면 넘어져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다친 게 아니었길 바라면서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스티나님, 네, 요즘 마음이 힘드네요. 선의를 베풀고 배려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저에게 피해를 주는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요.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지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괜찮아질까요? 아유, 뭐.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주님께 투덜도 거리고요. 마음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그분에게 차분하게 조곤조곤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상처 주고도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은 뭐 당장 그 사람에게 가면 좀 격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 다스린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예, 내 선의는 이랬었거든 그랬는데 이렇게 반응이 와서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어 이렇게 나 전달법으로 하면 자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8196님 월요일 아침 미사 다녀왔어요. 산정호수 하늘이 참 예뻐요. 라디오 크게 틀고 댄스 음악 나오면 춤출게요. 아니 근데 댄스 음악 뭐 우리 PD님 댄스 음악 아닌 것 같은데 어우 하늘이 진짜 예쁘네요. 오늘 왜 이렇게 예쁜 하늘을 주님이 주셨을까?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예. 6551님 수녀님 사랑합니다 하트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에스토니아에 있는 김현진 아우구스티노 아들 생일 축하해 주세요. 며느리 김카타리나 둘째 아기 7주째예요 임신

소식하셨네. 와, 7주 이때 참 조심해야 되는 때라고 하더군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 무럭무럭 잘 자라서 예, 세상에 또 쫙 나와야죠. 아우구스티노 아들 생일이군요. 정말 건강하고 잘 지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경산맘, 네, 해피맘님.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도 운문산 캠핑장 다녀왔는데요. 새벽에 추웠답니다. 아, 1박 2일로. 와, 또 이렇게 멋지네요. 오, 아, 이게 텐트인가요? 이렇게도 하는군요. 아, 밤이라서 껌껌해서 사진도 좀 어둡습니다만 잘 지내다가 오셨죠? 감기 안 걸리셨기를. 네, 네, 아주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작은 선택들. 순례의 길을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교자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신앙을 지키는 일이 곧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던 시대였으니 아마 우리와는 두려움의 차원이 많이 달랐겠지. 그렇다고 순교자들이 겁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닐 거야. 무서웠을 테고 떨렸을 테고 어쩌면 막막한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려움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작고 소박한 희생의 순간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사과해야 할 때, 정직하게 말하면 조금 손해볼 것 같을 때, 바른 지향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한 번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냥 그러지 뭐 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 어쩌면 이런 선택들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교자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지만 우리는 때로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것에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이 계절에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며 순례길을 걷고 싶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매일 작은 선택의 순간 있죠. 아, 정말 하기 싫은데 그냥 모른 척 할까? 뭐 이런 생각 말이죠. 예, 뭐 조금 자존심 상하고 미운 사람 뭐 생각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기도를 해주는 것. 와, 이거 작은 순교 하나 했네 하고 살짝 칭찬해 줄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예, 끝곡으로 옹기장이가 부르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보금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3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 가운데에서 이 구절에 머물러 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박해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듯 합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를 고쳐주면 분명 자신에게 비난이 쏟아질 수 있음을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를 감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도 자신 앞에 있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청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건네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건네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희망을 선사해주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연중제 23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한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착하게 사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싫은 소리를 못해서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나도 내 마음대로 살까 싶을 때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착한 마음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나의 선함을 지키려면 언제나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고 하기보다 때로는 단호해질 줄도 알아야겠더라고요. 모든 걸 참고 받아주어야만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계속 좋은 사람이 되어줄 필요도 없죠.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부당한 일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건 역시 내가 가진 좋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래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착한 마음은 잃지 않되 나 자신에게는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슈퍼키드의 잘 살고 볼일입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까지 저는 뭔가 좀 착한 사람처럼 되고 싶었던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마음이었을까 싶기도 하긴 한데 그때는 친구들이 하도 뭐 풀, 가위 이런 걸 잘 안 가져와서 그냥 몇 개씩 더 가져가곤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3학년이었나 4학년이었나 내가 왜 이렇게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제 것만 가져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게 정말로 착하다는 것에 어떤 매여 있는 것이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남을 잘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이게 나의 원래 모습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착하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인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착함이라는 것은 조금 바보 같고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참 좋기는 한데 그게 내 마음에서 정말로 우러러 나오는 게 아니라면 계속 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어떤 모습에 나를 끼워 맞추는 불편함, 자유롭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이상적인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았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진노하시는 장면을 몇 군데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그런 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착한 목자라고 하시는 예수님도 항상 화 안 내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 안에서 무엇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지향점이 있는가 그런 점이 참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착하게 사는 것과 모든 걸 참는 걸 같은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싫어도 웃어주고 속상해도 괜찮다고 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고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을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부당한 일엔 아니라고 말하고 필요할 때 거리를 두는 것도 나를 존중하는 방법이니까요. 내가 무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존중하는 것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발견하는 게 정말로 착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큼 스스로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월 7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소유 매드클라운의 착해 빠졌어.

0: 오늘 여기서 내게 꼭 이별을 말할 것 같아.
1: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4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최근에 집 매매를 하고 나름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유기견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가보니 진도 믹스견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호소에 있는 개 80% 정도가 진도 믹스견이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소형견은 유기가 돼도 입양이 빠른 편인데 중형견이다 보니 아무래도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도 중형견을 좋아했고 흔히 말하는 믹스견을 키우는 게 오래된 소망이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다 괜찮은데 1인 가구인데다가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선뜻 입양을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날 만난 한 아이가 자꾸 눈에 아른거립니다. 보호소에서는 부담스러우면 임시보호부터 해보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보통 8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고 운동하는 날은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옵니다.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1시간씩 산책을 시키고 대신 헬스를 좀 줄여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도 제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보호소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보살피는 게 더 나은 일일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유기견 봉사에서 만난 강아지를 입양해도 괜찮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집에서 진돗개를 키우셨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고 일주일쯤 뒤에 집에 도둑이 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우연이었을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어머니는 그 다음부터 개를 더 이상 키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고양이와 강아지를 좋아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삶도 참 이상적인 삶, 좋아하는 삶인 것 같다고 느끼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신부로 살아가는 삶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미사와 여러 일정으로 집을 오래 비울 때도 있고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본당이 바뀌면 계속 생활하는 공간도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무언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먹을 것과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처럼 어떤 면에서 나의 아이처럼 내 삶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중요한 자리를 내어주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피곤해도 산책을 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여행과 이사, 하루의 시간표까지 그 생명과 함께 생각해야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맡겨진 신자들보다 그 아이가 더 나에게는 우선적으로 되어야지만 사실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사연자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이 아이를 소중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내가 함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보호소에 있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요. 다만 더 나은 며칠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일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의 생활을 보면 강아지가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이 꽤 길 것 같거든요. 아침과 저녁으로 한 시간씩 산책을 하더라도 출근에 있는 동안의 시간이 참 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같은 진도 믹스라고 해도 아이마다 성격이 분명 다를 거고 조금 중형견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입양을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봉사를 몇 번 더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와 산책도 해보고 보호소에 있을 때 어떤지 또 계속 우리가 더 알아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나의 어떤 삶을 변화시킬 만큼 내 안에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임시 보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점차 내가 정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우리가 마음이 되면 충분히 또 기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를 또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나도 분명히 이 생명체, 이 아이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고 이 아이 역시 우리에게 또 그런 아이가 되어주겠죠. 그래서 오늘 미션은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보호소를 찾아가서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는 겁니다. 분명히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예전처럼 그냥 밥 주고 어떤 잠자리만 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루카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보지 않느냐.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

장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0412님, 12시 지나서 드디어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예전에는 12시가 딱 되면 친구들이 문자로 제일 먼저 축하해줬는데 그 녀석들 어디서 뭘 하는지, 이제 제가 스스로 안 챙기면 제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고해소에서 축하받고 싶습니다. 네, 먼저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부가 되면서 축하해주는 일보다 축하받는 일이 더 많아졌었는데 사실 그런 게 좀 마음의 빛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저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예전보다 확실히 무언가 12시 딱 지나서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가 예전보다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관계가, 어떤 인터넷상의 관계가, SNS상에서 관계가 더 가까워졌음에도 오히려 조금 더 멀어진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정말로 잘 축하받고 축하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3049님, 아 망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인데 왜 이 시간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해질까요? 신부님 목소리 듣고 있으면 잠이 올까 싶어서 오늘은 고해소로 정했습니다. 네, 가끔 일찍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그 시간에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또 전자기기를 다 치워봤는데 계속 말똥말똥하게 그렇게 또 1시간, 2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경험을 해서 뭐가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오늘 들으시면서 또 잠 잘 이루실 수 있기를 또 기원드립니다. 8263님, 드디어 서류 낙방 20번 만에 내일 최종 면접입니다. 이제 그만 떨어지고 합격하고 싶어서 그런지 더더욱 떨려서 잠이 안 오네요. 심장이 너무 쿵쾅거리는데 응원 좀 해주세요. 이한철, 박세별,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신청합니다. 아, 네, 요즘에 이렇게 서류 지원하고 우리가 또 그런 거 하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주변에 꽤 괜찮은 스펙을 가진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도 한 87번인가? 97번인가 지원한 끝에 이제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반복하다 보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근데 그럼에도 계속 내야 하는 어떤 상황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번에 또 최종 면접까지 가셨으니까 정말 떨지 말고, 떨려도 괜찮으니까 내가 정해져 있는 나의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것, 평소보다 못하지 않고 평소에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응원해드립니다. 잘 보시고 오세요.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이한철,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에 새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의 양식. 내 마음에 지표가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안톤 브루크너의 위르가 예스의 플로로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영혼의 양식 이번 주에 전해드릴 말씀은 미카 5장 4절의 말씀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인 8일 화요일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입니다. 이날 제1독서에 미카 예언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를 기다리며 그분께서 평화를 가져오실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도 한 사람의 탄생만을 기뻐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평화의 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시작되었음을 함께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들으신 곡은 안톤 브루크너의 위르가 예스 플로루이트입니다. 브루크너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로 교향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깊은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미사곡과 여러 합창 성가를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곡의 제목은 이 사이의 가지에 꽃이 피었네라는 뜻인데요. 동정녀가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을 낳으셨고 그분께서 평화를 되돌려주시어 당신 안에서 땅과 하늘을 화해시키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음악은 아주 조용히 시작하지만 하느님께서 평화를 되돌려주셨다라는 대목에서 목소리가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갈라졌던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어지는 모습을 음악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노래를 부른 떼네브레는 세계적인 보컬 앙상블 킹스 싱어즈에서 활동했던 나이절 쇼츠가 2001년 창단한 영국의 전문 합창단입니다. 대성당을 채우는 듯한 풍성하고 강렬한 울림과 실내 앙상블의 섬세하고 정밀한 소리를 함께합니다.

크게 들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따뜻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지스의 테크니컬러 드림스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5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엄청 듣기 좋은 정도는 아니어도 나름 어른스럽고 신뢰감 있는 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영상을 찍었다가 우연히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게 됐는데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떨리기까지 하는 게 꼭 어린애가 찡찡거리면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휴대폰으로 다시 녹음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검색해보니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두개골을 통해 울려서 더 깊고 풍성하게 들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사람들이 찡찡거리는 듯한 제 목소리를 계속 들어왔다고 생각하니 좀처럼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러고 다녔나 싶어서 급 우울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자신감도 없어졌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도 제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렸을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차라리 제 귀에도 실제 목소리랑 똑같이 들리면 말할 때마다 주의라도 할 텐데 저에게 어른스럽게 들린다는 게 더 저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발성교정 클래스라도 다녀볼까요? 신부님은 목소리가 좋으시던데 이런 고민 없으셨나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우연히 녹음된 내 목소리를 들었다가 어른스럽지 못한 톤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예전에 교직을 이수하면서 각자 강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각자 모두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충격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는 일이 지금도 편안하지는 않아요.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제 어떤 습관들이 분명히 사실 있거든요. 그나마 녹음을 할 때는 조금 덜한데 사실 저는 일상생활 안에서 훨씬 말이 말끝을 흐리기도 하고 문장의 마지막을 좀 급하게 빠르게 끝내는 어떤 성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산 동안은 의식적으로 조금 더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고 발음도 의식적으로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부재 때 이제 평화방송 아나운서 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아주 짧지만 한 번씩 어떤 그렇게 교정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던 적도 있는데요. 사실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나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게 참 어려운 순간인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마주하고 고쳐낼 수 있다면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렇게 목소리를 중심으로 내 업으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타인의 어떤 방식들, 어떤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캐치하신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으려면 내가 그걸 직접 들려줘야지만 그게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내 목소리나 나의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귀로 들리는 목소리랑 남들이 듣는 목소리가 분명히 다르긴 하거든요. 또 녹음된 목소리도 사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음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나는 내 목소리가 너무나 어색하지만 또 누군가는 내 목소리를 분명히 또 좋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저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 사실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누군가는 우리의 그냥 목소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말하는 내용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본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너무 사실 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찡찡거린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도 제 목소리가 스스로는 되게 이게 좀 너무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좋다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니까요. 성악에서도 중요한 것은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이상적인 소리를 만드는 것보다 내 몸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나오는 내 소리를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이 순간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성이나 스피치 수업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다만 억지로 목소리를 낮추거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꿀 필요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조금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목소리에 대한 실망으로만 남겨두기보다 내 목소리로 더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의 어떤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경험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의 미션은 다음 회의나 대화에서 문장의 마지막까지 조금 천천히 또렷하게 한번 말해보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목소리 말고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 순간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스텝업을 해보는 순간, 나중에는 또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강연을 할 수 있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9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과 제 마음속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백지영의 목소리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늘이 푸르게 깊어가는 걸 보면서 가을이 왔다는 걸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오염되고 이상기후로 가을에도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자,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라고 합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 지키기 위해서라도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종이 비행기 17이다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네. 어떤 이런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는 상상을 해보면 파란 하늘에 하얀색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물론 제가 종이 비행기 접어서 날렸을 때 그렇게까지 멀리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네, 그런 상상해보면 정말 푸른 하늘.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푸른 하늘 가끔 보면 하늘 진짜 푸르다, 예쁘다 이런 말할때 있지만 봄, 초여름까지만 해도 좀 뿌연 하늘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요즘 좀 어둑어둑한 하늘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조만간 또 가을이 오면 청명하고 푸르고 높은 하늘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53

이에요.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샵 1053 누르고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 사용과 함께 신청곡 보내실 수 있어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함께하는 월요일이죠.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죠. DES의 별을 따라서 듣고요. 익투스 어느 날입니다.

오늘은 비가람 출판사에서 펴낸 민명자 작가의 책 새벽 한 조각에서 사과는 어디로 갔을까 함께 하겠습니다. 사과 옆에 왜 해골을 그려넣었을까? 폴 세잔에 해골이 있는 정물을 본다. 화석처럼 굳어있던 다락박 풍경이 겹친다. 그 사과들은 어디로 갔을까?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자리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며칠 사이에 갑자기 병색이 깊어졌었어.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산 사과를 머리맡에 던져놓았지. 사과는 한동안 다락방에 있었어. 사과에 대한 기억은 딱 거기까지다. 흑백 화면은 다락방에서 정지된 채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앞둔 시기였다.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은 말 그대로 수업의 연장이라고 했지만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여행지는 경주 불국사. 기차를 탈 기회도 거의 없었을 때이니 기차 여행에 대한 설렘과 친구들과의 여행에 대한 호기심과 계획으로 한껏 들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시름시름 시작된 어머니의 병세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 의료 시설이 지금 같지 않던 시절이라 그랬는지 의사들은 그저 간이 좀 안 좋다고만 할 뿐 뚜렷한 병명을 찾아내지 못했다. 외할머니는 내게 수학여행을 포기하라고 하셨다. 나는 꼭 가야 한다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웠다. 그동안 등록금에 조금씩 합해서 낸 수학여행비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게 첫째 이유였고 어머니 병은 나으면 되지만 수학여행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서 꼭 가야 한다는 게 둘째 이유였다. 어머니는 잠깐 앓다가 자리를 툭툭 털고 가볍게 일어나면 되는 거였다. 나는 결국 수학여행을 갔다. 그리고는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싹 잊었다. 낮에는 고도 경주의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고 밤에는 친구들과 놀며 날밤을 세웠다. 그 시각에 어머니의 생명불이 사위어 가고 있다는 걸 알 리 없었다. 사흘을 하루처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에 앉으니 그제야 불현듯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삶은 계란이랑 과자 등을 파는 홍익요원이 기차 객실 통로 사이로 지나갔다. 그물처럼 생긴 망에 담긴 사과가 눈에 띄었다. 그물망 한 줄에 사과가 다섯 개씩 들어있었다. 나는 편찮으신 어머니에게 큰 효도라도 하는 양 큰맘 먹고 남은 용돈을 탈탈 털어 두 줄을 샀다.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해서 보니 어머니는 혼수 상태였다. 그 사이에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거였다. 수학여행을 잘 다녀왔노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다. 그날 밤을 겨우 넘기고 이틀째 되던 날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아야 했다. 삶의 고통은 질기지만 날숨 한 번으로 끝나는 죽음의 순간은 참으로 허망하고 가볍다. 어머니는 그렇게 마흔의 생애를 거두고
나비처럼 호련히 지상을 떠나셨다. 외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사람들한테 너 욕 안 먹게 하려고 어멈이 너 오는 거 기다렸다가 간 거야. 어머니는 내가 사온 사과를 한쪽도 맛보지 못하셨다. 그 사과는 사무제 후에도 망에 담긴 채 다락방에 버려져 있었다. 차마 먹을 수가 없었다. 달랑 남겨진 삼남매 중 그 누구도 사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한덕훈 신부님과 김혜리가 함께한 어머니 당신께였습니다. 네, 민명자 작가의 책이었죠. 새벽 한 조각에서 사과는 어디로 갔을까 함께했는데요. 사실 다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뒷이야기가 있는데 책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였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또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겁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이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예. 평소에 막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또 가끔 그런 생각이 들때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좀 표현을 잘 해야겠다. 그 최근에도 좀 생각하긴 했었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민명수 작가님 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찾아보고 요즘 어떤 책을 먼저 읽을까만 항상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심윤옥 루시아님이 찬미예수님 첫 곡으로 구역별로 성가대회에서 1등한 곡이 흘러나오는데 마음 뭉클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너무 행복하게 연습했던 곡이에요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나는 천주교인이요 들으시면서 보내주신 거죠. 이곡 좋죠. 예, 힘드신 분님 부르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불러도 좋고 뭉클한 곡입니다. 예, 이렇게 기분 좋게 들으셨다니 저도 기뻐집니다. 야생화님이 9월 10일은 대녀 소피아의 출산 예정일이랍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아이가 거꾸로 있어서 좀 일찍 수술하게 됐다고 해요. 며칠 안 남았네요. 떨리실 것 같아요.

피아님 출산하셔서 아름다운 아기 만나시길 바라며 심플리시티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띄워드릴게요. 5687님은 오는 토요일에는 최영업 신부님 희망의 순례지, 전북 완주, 오두제 교촌, 전남 진밭들 교촌, 충남 부여 도요 안골 교촌 등 세곳 순례를 위해 새벽 4시에 출발합니다. 아, 저희 방송 들으셨을까요? 이거 지난주에 보내신 건데 그럼 토요일에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오셨을까요? 예, 주님과 성모님의 보살핌으로 잘 다녀올게요 하시면서 최은영 스텔라의 샬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신청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셨길 바라면서 후기도 또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5687님이 신청하신 최은영의 팔로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야생화님과 대녀 소피아님, 네, 사랑하는 아이 만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플리시티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띄워드릴게요.

심플리시티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최은영 스텔라 샬롬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마르코 크리진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로마에서 사제품을 받은 후에 고향에서 사목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코시체 지역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교 신앙을 되찾길 바라며 선교를 떠났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녀 레지나, 성 아나스타시오 등 25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인호주사가 부릅니다. 하느님 그리고 나.

네, 이노주사의 하느님 그리고 나였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어떤 규정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죠. 그런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들어보시고요. 저는 석소영이 부르는 당신의 이름 놀라운 사랑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

0: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가톨릭 평화방송 장비점검 시간입니다. 정규 방송은 오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가톨릭 평화방송 장비점검 시간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8일 화요일 북대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대신학교 김정일 안드레아 신부 집전입니다.

0: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1: 오늘은 9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입니다. 입당성가 260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옵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복되신 동정녀께서 성자를 낳으시어 저희 구원이 시작되었으니 동정녀 탄생 축일을 지내는 주님의 종인 저희에게 천상 은총의 선물을 내려주시어 길이 참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미카야연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3: 미카야연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저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이다.
1: 저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이다.
3: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1: 저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이다.
3: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1: 저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이다.
2: 알렐루야,
1: 알렐루야.
2: 거룩하신 동정녀.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웃지야를 낳았다. 웃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

0: 살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킴을 낳았으며 엘리아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훗을 낳았다. 엘리훗은 엘라자르를 낳고 엘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예, 오늘은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모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의 탄생일을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리아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러니까 한 인간, 한 개인의 생일을 기억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 그 의미를 넘어서 연약한 피조물인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인간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구원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탄생 축일 생일이 아니라 구원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 즉 동정 마리아 탄생을 기념하는 것의 초점은 성모님, 그러니까 마리아 한 개인, 한 인간, 개별적인 인간 존재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장차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이 구원 역사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탄생이라고는 하지만 그 뒤에 이면에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마리아 탄생 축일이 갖는 이러한 이 그리스도론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리아는 주님 구원의 협력자이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업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오복음 1장 16절의 말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 문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했죠. 마태복음 1장의 이 서두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뭐 이제 낳고가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 보면 남성 중심적으로 모든 문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사실 낳는 건 여자인데 낳았다라고 기록해 놓은 건 아버지 이름, 남자 이름을 적어 놨단 말이에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낳고 낳았다 이런 식이죠. 몇 명을 빼고는 대부분 아버지, 곧 남자의 이름, 주어가 남자예요. 주어가 누가 그 남자가 그 대를 잇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과 표현대로라면 마지막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구절에서도 사실 주어가 남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낳고 거기까지는 맞아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했어야 됩니다. 패턴상. 혹은 차라리 조금 양보하더라도 주어가 마리아여야 돼요. 주어가.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리아가 주어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마리아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의 주체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어가 아닙니다. 주격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수동태죠. 마리아에 의해서, 마리아로부터 라고만 전하는 거죠. 이것은 마리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아니라 협력자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어가 아니라고 해서 주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단순 조력자로만 치부한다거나 성경의 한 구퉁이로 구석으로 몰아넣지만은 또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서는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구세사에서 여인이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이 서두에 마리아 외에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네 명이 더 명시되고 있습니다. 누구냐? 타마르,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참 불쌍해요. 이름도 있는데 사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예? 누구의 아내, 누구 엄마라고만 나오죠. 일단 타마르 볼까요? 타마르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여인으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첫째 며느리였죠. 근데 장남이었던 남편이 죽자 유다의 전통대로 수수콘으로 대를 이어야 했었는데 둘째 셋째 아들에게서도 그 후손을 계속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타마르는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고 페레츠와 제라를 낳아서 이게 이제 페레츠와 제라 구세주 탄생을 가능하게 만든 아주 기가 막힌 운명의 여인으로 등장하죠. 즉 하느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이 불의함 혹은 뭐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이 이런 이 부분들도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 의지는 하느님의 의지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고 이 여인이 그것을 극복합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창녀입니다.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줘서 하느님 백성이 됩니다. 이방인에서 하느님 백성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도 이방인도 하느님 구원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딱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룻도 모압 출신의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었고 남편이 죽은 다 비참하죠. 남편이 죽었고 그러나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유다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라합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여성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 사무엘기 하권에 나오는 인물인데 누구의 엄마입니까?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죠. 마태복음은 사실 이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로만 표기합니다. 이는 다윗의 죄를 이게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바세바라고 하면 솔로몬의 어머니. 근데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는 의도입니다. 이 우리아의 여인을 통해서 죄를 지은 다윗. 그런데 다윗의 그 자손에게서 구세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뛰어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전지전능하신 이 큰 힘을 드러내는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나오는 게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사실 마리아야말로 기구한 운명에 처한 여인입니다. 뭐 앞에 다 마찬가지지만 약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잉태한 사실만으로도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합니다. 즉 마리아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서 성령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찾고 의탁한 여인이며 신앙의 모범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전체 총하면 다섯 여인들이 나오는 건데 다섯 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은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주변부에 몰려있는 겁니다. 스스로 간 것도 아니고 몰린 주변부에 밀려나 있거나 깊은 상처를 자기 삶의 역사 안에서 아주 깊은 상처를 지닌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선 구약에 나오는 네 명의 여인들의 이 역사가 신약의 이 마리아에 이르러서 완전히 종합을 이루는 셈입니다. 이어집니다. 사실상 이런 점에서 오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 축일을 맞아 가련한 여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느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참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비이기도 하지만 가슴이 이제 저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사의 여인들처럼 사실 비참하고 모두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이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신의 협력자로 불러주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비참한 여인들을 불러주셨듯이 지금 여러분들도 불러주고 계십니다. 저도 불러주고 계시고요. 마리아가 주님 부르심에 응답했듯이 우리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면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2: 예물 준비 성가 219번입니다.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0: 주님,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성자께서 어머니의 순결을 손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룩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성자의 인성으로 도움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 주님 마음에 드는 제물을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성인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특히 저희가 기념하고 공경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노래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큰 일을 하시고 대대로 자비를 너그러이 베푸셨나이다. 비천한 종 마리아를 돌보시어 마리아를 통하여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1: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로 교회의 힘을 길러주셨으니 저희가 온 세상의 희망이시며 구원의 서광이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더욱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주님을 찬미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파견성가 238번입니다.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0: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0: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네, 오늘은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입니다. 마리아는 안나 성녀와 성 요아킴의 오랜 기도 끝에 얻은 자식이었죠. 그리고 모두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부모는 물론이고 우리 인류에게도 기쁨이 된 건데요.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즐거움 가득한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간찬우의 마리아의 노래로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9월 8일 화요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또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이죠. 우리가 기뻐해야 할날 중에 하나라서 또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마리아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시잖아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슬픈 느낌이 없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기쁨이 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성모 마리아 덕분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은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으로 보내주시고요. CPB 지팡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오늘 또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함께 기도 바치러 가볼게요. 창세기에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듣고요. 이어서 전주교구 만남 음반이죠. 룩스의 알렐루야 이어드릴게요.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순교자 성화를 보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피의 반석 위에 세워졌음을 알면서도 순교자들의 삶을 따르는 것은 두렵게 느껴집니다. 고통과 죽음과 같은 무거운 단어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순교자 성원을 보내고 있는 저희가 특별히 순교자들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신앙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렵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마다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불편함을 느낄 때 순교자들의 고통을 떠올리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순교자들의 굳건한 믿음과 끝없는 인내를 배워 일상 속에서도 작은 순교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희생은 순교자들의 고통에 비할 수 없지만 작은 희생과 보속을 실천하며 성화를 이룰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이어서 김태진 신부의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요.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작은 등불이라도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진짜 순교자

성월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동방의 빛이라는 보셨나요?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그 너튜브에 보면은 CPBC 가톨릭 콘텐츠의 모든 것 채널이죠. 예,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제작했던 이 순교자들에 관한 드라마를 재해석해서 다시 지금 방송도 하고 있고 너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내년에 WID에 해외 청년들이 온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놀라고 신기해야 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였고 선교사가 없었음에도 예, 학문으로서 처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순교자들도 굉장히 많았다. 이 유럽에서 엄청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되게 신기해할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유럽 사람들이 그들은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속 이제 내려온 전에 내려온 그런 국가들이라면 우리는 그렇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신기해할 거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너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동방의 빛. 너무 홍보하나요? 제가 제작한 건 아닌데, 네, 동방의 빛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좀 볼게요. 7110님이요. 요즘 너무너무 푸른 하늘입니다. 가끔 하늘 보시죠? 행복이 느껴집니다. 아침부터 또 눈물이 납니다. 79이신 나의 어머님. 잠시 부천 막내아들 보러 가신 나의 어머님께 전화를 해야겠어요. 충주에서 행복한 권기사 올림 보내주셨어요. 진짜 푸른 하늘이죠. 또 어머님 생각이 난다고. 잠깐 가셨는데 벌써 보고 싶으신 거예요? 효심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7110님. 예. 그래도 또 어머님, 막내아들 행복하게 보고 오시도록 제가 김영권의 행복 준비했거든요.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8196님은 성당 묘지 벌초하러 새벽 버스 타고 가는 남편 요새 벌 조심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벌 무섭잖아요. 근데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일 없이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인호주사에 주님 계신 곳 어디나 띄워드릴게요. 아니, 제가 목소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감기 걸렸는데 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감기 유행이라고 여기저기서 갑자기 날씨 조금 시원해졌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한대요. 그래서 진짜 마스크 꼭 쓰시고 다니고요. 다니시고 제가 꼭이 얘기 해야 되겠다 싶어서 되게 아프거든요. 막 뼈마디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그대평화가족들은 감기 걸리시지 말라고 꼭 말씀드려야겠다. 지금 진짜 바이러스 많이 돈대요. 그러니까 예,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 제 목소리 얼른 나아서 내일은 멀쩡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예, 노래 두곡 선물로 띄워드릴게요. 김영권의 행복 듣고요. 이어서 인호주사 주님 계신 곳 어디나.

김영권의 행복 이어서 인호주사 주님 계신 곳 어디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하드리아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름이 생소한 성인이신데 소아시아 지방의 군인이었는데요. 예, 하드리아누 성인은 박해 때 잡혀온 2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증거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그의 아내인 성녀 나탈리아도 감옥에 갇힌 남편을 방문한 후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하드리아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도 고문을 당한 뒤그 23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처참하게 순교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이내 성녀 에텔브루가 등 16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사람들의 축하 가득 받으면서 행복한 축일 보내시길 바라고요. 주위에 오늘 축일인 분이 있어요 하면 예약 문자로 축일 축하해요 보내주셔도 좋고 또 지금 화살기도 한번 바치시는 것도 큰 선물이 되겠죠. 노래 두곡 이어드릴게요. 원인희가 부르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이어서 최준익, 막시모가 부릅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의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들었고요. 이어서 최준희 주여 나를 받으소서였습니다. 오늘 복음 읽어보셨나요? 오늘 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상세하게 전하죠. 아브라함부터 요셉 성인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탄생하면서부터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삶에 한 번 더 집중해 보시고요. 저는 황소리가 부르는 임마누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씨.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르바벨을 낳았다. 주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라자르를 낳고 엘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참 예수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인 오늘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지게 될 것이라던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들으신 후 성모님은 점차 이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알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의 이 말씀처럼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셨던 성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도 오늘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한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뭘 하나 검색했다 하면 SNS에도 비슷한 게 뜨고 쇼핑몰에 들어가도 관련 상품이 보이고 광고까지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뭘 검색했는지 어떻게 알았지 싶을 정도로 가끔은 알고리즘이 무서울 때도 있는데요. 근데 이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는 건 휴대폰 속 세상만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것만 눈에 들어오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면 어느새 세상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삶에도 각자의 알고리즘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알고리즘에 어떤 걸 채울지 조금 더 신중하게 골라봐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주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조금씩 달라질 테니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2: 환인제약. 환인제약.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10cm 내 눈에만 보여. 이 노래로 2026년 9월 8일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는 말 덕분에 오늘 하루는 내 알고리즘에 어떤 게 담길지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분노가 샘솟는 이야기보다는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 걱정되는 생각보다는 고마운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어요. 오늘 하루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조금 더 좋은 곳, 더 따뜻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나의 결심, 다짐, 모기들이랑 같이 외치는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과 함께 다짐송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 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실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 이리온 서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확실히 가을이 됐어요. 그죠? 요즘 같은 날씨 시골 풍경 막 떠오르잖아요. 고추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아침이면 논밭 사이로 안개가 살짝 내려앉으면서 부엌에서는 누군가 아침밥을 막 준비하는 소리가 탁탁탁탁탁 들리기도 하고요. 이런 풍경을 떠올리다 보면은 시골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집밥 한 끼. 여기에 우리 작가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사실 시골에 할머니 안 사심. 내 할머니 도심 속 완전 중앙에 중구에 살고 계심.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골 할머니네 집, 시골집 풍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할머니 음식 이야기, 맛있는 집밥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여행 스케치 기분 좋은 상상 이소은 키친.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한 방송사에서 촬영을 위해 깊은 산골 마을에 있는 한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할머니께서 대뜸 모든 문을 잠가버리십니다.

제작진은 벌써 문난속 하시게요? 라고 여쭤보니 해가 지면 멧돼지도 내려오고 위험하니까 하룻밤 자고 가 라고 하십니다. 졸지의 시골집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잠시 뒤 할머니가 뭘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손만두였습니다. 혼자 만들기는 힘들다며 제작진에게 만두 빚는 법을 알려주시고 어느새 다 같이 만두를 빚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둣국까지 완성. 철수하려던 제작진은 어느새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서 따끈한 만둣국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길이 위험해서 붙잡아둔 줄 알았는데 그날 밤 할머니께서는 손수 빚은 만두로 뜨끈하게 한 그릇 만둣국을 먹이고 싶으셨나 봅니다. 이런 묘한 친절도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겹게, 촌스럽지만

할머니께서 이른 저녁에 막 문을 잠가버리시니 어? 혹시 우리 오늘 못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같이 앉아서 만두를 빚고 그 만두로 만둣국까지 끓여 주셨다니 진짜 할머니 댁에 간 기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보기들은 할머니 음식 하면 어떤 음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있고 건강한 할머니 음식 그리고 집밥 이야기. 한통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이무진 집밥 이하이 누구 없소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밥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692 하나님, 손만두 하니 김장 전에 엄마의 숙제, 가족의 축제 만두 빚던 게 생각나네요. 김장 전에 작년 묵은지 꺼내서 씻고 두부 깨고 채소 다지고 그러면 가족들이 달려들어 쪼물딱 만두를 빚었어요. 그땐 우리도 고생한다 생각했는데 준비를 해주시는 엄마 고생이 제일 컸더라고요. 저희 집은 신기하게 만두를 한 번도 빚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두 빚는 기억이 이제 제 선배 집에서 한번 만두 빚어본 적 있고 저희 집에서는 빚어본 적 없는데 집에서 만두 빚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물론 요즘 냉동만두도 맛있긴 하지만 집에서 먹고 쪼물딱 빚어서 막 수다 떨면서 만두 빚고 만두 찌고 맛있게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연례 행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 뭔가 이 문자 읽으니까 당장 만두 빚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221님, 할머니 음식하면 밑반찬이죠. 할머니 집 냉장고에는 왜 이렇게 반찬이 많은지 특별한 음식을 하지 않아도 밥 두 그릇 뚝딱입니다. 그쵸. 할머니 손맛이 진짜 최고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세계 최고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쌀밥 한 그릇만, 아니 두 그릇만 있으면은 뚝딱일 정도로 할머니 이 집밥 솜씨 아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7542님, 저희 할머니께서 생선 조림을 진짜 잘하세요. 생선 맛에 따라 감자를 넣느냐 무를 넣느냐에 따라 조금씩 맛이 달라지는데 그게 무엇이든 감자든 무든 다 맛있어요. 저 지금 침 넘어가거든요. 아, 빨리 선물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지금 배가 고파서 꼬르륵꼬르륵거리고 막 침샘에서 막 침이 폭발합니다. 생선 조림. 감자 넣든 무 넣든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면 다 맛있지 뭐. 화내는 거 아니고요. 선물 받으실 분 뽑아봅니다. 매년 만두를 빚느라 고생하신 어머니의 노고를 새삼 깨닫게 되신 692 하나님께 선물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원더걸스 Be My Baby 듣고 다 힘내볼 진이로 돌아올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과 다짐 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692 하나님, 오늘은 아침부터 짜증내지 않고 입꼬리를 올리고 있으려고요. 오늘 하루 스마일! 아, 맞아. 웃는 게 중요해요. 웃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침부터 환하게 웃으면서 하루 시작하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루 스마일 행복만 가득할 거예요. 우리 모두 스마일! 3056님, 저 오늘은 남의 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겠습니다. 남의 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분이 감사해서라도 나중에 내 말 더 길게 들어줄 줄 알아요? 3056님 화이팅. 경청의 자세, 리스너가 되어보자. 화이팅. 8274님 끼니 대충 태우지 말고 예쁘게 담아서 먹기. 맞아. 무엇이 중요한디. 내 소중한 나야. 맛있는 음식 예쁘게 먹자. 8274님 나 먼저 소중하게 여기기 오늘 실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성공하시길 복디가 응원합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지니도 뽑아보니까요. 샵 1053으로 다짐 얼른 보내주세요. 노래는요. 21의 Can't Nobody. 진우션 엄정화 말해줘.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두리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6011님, 저 오늘은 기필고 귀차니즘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 학교 가면 거실에 누워서 하늘 보고 멍 때리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오늘은 딱 10분만 하늘 보고 일어나서 애들 반찬이랑 간식 만들 거예요. 아, 귀차니즘. 복디도 항상 고민되는, 복디도 매일 아침, 매일 하루 종일 싸우는 그것. 바로 귀차니즘이죠. 아, 10분만 하늘 보고 일어나서 애들 반찬이랑 간식 만들기. 화이팅! 6011님 화이팅이에요. 0321님도 약간 귀차니즘이랑 비슷해요. 액정 깨진 스마트폰, 오늘은 기필코 고치러 가리라. 액정 깨지면 손바닥, 엄지손가락 다칠 수도 있어요. 유리에 베면 어떡해. 오늘 꼭 고치고 돌아오세요. 어떤 분의 외침이 복디에게 닿았을지, 오늘의 진이는요? 귀차니즘에서 벗어나겠다 처음으로 외쳐주신 6011님께 선물 드립니다. 노래 두 곡, 김종국 제자리 걸음, 씨야 여인의 향기.

SBS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 정해진 마주치지 말자 준비했어요.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7: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아, 파울입니다!
8: 파울!
9: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7: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0: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4: 고수익에 원금 보장?
1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1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7: 가톨릭 평화방송.
1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굶주린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워줄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 이리온 서재 준비하겠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이야기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아우 그냥 원조 요정들의 노래죠 이것봐 나를 한번 쳐다봐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봐 자 우리 보기들은 지금 어떻다는 나 지금 어때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밥 다 됐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요 아니면 요즘 운동 열심히 하더니 살 빠졌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우리 보기들이 지금 당장 right now 듣고 싶은 이야기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복작복작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듣고 오셨는데요. 우리 보기들은 나 지금 어떻다는 말을 듣고 싶은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0923님 맞벌입니다. 아침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 차리고 출근 준비합니다. 오늘 아침 안 먹고 그냥 갈게 라고 말해보라고. 많이 바쁘죠. 그러니까 아내분이 지금 일하시는데 아침까지 챙겨서 너무해. 아침 굶어. 아, 원래 아침에 한 끼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 아니면 잘 알아서 챙겨 먹고 나가든가. 그러니까 아침밥 차리고 출근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화이팅. 8784님.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요즘 제가 뭘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남편한테 우리 글라라 참 잘하고 있어 라는 말 듣고 싶어요. 오,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육아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쵸? 근데 남편한테 듣는 말이 또 달콤하고 또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8784님 남편 전화번호 불러주세요. 저희가 문자 보내게요. 글라라 8784님 자매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잘하고 계십니다. 충분해요. 자, 복작복작 오늘은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여러분들께 여쭤봤는데요. 오늘의 장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오늘의 장원은 8784님. 글라라 자매님 참 잘하고 계세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작복작 마무리하고요. 비스트의 픽션 듣고 이리운 서재로 넘어갈게요.

0: 배고픈 건 참아도 마음이 고픈 건 못 참으시겠다고요?
1: 굶주린 마음 든든하게 채워드릴게요.
0: 이리온 서재. 매주 화요일 좋은 책으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행여와의 여신 김리온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0: 대표님 이제 가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맞아요. 저 이게 매 계절 바뀔 때마다 하는 얘기 같은데 되게 금방 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저 한 주 동안 또 여름 옷 정리하고 가을 옷을 꺼냈어요.
0: 벌써요?
1: 네.
0: 너무 부지런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민소매 입고 돌아다니는데.
1: 뭔가 좀 이제 다시 안 입을 것 같은 여름 옷 빨리빨리 세탁을 맡겨야지 옷이 손상되지 않을 것 같은 거 있죠.
0: 와.
1: 그런 것들.
0: 너무 부지런하신데요.
1: 근데 이게 기분이 제가 부지런하다기보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정리하고 꺼내놓고 나면은 그 다음 계절 또 해야 되는 것 같고 기분이 그래요.
0: 그러면은 저희 보기대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번 가을 트렌드는 뭐다라고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이번 가을 트렌드요?
0: 네.
1: 요번에는 근데 사실 몇 해 전부터 트렌드다 할 만한 게 되게 많이 약해졌어요.
0: 아, 유행을 덜 타기 시작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개성으로 굉장히 다양한 트렌드가 나타나면서 예전처럼 한 가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진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을 트렌드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트렌드는 포인트 컬러 쓰는 거 있죠.
0: 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띄는 한 포인트, 원포인트만 있으면 된다.
1: 그래서 뭐 옐로우든 그게 뭐 레드든 그린이든 그냥 전체 차림에다가 포인트 컬러 하나 정도 더해주는 거 그게 참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0: 너무 꿀팁인데요? 너무 꿀팁이에요.
1: 네, 그러면 특별히 스타일링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새로운 분위기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시도해보기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진짜? 누구나 다 시도해볼 수 있는 뭐 스카프가 되었든 이제 가을이니까 그렇죠. 스파드도 두를 때 있고 아니면 모자가 될 수도 있고 가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원포인트 하나만 있어도 패션이 확 산다.
1: 네.
0: 그것이 바로 트렌드를 따르는 길이다. 너무 좋습니다.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1: 그 옷 정리하느라고 제일 바빴고요. 나머지는 뭐 똑같이 일하고 뭐 아이랑 놀고 그랬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또 이번에 지난주에는 굉장히 그 갤러리들이 바빴잖아요.
1: 그렇죠.
0: 미술 좋아하는 우리 서연이 따님 덕분에 더 바쁘셨겠네요.
1: 이게 저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서 이럴 때 좀 가서 인사도 해야 될 곳에 가기도 하고 참석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보는 걸 좋아해서 이럴 때 다니는 거를 즐기진 않아요.
0: 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1: 네. 예,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지금 아주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미술계 행사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미술 작품의 거래를 위해서
0: 그쵸.
1: 만들어진 행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아직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0: 아니니까.
1: 자기는 그냥 한 작품 오래 즐기는 걸 미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부지런히 걸어다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0: 그렇겠네요.
1: 네.
0: 미술을 진짜 제대로 지키는 거 뭔가 즐기는 것 같아요.
1: 저도 그 친구 보면서 저희 아이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해요. 그 미술에 대한 감상을 내가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0: 오늘도 배워갑니다. 자, 오늘 리온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1: 네, 오늘은 정보라 작가님의 에세이 저 지금 탑승합니다 입니다.
0: 정보라 작가님?
1: 네. 이게 2022년 저주토끼로 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굉장히 떠들썩했죠. 그래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제 그 이후로 작가님이 더 유명해지면서 이게 책 부제가요.
0: 네.
1: 아마 제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긴 부제일 것 같아요. 집 떠나며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유명해지는 바람에 4년 동안 15개국 32개 도시에 불려다닌 어느 한국 작가의 끝나지 않는 세계 출장기.
0: 책을 낸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러운 부제네요.
1: 아, 그렇죠.
0: 너무 부러운데 이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아니야. 열심히 해야지. 난 발로 뛸 거야. 너무 부럽네요.
1: 네. 이 작가님께서 그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더 유명해지신 덕분에
0: 네.
1: 세계 각국의 문학 행사, 축제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일어난 이야기, 본인의 생각 같은 것들의 출장기를 적어놓은 에세이입니다.
0: 출장기. 그러면
1: 네.
0: 여행기는 여행기랑 비슷한 걸 수도 있겠고 그렇네요.
1: 그렇죠. 누구는 이제 출장 가면서 조금씩 여행을 하니까요. 근데 여행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무래도 한국 문학을 알리는 출장 길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 적극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의 역사라든가 사회적 현안에 눈길을 줬던 그 작가님 시선으로 봤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문학 축제라는 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쵸, 멋있잖아요.
0: 축제.
1: 네. 근데 거기서 겪은 이제 작가님의 황당한 일이나 소소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 아니면 또 뭐 유명 작가들을 만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0: 뭔가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은 출장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길

0: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훈 대표님과 함께 이리훈 서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은 정보라 작가의 저 지금 탑승합니다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정보라 작가님이 전작 저주토끼 덕분에 유명해지면서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됐고 그 출장기를 쓴 거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게 뭔가 저주토끼에서 저 지금 탑승합니다가 이어진다든가 네. 뭐 저주토끼를 읽어야지 저 지금 탑승합니다가 더 재밌다든가 이럴까요?
1: 이게 그 작가님의 출장기이다 보니까 저주토끼는 전혀 모르셔도 아주 조금도 관계가 없는 그런 이야기이긴 해요.
0: 네네.
1: 이 저주토끼라는 게 그 정보라 작가님을 유명하게 해준 책이라고 했잖아요. 뭐 호러 판타지 장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단편 소설 몇 가지 중에 그 수록작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표제작이 저주토끼고요.
0: 네.
1: 저도 환상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정보라 작가님 이제 수상 후보에 오르시기 전에 제가 이 저주토끼를 다른 방송에서도 다루고 적극 추천할 정도로 읽는 재미가 있고 정말 재밌는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0: 그래요?
1: 네.
0: 저는 사실 저주토끼 오늘 처음 듣는 네네. 책 제목이어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책일지 뭔가 이어서 봐야 되는 건지 어쨌든 저주토끼 때문에 출장기를 오르셨다고 네. 하니까 혹시 그 얘기를 잘 알아야지 이 책을 읽는데 더 도움이 될지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상관은 없다.
1: 상관없고 그냥 호러 소설이다. 관심 있으신 분이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그럼 오늘 책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탑승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네, 일단 정보라 작가님부터 말씀드려보면요. 1976년 서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대학에서는 인문학부를 졸업하고 나서요. 미국에 가서 또 러시아 동유럽 지역학 공부를 하셨고요. 폴란드에서 잠깐 어학연수를 하셨대요. 그리고서 또 미국에 와서 러시아 문학과 폴란드 문학에 대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그 이후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고 번역한 책도 꽤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어나 그 폴란드 문학에 대해서 번역한 것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본인은 1998년도에 연세문화상에 머리를 응모했다 당선이 되면서 등단을 하셨거든요. 근데 주로 환상문학 계열을 중점적으로 쓰는 편이십니다.
0: 환상문학 계열. 환상문학이라는 네. 것도 되게 재밌네요. 환상문학.
1: 네. 그래서 뭐 크게는 SF 소설에 그 속해 있어서 그 정보라 작가님 소설 보면은 SF 소설에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과학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뭐 귀신이 나올 때도 있다던가 뭐 그런 식의 환상 얘기라든가 호러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다루십니다.
0: 확실히 몰입도가 높겠네요.
1: 이게 아무래도 상상력 자체가 되게 기이하다 이럴 때도 있는데 작가님 자체가 사회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현안을 반영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이야기들을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해서 읽다 보면은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0: 그럼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가님이 에세이, 여행기는 네. 어떻게 쓰셨을지 궁금해요.
1: 그렇죠. 이게 작가님이 확실히 그 사회 현안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가님의 시선으로는 이 세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이게 2022년부터 26년까지 시간 순서대로 출장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전 세계에 이렇게 문학 행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0: 그래요?
1: 네,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일단 시작은 작가님이 22년도에 그 4월에 그 최종 후보에 오르신 거라고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본인 표현대로는 실업자 신세에다 너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때 2021년도까지 12년 동안 강사로 일했던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실업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요. 남편분 건강이 안 좋아셔서 이제 되게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때였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후보에 올랐을 때도 뭔가 그게 그렇게 기쁜 소식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5월부터 해외 출장 요청이 태풍처럼 몰아쳤대요. 그래서 2026년부터 26년까지 4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국가에 32개 도시를 다닌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0: 그쵸.
1: 저도 이제 뭐 출장을 많이 다닌다면 많이 다니지만 어떤 때는 한 달에 뭐 미국 갔다 유럽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다니실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0: 우와. 우와, 좀 멋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출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직종이었잖아요.
1: 어, 그렇죠. 근데 요새 많이 다니셔가지고.
0: 요즘은 그쵸. 이제 뭐 그러니까 날씨할 때는 출장이라 네. 봤자 서울, 아, 수도권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중계하고 이런 게 다였고, 뭐 그래봤자 지역 축제. 네. 진짜 뭐 한 계절에 한번 갈까 말까. 근데 이번에 이제 님딸 한평생이라는 신부님 만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했지만, 해외 출장이라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였잖아요. 네네. 특히 날씨는 완전 해외랑, 우리나라 날씨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해외 날씨가 뭐가 필요해요. 해외 출장이 진짜 부러워요. 약간 부러울 때가 있어요.
1: 근데 국내 출장 다니는 거랑 이제 또 전체적으로 출장으로 보면 비슷한 게, 출장이라는 게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0: 그쵸.
1: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정보라 작가님도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원래도 멀미가 심해가지고 여행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대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 저도 이러면은 정말 즐겁지 않으셨겠다 공감이 갔는데, 출장 가면 이제 알다시피 끊어주는 비행기를 타야 되고, 지정해준 호텔에 가야 되고.
0: 맞아.
1: 그래서 긴 시간 앉은 자세로 비행을 해야 되고, 호텔에 도착해서 이제 뭐 체크인이 바로 안 되면은 앉아서 로비에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짐을 가지고 바로 일을 하러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나. 이제 뭐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는 관광할 체력이라든가 마음의 여유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0: 약간 승무원이랑 비슷하다. 아. 승무원 선생님들도 약간 이 많이 돌아다닐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렇죠. 힘들어서 숙소에서만 네, 네. 쉬신다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즐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대신 출장지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정도는 관찰을 해봐야겠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타면서 혼자 거리를 좀 돌아다녀보고, 시간이 허락하면은 국립박물관을 꼭 가셨대요.
0: 아~
1: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어떤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지를 보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재밌다.
1: 작가님이 확실히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더 그러신 것 같은데,
0: 네.
1: 이 세계가 쉴 새 없이 변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보낼 때는 사실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그 세계의 변화와는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은 그게 세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꼭 일부러 출장 때마다 그 어떤 새로운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나 순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첫 번째 출장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1: 네.
0: 22년 5월 북허상 국제부문 행사로 이제 영국을 가신 거예요. 그 북허상 자체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1: 오,
0: 일이고,
1: 그쵸.
0: 너무 큰 경사잖아요.
1: 그쵸, 그쵸.
0: 남편분과 같이 갔대요.
1: 네.
0: 근데 결국 상은 못 받고 코로나만 걸려서
1: 아이고!
0: 결과가 행복하지 않았다고. 근데
1: 그렇네요.
0: 그 2022년을 떠올려 보면 그때 아직 팬데믹 시기였잖아요.
1: 네.
0: 그래서 PCR 검사로 그 음성 판정서가 있어야만 비행기를 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에서 행사 끝나고 양성 판정 때문에 비행기 못 타고 열흘 가까이 공항 옆에 호텔에서 갇혀 있었대요.
1: 아이고, 아이고.
0: 이것 때문에 이제 결과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 이런 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때 저도 코로나 직전까지 계속 출장이 많았었고 코로나 때그딱 한국에 입국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 이제부터는 출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서로 이제 얘기가 돼서 뭐 국제 행사고 막 날짜를 그 옮길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지금은 좀 피합시다 얘기를 하고 안 갔었거든요. 그 출장을 안 갔었는데 저 말고 이제 다른 팀들 보면은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못 오고 열흘 동안 그때부터는 사비로 다 지출하면서
1: 쉽지 않아.
0: 관광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에서 제가 그때 아 제발 출장 없어라 했던 기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작가님께서 본인 이야기로는 최종 낭독회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문학 행사 때 낭독회를 참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종 후보에 오르신 분들이 본인의 작품을 가지고 낭독회를 했었는데 처음에 행사장에 딱 도착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입구가 보이지 않았었대요. 근데 분명히 약도에 나와 있는 입구는 잠겨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헤매다가 그냥 그 입구 앞에서 서 있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보내주기로 한 담당자도 오지도 않고, 땡볕에 이제 남편분이랑 에이전시 대표님이랑 셋이서 헤매다가 있었는데, 그이 정보라 작가님의 작품을 번역해 주신 선생님이 안토너 번역가님이세요. 그 안토너 번역가님도 되게 유명하고 에세이도 내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번역가님이 오셔가지고, 데려가 주셨는데 그 잠겨 있던 문이 맞았었고요.
1: 네.
0: 그 직원분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문을 잠궜다고 이렇게 불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사과도 없고 여기서부터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 낭독회가 끝나고 나서 독자들이랑 사인회를 할줄 알았는데 독자들은 뭐 정문으로 나가고 자기네들한테도 행사 다 끝났으니까 가라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고 독자들이랑도 못 만나고 이제 힘들어서 근처 카페에서 앉아 있는데 본인들이 그 저주토끼가 프린트돼 있는 팀 티셔츠를 입고 있었대요.
1: 아이고.
0: 그걸 보고서 독자들이 와서 막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정문으로 막다 나가라고 그래서 사인회 같은 거 없다고 해서 쫓겨났다고 막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셨대요. 그 정보라 작가님 입장에서 사실 그좀 불쾌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죠.
1: 그쵸, 그쵸.
0: 근데 또 웃긴 게또그 국제부문 행사가 끝나고서 이상 자체가 저자뿐 아니라 번역가에게도 같이 상을 주는 행사래요. 근데 이런 시상식 겸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이때 사진을 엄청나게 찍었나 봐요. 이게 출판사나 각종 이제 언론사에서 사진 기자들을 다 보냈는데 이걸 다 찍어줘야 되나 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행사는 하나고 이제 사진
1: 그쵸,
0: 찍는
1: 그쵸,
0: 곳은
1: 사람
0: 여러
1: 봐야
0: 곳이
1: 돼.
0: 왔으니까.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작가 혼자 찍었다가 번역가랑 같이 찍었다가 혼자 책을 들고 찍었다가
1: 번역가랑 같이
0: 같이 또
1: 들었다가
0: 책을 들고 찍었다가 이렇게 책을 들었다 놨다 혼자 찍었다 여럿이 찍었다 이렇게 그냥 정말 지치도록 사진을 찍었다고. 그래서 작가님께서 뭐라고 쓰셨냐면은 수상한 작가님은 다음 날도 갇혀서 사진을 찍었다면서 수상 안한게 너무 다행이라고.
1: 아우, 뭔가 또 상상이 되네요. 그 장면이 상상이 되면서
0: 그렇죠.
1: 확실히 글을 잘 쓰시는 소설가다 보니까 생생하게 표현해 주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선물을 나눠드릴 퀴즈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것은 영국에서 출판된 영어 소설을 대상으로 그의 최고의 작품을 선정하는 문학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1번,
0: 부커상,
1: 2번,
0: 노벨 문학상,
1: 3번.
0: 공쿠르상.
1: 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상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영국에서 출판된 영어 소설을 대상으로 최고의 작품을 선정하는 문학상이에요. 1번,
0: 부커상,
1: 2번
0: 노벨문학상,
1: 3번
0: 콩쿠르상.
1: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0: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원 대표님과 이리훈 서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계속해서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 시간이죠.
1: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뭐 2022년도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네. 폴란드도 가시고요. 뭐 싱가포르도 가시고 스페인, 프랑스, 뭐 독일 정말 세계 각국을 멕시코까지 가시거든요. 이게 진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좋아하는 번역가나 좋아하는 작가님을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같이 나누는 대화 내용도 그런 에피소드도 적어주시고 본인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은 한국과 연결해서 본인이 번역해서 책을 출간하시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 작가님들이랑 교류가 항상 또 진지한 얘기만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생각됐던 게 한강 작가님 작품을 주로 번역하는 폴란드의 어떤 번역가님이랑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폴란드어는 그 성별을 나누는 단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사용하시나 봐요. 오,
0: 프랑스어처럼.
1: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암컷새랑 수컷새 단어가 다르대요. 근데 한강 작가님의 그 작별하지 않는다의 새 한 쌍이 나오는데 그 번역가님께서 이게 암컷새인지 수컷새인지를 꼭 써야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우리처럼 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암컷새, 수컷새 이렇게 써야 되나 봐요. 네. 근데

0: 네. 내 맘이다.
1: 네,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저 그 정보라 작가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본인도 이제 뭐 스페인어나 폴란드어, 뭐 스웨덴어 이렇게 성별 구분이 엄격한 단어 할 때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이 로봇이나 이 자동차 성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로봇이나 자동차를 성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그냥 알아서 쓰세요라고 하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일까 봐 번역가 선생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0: 아, 너무 재밌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뭐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작가 선생님들의 생활은 또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재밌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님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외국 행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한국 문화 뿐 아니라 나가서 네. 한국 문화 전체가 외국 나가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드라마 팬이 그 한국 드라마의 시청자가 K-POP 팬이 되기도 하고 그 K-POP 팬이 또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국의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우리 K-POP이나 이제 뭐 한류라는 문화 단어를 잘 안 쓴다면서요. 한국의 문화 자체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팬층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팬들이 서로서로 한국 문화를 다 끌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 같이 한국 작품으로 묶여서 덕을 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0: K-컬처.
1: 그렇죠.
0: 그러면은 이 책 제목 자체가 저 지금 탑승합니다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기 전에는 저는 뭐 그냥 여행 에세이 네.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재밌거나 마음에 드셨나요?
1: 작가님의 해외 출장기여서 뭐 여러 나라의 문화 축제를 다니면서 겪은 이야기를 담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성공을 뭐 포장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커상 후보에 오른 이후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느껴지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겪은 그대로 솔직하게 담아두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되게 전 인상적이기도 했고 네. 재밌기도 했는데 저에게는 내가 문학축제를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0: 그쵸, 그쵸, 그쵸.
1: 뭐 국제도서전 그 서울에서 하고 있는 국제도서전 정도 제가 아는 거지
0: 맞아요.
1: 뭐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들여다본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멕시코에서 네. 그 보고타 도서전을 한대요. 네. 이게 규모가 뭐 세계 도서전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크다고 하더라고요.
0: 보고타.
1: 네. 근데 거의 놀이공원 정도의 크기에다가 여러 채 건물이 들어있는 곳에서 행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서울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채 건물을 빌려서 하고 있진 않으니까요. 그치.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그 푸드트럭들이 있대요.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우리나라에서는 서점에 음식 갖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부담이고
1: 네, 네.
0: 그 문학 축제에 음식점이 있다는 게 상상도 안 돼요.
1: 그렇죠.
0: 책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건물이 여러 개고 그러니까 놀이공원 정도라고 상상하면은 중간중간 푸드트럭이 있어도
0: 있어야지 배고픈데.
1: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큰 축제처럼 하는구나 이제 뭐 상상만 해볼 뿐인데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체험으로 보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도 막 단체로 되게 많이 만날 수가 있고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좀 재미가 크게 느껴졌고 그리고 아무래도 출장기다 보니까 저도 출장을 많이 다녀봤으니까 그런 출장들이 떠오르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목이 이제 저 지금 탑승합니다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책 전체를 관통할 거 아니에요. 어디론가 네. 계속 떠나고 도착했다 또 비행기를 타고. 근데 이 작가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재밌게 읽히더라고요.
0: 우리 나라만 그런 건가요? 책이 다른 나라에 잘 읽히나 봐요.
1: 근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건데 그 기사로도 많이 보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책 안 읽는 게 고민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낫대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안 읽는다고 하지만 네. 안 읽는다고 다들 걱정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더 안 읽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아, 이제 이런 네, 게 남다르게 네. 들리시는군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1: 네, 복디 책을 계기로 이제 사람들이 책 읽는데 재미를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 행사에 초청받아 다닌 이야기. 저 그렇게 출장기라고 하면 되게 화려하잖아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좀
1: 그렇죠.
0: 올라갔으니까 네. 출장을 해서 더 화려하다고 느껴지는데 대표님이 읽어본 실상은 좀 어떠한가요? 아까 그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0: 사실 뭐 저는 출장기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제 불편할지를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부커상 후보에 오르면서 시작이 되고 그 세계적인 명성의 그 도서전이라든가 그 문학 축제들이 이름이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뭔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읽고 나보면은 이제 그 작가님의 소소한 이야기들, 아, 출장 가면 이럴 수밖에 없겠지, 뭐, 이런 것들도 재미를 주고, 작가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받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서 좋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호주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비싼 곳에 호텔을 잡아주셨대요. 그런데 호텔 밖에 명품관밖에 없고, 뭐, 흔한 편의점도 보이지가 않고, 음식점이 없더래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은 명품
1: 거리.
0: 그 쇼핑 거리를 가 보면은 그 쇼핑 위주로 돼 있지 뭔가 먹을 만한
1: 맞아요.
0: 식당이라던가 편의점이라던가
1: 편의점도
0: 네.
1: 없잖아요.
0: 이런 게 눈에 띄진 않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하루 동안 정말 굶주린 배를 붙잡고 헤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여행 갔을 때나 이 비싼 호텔, 비싼 거리가 눈에 들어오지. 출장지에서는 이게 이 작가님에게 굶주린 배만 안겨줄 수밖에 없겠구나.
1: 현실적이다.
0: 네. 이런 얘기를 그런 에피소드를 실어 주셨는데 그다음 날 이제 홍보하시는 분에게 그 호소했더니 한정거장 트램 타고 이동을 하면 그 맛집이 많은 번화가가 나온다고 알려 주셔 가지고
1: 트램까지 타야 돼.
0: 네, 근데 이제 뭐 트램으로는 사실 되게 짧잖아요. 트램의 한정거장은. 그래서 그거 이동해서 그 번화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담아 주셨더라고요.
1: 대표님도 아까 이제 출장을 종종 많이
0: 네.
1: 다니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출장 가면은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거기서 그래도 굳이 재미를 찾자면 주로 뭘 하시는 편인가요?
0: 저는 그 중간중간에 미술관이라던가 아니면 뭐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다는 건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꼭 찾아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되게 오래전에 출장을 갔는데 잊을 수 없는 그 굉장히 크게 각인되어 있는 출장 중에 하나가 프랑스 파리의 그 우리 되게 패션 업계에서도 그 아트 업계에서 하는 행사처럼 크게 판매를 위한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 파리에 갔었는데 거의 한 달을 묵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묵으면서 뭐 미술관을 간다거나 뭐 당연히 유명하고 크고 관광 가면은 누구나 들리는 그런 미술관들이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얼마나 팔고 갈수 있는지 이런 게
1: 와,
0: 중요하잖아요.
1: 현실이야.
0: 그래서 그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끼니도 간단하게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걸로 때우고
1: 파리 미식의 나라
0: 네.
1: 아닌가요?
0: 아, 근데 이게 또뭐그 바쁠 때는 미식이 잘 눈에도 안 들어오지만 코스로 먹어야 되고
1: 아,
0: 정장을 차려
1: 맞아.
0: 입고 가야 되고
1: 맞아.
0: 이러다 보니까 일하는 출장지에서는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면서 있다 왔는데 그 출장이 지금도 기억에 남고 이제 다시는 없을 출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뭐그 가장 좋았던 출장으로 기억에 남아요. 그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뭐 미술관도 안 가고 재밌는 관광지도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기억에 좋은 출장으로 남아 있어요.
1: 출장 가고 싶다. 출장, 우리 해외로. 해외를 어떻게 갈 방법 없나?
0: 해외 신부님을 한번
1: 아,
0: 섭외해서
1: 그럴까요?
0: 네.
1: 님들 한 방송 이제 끝나요.
0: 해외편을 제작해보자고 건의를 해보세요.
1: 그럴까요? 시즌 5로 그냥? 가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한 문장이 남게 될까요? 리온 대표님 마음에 남은 한 문장 궁금합니다.
0: 네, 저는 이제 작가님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출장기 중간중간에 전쟁이나 뭐 시위나 어떤 정치적 갈등을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써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써놓은 문장이에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말과 글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삶과 진실을 기록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작가님께서는 그 세상의 변화를 자기 눈으로 볼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말과 글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 되고 싶다고 마무리를 해주셨더라고요.
1: 너무 멋있다. 멋있는 사람은 출장도 많이
0: 그렇죠.
1: 가는구나.
0: 근데 아. 정보라 작가님은 진짜 멋있으시고 그 정보라 작가님의 진가를 아시려면 아무래도 뭐 저주토끼 같은 작가님의 대표작부터 읽어보시고

0: 보시는 게 좋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도 작가님은 그냥 어쩌다 보니 내가 이렇게 됐지라고 써주셨지만 사실 누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작가님 같은 분이 아니면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재밌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의 정답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출판된 영어 소설을 대상으로 그해 최고의 작품을 선정하는 문학상은 바로
0: 1번 부커상입니다.
1: 네, 부커상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화요일 코너 김리훈 대표님과 함께 이리운 서재 이어가 봤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0: 네, 아까 작가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냥 되게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세계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일부로 이 평범한 일상 하루하루 아름답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리온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리온 대표님 아름답게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잔나비 나의 기쁨 나의 노래.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신지훈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되어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